0: 제이레빗과 윤종신이 함께 부른 팥빙수 시원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뉴스 저도 아까 12시 뉴스 날씨 소식 전해드리면서 뭐 폭염 이야기도 했었고 뉴스를 틀어보셔도 TV에서도 뭐 더위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시원한 팥빙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선곡의 진심인 전효진 PD님이 여러분들 위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이레빗이랑 함께 부른 버전이 또 뭔가 좀 더 상큼하고 좀 통통 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의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이 더위를 뚫고 오늘도 두 분 부산에서부터 먼 길 와주셨는데요.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 이런 날씨에는 또 문득 궁금해집니다. 부산의 여름과 이 서울의 여름이 어떻게 다를까? 예, 서울만큼 힘들까?
1: 아니 완전 다르죠.
0: 완전 달라요?
1: 그렇죠. 부산은 뭐 바닷가 근처 가면 이제 수영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0: 예?
1: 네. 오. 그리고 이제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오. 먹거리 자체도 완전 다르죠.
0: 아, 먹거리.
1: 제가.

0: 서울에서 뭐 부산식 밀면이라고 파는 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1: 아, 실망, 대실망이었어요. 네,
0: 아니요,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1: 왜요?
0: 야, 이런 밀면이 있나?
1: 아, 이건 부산 밀면이 아닌데?
0: 어, 이게 왜 밀면이지? 이게 뭐지? 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1: 아하.
0: 부산은 이제 여름이 되면 뭐 밀면도 많이 드시고, 시원한 맞아요. 물에도 많이 드시고,
1: 어우.
0: 그리고 복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삼계탕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1: 네.
0: 부산은 네. 네, 곰장어.
1: 곰장어?
0: 네, 이런 것도 오, 이제
1: 보양식으로
0: 네, 상당히 많이 드시기 때문에,
1: 어.
0: 먹거리부터 네, 이 생활 환경 자체가 서울하고 완전 다르죠.
1: 오, 그러니까 이 부산의 여름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이 여름 풍경도 많이 다르고 먹거리도 많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 저도 뭐 물회니 밀면이니
0: 네네.
1: 참 좋아하거든요.
0: 네.
1: 어, 근데 어떻게 그 한 번을 포장을 안 해다 주시네요?
0: 그걸 포장을 해와요?
1: 뭐 기차 타면 뭐 금방 야, 오시니까
0: 아니, 드시고 뭐 이 식중독이나 이런 걸로
1: 어...
0: 입원을 하고 싶으신 건지
1: 어, 미리 뭐 관련된 보험만 좀 잘 안내해 주시면
0: 아니 그게 이제 진짜 포장을 해올 수가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1: 아, 물회는 그렇다 쳐도 네. 뭐 밀면은 어, 뭐 육수 따로 면 따로 좀 이렇게 싸주세요 뭐 이러면
0: 네, 뭐 일단 네 한번 고민은 해볼 텐데.
1: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0: 네.
1: 가져다 주셔도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없습니다.
0: 뭐 일단 배달의 민족이라도 한번 배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좀 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예, 포장은 무리였던 것으로 결론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여름과 서울의 여름은 어떻게 다른지 구도현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2: 네, 저 더운 건 똑같은 것 같고요.
1: 네.
2: 부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이 부산병이라는 게 유행한대요. 지금.
1: 부산병?
2: 네네네.
1: 오.
2: 부산에 오면 특정한 질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1: 예예.
2: 이 많은 맛집과 저렴한 물가 그리고 휴가와 관광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너무 그리워서 이 생기는 향수병 같은
1: 아.
2: 부산병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1: 예.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부산의 그리움을 조금 더 느끼실 수 있게 부산병 많이 많이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니 그 방금
1: 네.
0: 노래도 나왔는데
1: 네네.
0: 팥빙수.
1: 네.
0: 서울의 팥빙수 한 그릇이 보통 얼마죠?
1: 팥빙수. 그래도 요즘 어디 카페나 베이커리 같은 데 가서 먹어도 또 만 원, 맞아. 9천 원 이상은 되죠.
0: 아, 부산에 엄청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1: 팥빙수 맛집?
0: 3,500원인가?
1: 3,500원이요?
2: 네. 2천 원짜리도.
0: 네.
1: 야, 양은요? 그래도 서울은 만 원 내면 많이 줘요.
0: 어, 저희도 그 양은 쓰댕 그릇에 한 그릇 꽉 채워줍니다.
1: 저 방송 중인데요.
0: 네.
1: 예, 그런 그릇에 은색깔
0: 네.
1: 그런 식기에 가득 쌓아주신다고 합니다. 올여름 그 우리 국내 여행 또 피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산병 한번
2: 네.
1: 걸려보시는 것도 아니, 오늘따라 우리 두 분이 특히나 평소보다 더 부산 홍보대사가 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부산도 좋고 뭐 우리 전국 곳곳에 뭐 워낙에 좋은 곳들 많잖아요. 여름휴가 준비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또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저희 오전 9시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 수요일 아니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수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부산 사나이들의 경제 소식 마 이게 돈이다 시작합니다.

0: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손해다.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이야기.
1: 차동기
2: 구도현의
1: 마
2: 이게 돈이다.
0: 마 이게 돈이다. 아, 오늘은 지원금 관련 소식 뭐 하고 있는 거죠? 지원금 관련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예, 이제 다시 이제 잘 자세를 잡고 이제 중요한 내용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지원금 관련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일을 쉬게 되면 치료비도 걱정이지만요. 또 당장의 그 생활비 공백 때문에 더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일을 못하게 되는 기간 동안 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3: 네, 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인데

0: 쉽게 말하면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더라도 네. 아파서 일을 못할 때 국가가 치료 유급 휴가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아니 보통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많이들 받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게 산재보험이랑 다른 거죠?
2: 네, 이 산재보험은 업무 상재에만 보장을 했지만 상병수당은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안 나올 때 지원을 해줍니다.
1: 그렇군요. 여기서 가장 그 현실적으로 궁금한 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0: 네.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약 47,560원을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오.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0대 가장이 허리 디스크나 아킬레스건 파열 등으로 입원을 하고 재택치료를 받느라 3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면 대략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병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1: 예,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병수당 꼭 좀 메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2: 네, 이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일용직, 뭐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 그리고 40대 자영업자, 프리랜서까지 소득 활동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1: 예, 굉장히 폭넓은 직업군의 분들이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까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인 지역에 거주하거나 뭐 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우선 알아봐야겠네요.
0: 네, 2026년 상병수당 시범 사업 대상 지역 네, 경기 안양시, 네. 용인시, 그리고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총 8곳입니다.
1: 네.
0: 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빠져있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우리 동네가 빠져있다라고 해서 전혀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전국 단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제도화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 좋네요. 지금은 시범사업이 8개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강원 원주시 이렇게 8개 지역에서만 상병수당 신청을 현재는 할 수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단위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병수당 신청하려고 할 때 뭐 주의할 점도 있겠죠?
2: 네, 이 주의하실 점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의사와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한다는데요.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1: 네.
2: 그리고 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진료받은 첫날부터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0: 네.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는 이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이제 상병수당을 지급하고요. 경기 용인시나 전북 익산시는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1: 네.
0: 상병수당 시범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파서 일을 쉬게 되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건강보험공단이나 포털사이트에 상병수당을 검색하셔서 진단서 제출을 밟고 지원금 꼭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맞습니다. 상병수당용 진단서 필요하다는 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도 같이 메모해 두시면 좋겠고요. 아파서 일을 쉬게 됐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유용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두고 필요한 상황에서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8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상 지역 또 신청 조건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챙길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고요.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출발하겠습니다.

0: 문화체험센터, 긴급출동, 원희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오늘 뭐 그냥 제대로 마 이번 주는 부산이다. 두 분이 살고 계신 아 부산 광역시 함께 가볼게요. 예, 점점 약간 그 말투가 예,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만성질환 젊다고 안심할 수 없다입니다. 최근 2030 세대에서도 늘고 있는 당뇨와 고혈압의 원인을 좀 살펴보고요. 만성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보장이 필요한지 또 합병증까지 대비하려면 어떤 보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치열한 취업 관문을 뚫고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 사원증을 걸게 된 30대 조금 늦은 신입사원입니다. 합격의 기쁨에 매일매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요. 입사를 앞두고 받은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든 순간 그 기쁨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3: 엄마, 네, 오늘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보고 고혈압하고 당뇨병 이 경계선이라 하네. 관리 안 하면 평생 약무해야 된단다. 어쩌노?
1: 아이고, 뭐랄까, 네, 그럴 줄 알았다. 맨날 그 시뻘건 마라탕인지 뭔지 시키 먹고 당 떨어진다고 후식으로 탕으로 입에 달고 살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제 가세를 넘어나가 벌써 혈압에 당뇨가 뭔 말이고 대체?
2: 아유, 저 시집도 가야 하고 아기도 낳아야 하는데 어떡하죠?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데 엄마한테 폭풍 잔소리를 듣고 나니까 더 겁이 나더라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원래 저희 부모님 나이에나 생기는 그런 병 아니었나요? 요즘 제 또래 2030 세대 중에서도 저처럼 이런 만성질환 진단을 받는 사람이 정말로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보험은 또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둬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0: 라고 오늘 부산에 사시는 우리 30대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이 청취자분처럼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이런 병은 보통 뭐 40, 50대 이상부터 걱정하는 질환이다. 보통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이런 만성질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그럼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1: 네, 최근 2030 세대에서도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환자가 좀 급증을 하면서 의료계에서는 가속 노화 및 젊은 만성질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2030 세대에서 그럼 실제로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이런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3: 네. 일단 19세부터 39세 성인의 2형 당뇨 유병률은 약 한 2% 수준이거든요.
0: 네.
3: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당뇨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를 가진 2030 청년층이 약 20.9%인 한 38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30 세대의 고혈압 환자 수는 약 25만에서 30만 명에 이르거든요.
0: 네.
3: 2030 세대 10명 중 한두 명은 고혈압 전 단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0: 와. 당뇨 전 단계죠. 공복 혈당 장애를 가진 2030층이 380만 명 이상이다. 그리고 10명 중 한두 명이 고혈압 전 단계로 의심이 된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1: 맞습니다. 이거 사실 엄청난 수치인데.
0: 그러니까요.
1: 네, 2030 세대에서의 만성질환 증가 속도는 중장년층의 증가율을 정말 크게 앞지르고 있거든요.
0: 네.
1: 지난 10년간 20대, 30대 당뇨병 환자 수는 약 73% 정도가 증가했고요.
0: 네.
1: 유병률 자체가 10년 만에 두 배로 급증을 했거든요. 같은 기간 2030 세대 고혈압 환자 수는 20대 여성이 61.8% 증가했고요. 20대 남성은 40.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0: 아니 2030 세대에서 만성질환 환자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3: 네, 일단 액상과당 및 고열량 식습관 때문이죠.
0: 식습관.
3: 네, 이 배달음식, 가공식품, 당뇨 음료, 그걸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0: 그렇죠.
3: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액상과당은 체내 흡수가 빨라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0: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높이고 당 대사를 악화시키는 거죠.
1: 네. 그런데 사실 2030 세대라고 하면 아직 나이가 굉장히 젊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문제를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발견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2: 네, 맞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와 이거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혈압, 혈당 수치가 높아도 이 방치하는 비율이 실제로 높거든요.
1: 네.
2: 이 실제로 2030 고혈압 환자의 80% 이상이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만약 젊은 나이에 만성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고혈당이나 고혈압에 노출되는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지게 되겠죠.
1: 네.
0: 4,50대에 위해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신부전 등의 합병증 찾아올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조기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이 정말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런 만성질환은 합병증을 진짜 조심해야 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이 당뇨와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과 미세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거든요.
1: 네.
2: 이 두 질환 모두 만성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 유사하면서도 치명적인 합병증을 공유하는 것이죠.
0: 네. 당뇨병 같은 경우는 만성 고혈당으로 인해서 미세혈관과 대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이제 합병증이 발생되는데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뭐 뇌혈관 질환이 대표적이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높은 압력이 지속적으로 혈관벽을 이제 손상시켜서 이로 인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신장 질환, 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죠. 당뇨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할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과 진행 속 도가 두 배에서 최대 네 배 이상 폭증하기 때문에 두 질환 모두 철저한 혈당 관리 및 혈압 관리가 정말 필수적이겠죠.
1: 네. 그리고 아까 최동기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젊은 나이에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그 전 증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더 걱정을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이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합병증 발병률이 비대하면서 이게 크게 증가하는데요.
1: 네.
2: 오랜 기간 고혈당이나 고혈압 상태에 노출이 될수록 이 혈관과 장기에 미치는 누적 손상이 커지기 때문이죠. 혈관벽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나 이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표적 장기인 심장, 뇌, 콩팥, 눈의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0: 당뇨병 같은 경우엔 유병기간이 10년에서 15년을 넘어서게 되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신증, 신경병증 등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좌심실비대, 협심증, 뇌졸중, 만성신부전증 등의 치명적 합병증 발생률이 누적이 되면서 네, 이에 대한 질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하지만 유병기간이 조금 뭐 길어질 수 있더라도 이렇게 초기에 발견해서 혈당 관리 잘하시고 혈압도 잘 관리하시고 하면 또 합병증 걱정도 좀 미리미리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취자분께서도. 아, 이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 같은 경우는 직장 건강검진을 받고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뭐 관련해서 어떤 보장을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2: 네, 일단 이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면 네. 일단 진단이 되게 중요한데
1: 예?
2: 우리가 그 혈압을 한번 재보러 가려면 보통 그 주민센터 가면은 있잖아요. 혈압 재는 거.
1: 예, 예.
2: 그런 것보다 저는 좀 젊은 친구들이라면 저는 한 2주, 한 두 달에 한 번씩 헌혈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1: 헌혈은
2: 이 미니 건강검진이라고 할 만큼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실제로 본인도 좀 종종 하시나요?
2: 네, 저도 이제 보통 보면은 그 8주에 한 번씩 하는데
1: 예.
2: 1년에 그래도 자주는 못 하더라도
1: 네.
2: 두세 번은 꼭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 네.
2: 이 헌혈을 하게 되면은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을 수치를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보험으로는 이 만성 질환과 관련된 진단비 및 치료비를 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 만성 질환과 관련된 진단비 뭐 치료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보통 진단비라고 하면 암뇌심 암뇌심 이쪽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성 질환 관련 진단비도 있나 봐요?
2: 네, 있습니다.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 최초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가 지급되고 그리고 중등도 중증 상태가 되면

0: 추가적으로 계속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도 있습니다.
1: 혹시 뭐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0: 네.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 시 한 2만 원대로 얼마든지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고 네. 만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환자 상태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 만성질환은 그 병 자체에도 뭐 주요하게 관리를 해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증 관리를 잘해야 한다. 아까 설명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병증까지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 보장은 없는지 궁금해지네요.
2: 네, 뭐 당뇨병 같은 경우 제가 앞서 유병 기간이 뭐 10년에서 15년을 넘어서게 되면 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신증, 신경병증 등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자면 질병 후유장애를 들 수 있겠죠. 당뇨합병증으로 콩팥이 망가져서 평생 허리투석을 하게 되거나 뭐 교정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한쪽 눈 실명을 하게 되더라도 회당 보험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보장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장일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뭐 당뇨라든가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또 혹여라도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합병증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질병 후유장애 보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고혈압의 경우는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좌심실비대, 협심증, 뇌졸증, 만성 신부전 등의 이 치명적 합병증 발생이 누적되어서 증가하는데 예. 이때에도 이 질병 후유장애 보장은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더라도 질병 후유장애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혈관 손상으로 인한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도 미리 갖춰두시길 추천드리는데 자, 암 같은 경우는 최초 진단을 받게 되면 중증 환자로 등록이 돼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정 특례 기간이 5년이지만 네. 뇌나 심장 질환은 30일입니다.
1: 오, 암은 5년인데 뇌심 쪽 질환은 30일. 산정 특례 기간이 굉장히 짧네요.
0: 네. 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의 산정 특례 기간이 암에 비해서 짧은 이유는 네. 이 질환의 특성이 단기 집중 재활 및 급성기 치료 중심이기 때문인데요. 산정 특례 제도는 이 질환별 중등도와 이 치료 기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설계가 되었는데요. 뇌, 심혈관 질환은 이 스텐트 삽입, 혈전 용해 등과 같은 수술이나 시술을 동반한 이 급성기 입원 치료가 초기에 집중되거든요.
1: 네.
0: 이 고액의 의료비가 시술 및 초기 입원 기간에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발병 및 수술 초기 30일간 집중 지원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단 이 복잡한 뇌혈관 수술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최대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네, 뭐 암은 수술 이후에도 뭐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정기적인 추가 검사 등 고액의 치료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5년의 장기 적용 기간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국가에서 뇌 심혈관 질환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산정 특례 기간을 30일로 딱 정해뒀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뇌 심장 질환 진단비는 소액 가입을 하고 암과 관련된 보장에 집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1: 예, 이번 사연의 주인공 우리 청취자분 같은 경우도 현재는 암 보험이랑 실손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이 암은 고액의 치료비가 장기간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요 치료비 보장을 잘 갖추면 되고 뇌, 심장 질환은 초기에 고액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진단비가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1: 네.
0: 청취자님도 이를 바탕으로 암 주요 치료비를 보완하고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를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에 만성질환 진단비와 질병 후유장애까지 준비를 해두신다면 보험에 대한 걱정은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젊은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고혈압, 당뇨 등등 만성질환에 대한 대비 우리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비단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030 세대 그 나이부터 미리미리 좀 관리하고 대비를 해 두셔야 할 건강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그 질환 자체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경우는 그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합병증까지 함께 대비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 보험 보장은 어떤지, 뭐 만성질환이나 그 관련 합병증까지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방송 계기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또는 다른 어떤 주제로든 내 보험, 우리 집 보험 전문가와 함께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도록 할게요. 2927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놀랐어요. 강지연 아나운서 아직 TBS에 계셨네요. 아무튼 반가워요. 언제쯤 정상화될런지 점점쯧 하셨는데 걱정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쯧 이 한 글자는 저희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과 응원의 의미로 주신 것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927님 비롯해서 이렇게 또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덕분에 저희 TBS 가족들 오늘도 파이팅 해야지,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함께 듣고 2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민원이에요. 8767님. 안녕하세요. 저는 암 가족력이 있어서 오래전에 암보험에 가입해뒀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가 지급되는 보험이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실손보험도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요즘은 암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장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제 암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보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고민상담 민원 남겨주셨습니다. 진단비, 암 진단비 보장을 갖고 계시고 실손보험 갖고 계시고 이제 뭐 암 관련해서는 걱정 없겠지 하셨는데 이제 주변에서 좀 보완을 하라고 하시나 봐요.
1: 네, 뭐 충분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죠. 네, 네. 뭐 사실 과거엔 암보험 한 건 정도 잘 가입을 해두면 진단비 받아서 뭐 치료도 하고 치료 기간 동안 소득 상실로 인한 생활비가 충분히 대처가 됐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좀 발전을 하면서 암 치료의 이제 패러다임이 생존을 위한 수술에서 삶의 질을 지키는 비급여 신의료기술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2: 네. 네, 이 과거처럼 이 부작용으로 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이 구토를 유발하는 이 독성 항암제를 쓰거나 이 장기를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 대신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거나 면역체계를 강하게 만들어서 암을 사멸시키는 치료법들이 지금 대세가 된 것이죠.
0: 예. 이런 그 좋은 최신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그 좋은 그 신식 치료를 받고 싶잖아요. 당연히. 하지만 이런 새로운 좋은 치료 방법일수록 대부분 비급여라서 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 병원비 같은 경우는 뭐 실손 보장이나 어떤 거든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병원비 뭐 결제를 해야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0: 네.
1: 네. 그러니 이제 치료에 앞서 돈 걱정이 정말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 암 환자가 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의료비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병원비에 이제 본인 부담금 5%만 부담을 하면 되지만,
0: 네.
1: 비급여에 해당하는 신의료기술 같은 경우는 100%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0: 그러니까요.
1: 거죠.
2: 네, 요즘 많이 나오죠. 이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이 중입자 치료나 이 양성자 치료는 이 탄소나 수소 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서 암 세포를 직접 타격을 하는데 이게 통증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거든요.
0: 예.
2: 그런데 이 중입자 치료는 100% 비급여라서 1회 치료비용만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들게 되죠.
0: 예, 굉장히 고가의 치료입니다. 중입자 치료센터가 지금은 서울에 한 곳만 있는데요. 내년에는 부산에도 생기고 또 2031년에는 서울에도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치료센터가 더 늘어나게 되면 뭐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더 늘어나겠죠.
1: 네, 뭐 사실 이제 중입자 치료가 정말 좋은 치료라는 건 많이 알고 있지만
0: 그렇죠.
1: 국내에 치료센터가 한 곳밖에 없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예약을 하면 최장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되기도
0: 그
1: 하거든요.
0: 정도예요?
1: 네, 이렇게 대기 기간이 상당하다 보니 뭐 보험금을 청구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이로 인한 보험사 손해율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0: 네.
1: 자, 그래서 지금은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죠.
0: 네.
1: 하지만 치료센터가 늘어나게 되고 치료받는 분들이 많아져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율이 올라가니까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보험 소비자는 비싼 보험료를 이제 지불하면서 이 보장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암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중입자 치료에 대한 보장을 미리 좀 준비해 두시길 추천드리는 거죠.
0: 네.
2: 그리고 이 표적 항암제 다들 들어보셨죠?
0: 네네.
2: 이 표적 항암제를 뛰어넘는 이 면역 항암제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0: 이런 것도 있군요.
2: 네. 이 면역 항암제란 게 이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 유전자 변이만 정밀 타격하는 이 표적 항암제는 이 약값만 한 달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발생하거든요.
0: 한 달에요?
2: 네. 그래서 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약값이 지출되고 이 면역 항암제는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추출해서 유전자를 조작 후 다시 넣는 치료인데 치료비가 이게 약 한 4억 원에 달합니다.
0: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면역항암, 표적항암제를 뛰어넘은 면역항암제에 이 치료를 받으려면 4억 원이라고요? 치료비가?
1: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치료 자체가 급여로 인정이 되면 환자 부담이 이제 100만 원대로 크게 줄지만 요건 미충족이나

0: 급여 전 치료제는 여전히 이제 고액 비급여로 남아있거든요.
1: 네.
0: 뭐 사실 이제 치료비가 4억 원에 달한다면 뭐 실손보장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1: 당연하죠.
0: 자, 그래서 고액 치료비를 정액으로 보장하는 뭐 고액 항암 치료비 특약이나 뭐 카티, 표적항암, 중입자 방사선 같은 초고가 치료를 대비할 수 있는 보장은 이제 선택이나 아닌 이제 필수가 된 것이죠.
1: 예, 맞습니다. 이런 신식 치료 방법들 회복도 빠르고 아까 통증도 없다 하셨고 치료 후유증 부작용도 없고 합병증도 덜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수천만 원에서 조금 전에 들으셨죠. 수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고가의 치료란 말입니다. 근데 보험 없이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아, 이게 돈 걱정이 이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 지금 민원 보내주신 8767님, 우리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2: 네. 이 고액의 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진단비를 무작정 올리게 되면 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이 수십만 원까지 올라 고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1: 그렇죠.
2: 이 고정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안정적인 유지가 힘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최근 보험 시장의 트렌드가 진단비 중심에서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중심으로 완전히 좀 세대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0: 네, 암에 걸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목돈을 한 번에 주고 끝내는 이제 옛날 진단비 대신 내가 실제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쓴 비급여 치료비, 그러니까 뭐 중입자나 표적항암이나 카티나 뭐 고가의 로봇 수술이나 방사선 그 치료 등을 별도로 해서 몇 천만 원씩 최대 몇 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도 있고요. 또 매년 치료비를 실손보험처럼 정산해서 돌려주는 비급여 암 치료비도 있으니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 보장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1: 네. 이런 보장들을 잘 갖춰 두신다면 비용이 굉장히 비싼 중입자 치료나 표적 항암제 이런 치료를 받더라도 내가 그 돈 걱정 비교적 없이 이제 최신 기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 이렇게 또 큰 금액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대신 내가 내게 되는 보험료가 또 그만큼 엄청 비싸질 것 같은데 어때요?
2: 네, 이 보험사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청취자님 나이인 50대 남성이 이 비급여로 암 수술을 하게 되면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비급여로 항암 약물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또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한 20년 갱신으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한 2만 3천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1: 오, 그래도 생각보다는.
2: 네.
1: 예, 그렇네요. 자, 이쯤에서 잠시 그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란 보장은 암 진단을 받으면 최초 1회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이후 그 어떤 추가 치료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이상합니다. 예, 오늘 뭐 무슨 날인가요? 우리 최동계 본부장님이 이렇게 인자하고 너그러운 분이 아닌데 퀴즈에 있어서 이렇게 따뜻한 분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번 주까지 보고 다음 주부터 또 저 못 보니까 서운하셔서 오늘 보너스 문제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초 1회만 보험금 지급되는 건 진단비잖아요. 아까 설명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액수.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작게 진정제 땡 이렇게 치는 거 봐요. 이거 차가운 분이라니까요.
0: 네, 정답 정확하게 좀 맞춰 주셨는데 정답은 X가 맞죠.
1: 네.
0: 이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라는 보장은 뭐 사실 최초 1회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연간 1회, 그러니까 암 진단 후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할 때마다 매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뭐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합산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앞서 뭐 구도현 전문가가 20년 갱신 기준 월 보험료가 2만 3천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더라도요. 보험료 부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암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얼마든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또 우리 청취자분처럼 암에 대해 걱정 많으신 분들 지금 소개해 주신 보장들 외에 또 어떤 것들 체크해 볼 만할까요?
0: 네, 암으로 인한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1: 네,
0: 전이암에 대한 이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1: 전이 될까 봐.
0: 네, 뭐 암이 발생하면 뭐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거나 유방암이 뼈로 아니면 뇌로 전이되는 전이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1: 네.
0: 옛날 뭐 암보험 같은 경우는 원발암,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이제 암이 생긴 부위에 대한 보장을 딱 한 번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이암이 생기더라도 뭐 그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없죠.
2: 네. 그래서

0: 암보장을 준비할 때는 원바람뿐만 아니라 전이암, 재바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좀 필요한데요. 네. 암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 보험증권을 펼쳐서 내가 암에 걸려 이 중입자 치료나 표적항암 치료 같은 고액이 드는 치료를 받았을 때 대처가 가능한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보장 세대교체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습니다.
1: 네. 암보험에 관한 트렌드가 이제 완전히 옮겨갔다 설명을 오늘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진단비만 준비해두는 게 아니라 고액의 최신 치료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치료비까지 함께 준비해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하지만 오래된 암보험이라도 무작정 혼자 바꾸기로 결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현재 내 보장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어떤 부분을 유지하고 보완할지 또 실제 치료 과정에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와 함께 내 보험, 우리 가정 보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눌러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게끔 방송 끝나고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10님께서 방송 들으시다가 이런 실시간 문자를 주셨어요. 저는 올해 유방암 수술을 했고 항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온코프리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비가 220만 원인데 암센터에서는 해외 검사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현땡땡상 실비에 가입이 돼 있고 해외 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셨네요.
2: 그 과거에 판매되었던 이제 실손 보험 중에 간혹 이제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40% 이제 보장이 되는 특약들이 있었거든요.
1: 네.
2: 실제로 이제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실손보험을 가입을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 때는 전액 보상을 해주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비급여 이런 비급여? 게 아니고요.
1: 아니에요?
2: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
1: 아...
2: 이런 분들이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40%만 보상이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1: 예.
2: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그 검사를 이제 해외에서 하니까 이건 당연히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게 맞다면 네, 그 비용이 한 40%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1: 40% 정도는
2: 맞습니다.
1: 예,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다. 혹시라도 뭐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상담 원하신다면 또 언제든지 샵 0951번으로 우리 0610님 예, 추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2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중지손가락에 통풍 결절이 심해서 수술을 고려 중입니다. 가입한 보험 중에 일반 수술비와 남성 만성질환 수술비가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는데 이걸로 수술비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0: 네, 통풍 결절이 심해서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일단 실손보험에서 이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게 남성 만성질환 수술비는 약관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네.
0: 이 통풍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수술비, 일반 질병 수술비라면 여기서는 이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3911님입니다. 연금보험에 연 7%, 연 8%라고 써있는 광고를 많이 보는데요. 정말로 이런 고금리 이유를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한가요? 라고 물어오셨어요.
2: 네, 고금리 이유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금리는 이제 연금에게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쉽게 네. 말해서 내가 매월 50만 원 납부하면 이자가 7%를 붙으니까 일정 기간 있다가 해약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1: 네.
2: 그게 아니라 내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이 금리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이제 연금에게 대한 보증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1: 네. 그러니까
2: 실제 이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이 금리는 내 해약환급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추후 이제 연금 산정액에 반영되는 연금이다라는 이제 이해가 있으면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해약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환급금에 이런 고금리 이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2: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납부했는데 한 3년 유지했어요. 금리 7% 준다는데 왜 손해가 발생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1: 네.
2: 네, 그건 해약환급금에 적용이 되는 금리가 아니기 때문인
1: 네,
2: 것이죠.
1: 나중에 연금 금액에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2198님 문자 좀 하나 더.

0: 같이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납입하다가 경제 상황이 좀 힘들어지면 중도 인출도 가능한가요? 라는 내용이에요.
1: 네.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가 경제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이 중도 인출도 하시고 그리고 약관 대출도 많이 하시고요. 어허. 그리고 이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이 보험은 이 추가로 가입은 되진 않지만 이 감액이나 삭제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망 보장을 조금 줄이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감액 그리고 중도 인출 그리고 약관 대출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근데 이게 중도 인출을 받으시려면 그 상품에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적혀 있어야 됩니다.
0: 아, 그 유니버설.
2: 네, 맞습니다. 이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상품은 중도 인출이 네. 불가능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그 상품명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순서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 가득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게요. 최동기 본부장님.
2: 네, 2030세대가 이제 만성질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만 가입할 것이 아니라 이 만성질환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구도현 팀장님.
1: 네, 암은 중증질환이긴 하지만 이 생존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이 치료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내가 이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 얼마나 보장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리면서 끝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Find You 들려드리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동남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 화재 사고 처리 중이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토평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상일부터 3km 구간 정체인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 졸음쉼터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5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양양 쪽 정체는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까지와 교양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이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더 가서도 호법 분기점 일대와 원주 분기점에서 원주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LP 아시죠? LP 요즘 레코드판. 그 LP를 처음 만졌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바늘 끝을 살포시 내려 원하는 노래를 딱 맞췄을 때, 이야, 난 정말 음악을 잘하나 봐. 난 전문가인가 봐. 이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그 뒤로 카스테이프, CD 플레이어도 새로 나오는 건 금세 익혔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키오스크 주문에 겨우 익숙해졌더니, 아, 이번에는 QR코드로 주문을 하라네요. 이게 뭔지. 익숙해질만 하면 또 바뀌니 따라가는 거 이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배우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죠.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한 함춘의 팝송. 7월 30일 목요일 첫 곡은요, 송창식의 목소리를 문을 열었습니다. 1972년에 발표된 노래네요. 산골짜기 등불. 이 음원은 우리 평론가 최규선 선생님이 제공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가끔 이렇게 귀가 호강합니다. 저 얼마 전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한참 찾다가 직원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테이블 위에 붙어있는 QR코드가 뭔가 했어. QR코드로 주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야, 또 하나 배워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요, 요즘 현우 PD가 다 주문해요. 가게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이런 방법이 생겼다고는 하는데, 저도 그 변화에 맞춰가야겠죠. 야, 요즘 익숙해질만 하면 새로운 게 또 나옵니다. 따라가는 우리도 가끔은 숨 한번 고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숨차거든요. 자, 유기님 어서 오십시오. 7월의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하셨고요. 7말 8초 휴가 시즌인 거 봅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들이 오전부터 많이 밀린다고 합니다. 함디와 현우 PD님은, 현우 DJ님은 요거 약간 기분 안 좋다. 속이 좁아서 그래요. 휴가 계획 어찌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 저 남방구에 다녀온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쉽지 않네요. 그 이후로 잘 안 놔주네요. 예지아빠빠님, 준호형님 안녕하십니까? 늦은 밤까지 노래하는 매미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그것도 익숙해지니, 아유, 정말 음악처럼 들리네요. 꼭 LP 틀어놓고 잔 것 같아요. 숙면하셨겠습니다. 저도 어젯밤엔 오랜만에, 아니지, 어젯밤이 아니지, 결국 새벽에 잠들었지만 새벽에 오랜만에 숙면했습니다. 잘 잤어요. 3983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준혜원님, 현우 PD님, 다들 휴가 떠났는지 평소보다 차들이 많지 않은 행복한 목요일입니다. 휴가는 아직 못 가도 폭성과 함께해서 행복해요. 야, 이런 문자 받으면은 기분이 어떠냐고. 좋죠. 엄청 좋죠. 이런 문자가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 아닐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6832님께서는요, 함대님, 현우 PD님, 한나절이 아닌 반시간의 세대 차이. 시간의 변화 속에 느리기만 한 저희 노년 세대는 따라가기가 버거워 딸 아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네요 하셨는데, 아유, 그 따님 어렸을 때 우리 6832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따님이 뭐 하셨어? 아무것도 뭘 알았겠어. 이제는 자, 좋은 빚어 줬다고 생각하시고요. 도움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혼자 가신다면야 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따님 같이 가시면, 아유, 좋은 빚어 줬다고 생각하시고요. 당연히 받아야 할 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 3386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에릭춘님. 야, 기분 좋네요. 에릭춘, 에릭춘. 나중에 이러다가 그 아이디도 바꾸겠네. 스위스 한적한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아는 이 곡. 그렇죠. 따라라리리라. 이게 뭐더라? 이게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부르던, 많이 불리던 노래이긴 한데요. 제목이 생각 안 난다고 하셨죠? 현우 PD가 올려줄 거예요. 어젠 급히 나오느라 전화기를 두고 오는 바람에 글 못 올렸어요. 오늘은 챙겨왔지요. 2시간 함께 갑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더울 땐 한포송 최고죠. 시원한 화채 같은 그런 프로그램.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뭐 할까요? 아이스티? 시원한 라떼? 라떼는 시원하게 마시면 약간,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3부는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춘호의 문화통신. 현우 PD가 어떤 소식을 준비했을지 3부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이름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가능한 앱 있고요. TBS FM 유튜브 채널도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 저희 인스타그램과 쓰레기 대장 있어요. 요즘 이거 사용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저 인스타 있어요.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익숙해지네. 예전에 한번 당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때는 트위터라고 해야 될까요? 새 그림 있는 것. 거기에다가 그때는 5천 명이 제한이었던 것 같아요. 제그 계정에 꽉 찬 5천 분이 계셨는데 제가 피크 얘기를 한번 거기다 올렸거든요. 저는요 피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난리 났었어요. 그 이후로 이거 정말 무섭구나 살짝 빠져나왔지요. 그 이후로는 그 SNS 좀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와주십시오. 저희가 소통은 계속하니까요. 어떻게 오냐고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쉽게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오시면 선곡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양하게 활동하는 소소한 이야기들 담겨져 있으니까요.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 많이 많이 놀다 가십시오. 이곳에는 또 사연과 신청곡 등등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잘 놀다가 편안하게 계시다 가십시오. 김혜지 아나운서 가끔 나와야 될 텐데.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좋네요. 선물들. 혹시 그 메디비오 받으신 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키보이스 바닷가의 추억 그리고 박정원입니다. 여름바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키보이스 바닷가의 추억, 그리고 박정훈 여름바다 함께했습니다. 바다 가고 싶으시죠? 음악으로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돈님께서 팔할이 바람이었다는 시인도 있었지만 외할머니 댁 사랑방에 있던 별표 전축, 어린 외삼촌들이 하나씩 사모았을 송창식과 산울림, 정태춘과 조동진, 그 LP 소리가 일할 즈음의 저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구닥다리 취급을 받던 LP 시대가 다시 온 것을 보니 어디론가 흘러간 낡은 책장을 지키던 그 음반들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파랗게 질린 주식시장 탓이라 우겨봅니다. 요즘 상황을 이렇게 또 글리셨군요. LP와 주식시장을 엮어서. 이 푸른돈님, 좋아요. 6832님께서는요, 함디, 조금 전 옆집이 의령 친구분 부부가 모든 걸 준비할 테니 저희 부부는 치킨만 준비해오라며 오후에 합천 황매산 노을과 별 보러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와, 치킨이 제일 비싼 거 아닌가? 아, 부럽습니다. 춥다 하셨죠? 거기. 황매산의 아름다운 노을이 벌써 눈앞에 펼쳐지네요. 하고 기대 가득 품은 글을 주셨네요. 그러세요? 그럼 그 기대와 함께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아니야. 함 퀴즈. 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제주와 전남 지역 양식장과 축산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특히 국민 횟감으로 불리는 이 어종이 집단 폐사했다고 합니다. 뭘까? 제주에서는 2만여 마리, 그리고 완도 지역에서는 7만 5천여 마리가 고수온 피해로 폐사했다고. 우와, 바닷물 수온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으로 더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아, 자, 여기서 한 퀴즈 준비했습니다. 이 어종은 넙칫과의 바닷물고기로 주로 바닥에 사는 물고기예요. 바닥에 살죠. 그래서 모래랑 색깔이 비슷하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담백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이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이 물고기를 맞히는 퀴즈입니다.

함춘의 폭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가열 바다낚시 그리고 박상민이었습니다. 나무물고기. 나무물고기는 보는 거죠. 드시면 안 됩니다. 유기님께서 까만 선글이 끼고 작은 배낭 메고 어디로든 떠나가게 싶어지게 하는 선곡입니다. 라고 현우 PD 칭찬, 칭찬해. 현우 PD님 메모 메모 부탁해요. 거기다가 유기님이 칭찬하셨다. 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그냥 저희 프로그램 선물 드리려고 아예 그냥 작정을 했어, 작정. 정답 1번, 광어죠. 광어는 1980년대부터 양식에 성공하면서 우리 식탁에 친숙하게 자리 잡았고, 국민횟감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부담 없는 가격에 맛도 좋아서 이 많은 분들이 찾으셨을 텐데 이번 피해가 가격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이에요. 양식에 성공하기 전에는 자연산이냐 양식이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아, 요즘 물가도 날씨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6313님 안녕하십니까? 1번 광어입니다, 답은. 오늘 일 마무리하고 휴가, 전라도 영암 부모님한테 계신 시골로 갑니다. 아, 어제부터 몸살이 있네요. 아, 조심하셔야겠어요. 더울 때 몸살기가 있다 하면은 혹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온열? 아, 저도 한번, 한때는 온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미식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몸살기 있고. 아무튼 우리 6313님께서 더위 조심하고 잘 보냅시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31님께서 답 1번 광어 하시면서요. 광어 한점 하실래요? 네, 먹고 싶네요. 0980님께서는 정답 1번 광어. 저 오늘 이거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참 점심시간이 가까우면 이런 거 정말 부럽거든요. 곤란해요. 6832님께서 함대님 회를 좋아하는 저희 가족은 단골집이 있는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에 들러 광어 우럭을 사와 초밥과 매운탕도 끓여 먹고 멍게도 사서요. 멍게 비빔밥도 만들어 먹기도 한답니다. 퀴즈 잘못 냈어요. 힘들어질 것 같아요. 4179님께서는요. 정답 1번 광어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예, 건강 관련해서 문자 주셨습니다. 여름철 물고기 회 종류 조심해서 먹어야 해요. 잘못 먹으면 많이 아파요. 예, 아프지 맙시다. 아프지 마십시오. 3983님께서는 예, 오싹하게 어려운 함 퀴즈. 정답은 광어입니다 하셨고요.

최애 횟감이 광어인데 큰일이네요. 우리 딸도 지느러미 쌀 엄청 좋아하는데 이젠 우럭으로 바꿔야 할까요? 아무튼 뭐또 이렇게 우리 어민분들을 걱정해 주시는 글 올려주셨어요. 양식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따뜻한 진심 어린 또 걱정의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정답과 걱정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중에 저희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오늘은 두분 선정했습니다.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6934님. 담백한 맛은 일반 광어. 정답 보내신 거죠. 왠지 우리 추노님이 홍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홍어가 답일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엄마는 홍어회를 잘 무치셔서 잔치집에 불려 다니셔서요. 어릴 적 저는 홍어회를 자주 먹을 수 있었네요. 엄마,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들하고 세시봉 공연 다닐 때가 언젠가요? 한 십몇 년전 되네요. 각 지방에 다닐 때마다 정말 대접을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저쪽 아랫지방에 내려가면은, 워낙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홍어 관련 음식들을 대접받으시는데, 저 그때 홍어, 그, 애라 그러나요? 그거, 지금은, 침이, 그냥 음악 들으면 안 될까? 침이 고여서 못하겠네. 그 홍어 애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험악한 맛이 있나? 홍어, 그 난리 이렇게, 전 무침은 그래도 먹는데, 날것 삼합 이런 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기절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홍어에 하는데 침이 고이는 거 보니까 이제는 먹는 축에 들어가는 거 봅니다. 야, 정답은 광어입니다. 자, 7910님께서 정답 광어 하셨고요. 함디 방학이라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우리 아들 뭐 좋아요? 회 좋아하죠? 회. 야, 회 맛있죠? 그러나 여름엔 조심해서 먹어야 하니까 조심하십시오. 아, 우리 아들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모습이 너무 재밌다고 하셨어요. 아, 폭염 때문에 광어가 폐사를 한다니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안타까워요 하셨어요. 그래요. 정말 얼마나 또 공들여서 양식을 하셨을까요? 양식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 물고기들을 관리하려면은 가끔 청소도 해야 할때이 물고기들 이 통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마다 하시는 거 보면, 아, 그래, 우리가 내는 그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은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걱정입니다. 많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선정되신 두 분, 6934님, 그리고 7910두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문자, 샵0951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과 함께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두 곡, 장혜진, 꿈의 대화, 그리고 이은미입니다. 어떤 그리움.

함춘하의 복성 함께 오겠습니다. 장희진, 꿈의 대화, 그리고 이은미였습니다. 어떤 그리움. 이 어떤 그리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그 느낌. 아, 이은미라는 가수가 이렇게 매력 있는 가수구나. 그리고 이 기타를 연주한 분은 미국 분이세요. 이 음반을 프로듀싱한 친구가 미국에 직접 가서 이 곡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이 기타 하나에 현악기들의 앙상블들이 이후 한국 대중음악의 한그 표본이 될수 있었던 그런 음악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후로 이런 형식의 음악을 만드는 분들의 가수분들이 많이 계셨었죠. 그래서 음악에도 풍요로워졌습니다. 6832님께서 항상 좋은 음악 감사드립니다. 좋죠? 장혜진, 이은미. 두 음악 잘하는 분들의 음악을 들으니 이 더위도 참 식게 됩니다. 푸른도님께서는요, LP 시대가 다시 올 것을 몰랐음을 반성하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LP를 선물로 받고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 어떻게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제 곁에 남아있는 몇 장의 LP들, 아, 버리진 않았고 이상하게 잘 버리게 안 되더라고요. 뭐 드릴도 없고 턴테이블도 없고 그랬는데 그런 LP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턴테이블이 없네요. 아, 어떡하지? 반성해야 될것 같아요. 푸른도님, 정태춘님의 음악을 신청하셨네요. 한여름밤 시청해 주셨어요. 한여름밤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죠. 푸른도님이 신청하신 정태춘입니다. 한여름밤.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소라 작사 그리고 정말 걸출한 뮤지션이에요. 유정현 아침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했고요. 많은 곡들 했죠. 저희 프로그램 예약되어 있습니다. 곡 제목은 더위고요. 이 곡 듣고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0: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잠실대교부터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양어대교부터는 작업하고 있는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작업하고 있는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는 오후 2시부터 약 2,500여 명이 모이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현대자동차 본사 앞 하위 3개 차로가 집회 준비로 통제 중인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달래내국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 습도는 71%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죠.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청량한 바람을 불어넣어줄 아주 상쾌한 팝 명곡을 가져왔습니다. 80년대 웨스트코스트 사운드와 소프트락의 상징이죠.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1983년 히트곡 All Right 준비했습니다. 아마 세일링이나 아서의 테마 같은 고요한 발라드로 크리스토퍼 크로스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의 두 번째 앨범 Another Page에 수록된 이 곡 All Right은 들을 때마다 단숨에 기분을 업시켜주는 탁월한 에너지를 지닌 곡이에요. 이 노래를 들으면 늘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있죠. 곡 전반에 깔리는 정교한 퍼커션 리듬과 잘진 기타 커팅, 잽잽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련된 백킹 보컬이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요. 화려하게 지르지 않으면서도 특유의 맑고 고운 미소로 가볍게 리듬을 타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보컬을 듣고 있으면 마치 탁 트인 바다 위에서 요트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는 듯한 청량감이 들기도 합니다. 노래 제목인 All Right처럼 가사 속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다 괜찮아질 테니까요. It's gonna be all right. 그런 긍정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일들이 꼬이고 지치는 순간을 마주하지만 뭐 결국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아, 다 괜찮았었지 하고 미소짓게 되는 경우가 많죠. 7월의 끝자락 주말을 향해 달려가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는 스스로에게 괜찮아, 다 잘될 거야 하고 가볍게 다독여주면서 상쾌하고 기분

존음악으로 함께하고 있는 합천의 폭스. 오늘 한플리 시간에는 크리스토퍼 크로스 올라이트 함께했습니다. 파도가 팍팍 치고 요트를 타고 파도를 가르고 나가는 기분이 드네요. 요트 타봤냐고요? 아니요. 타봤네요. 예전에 제주도에 가서 한번 어느 분이 한번 태워주시길래 살짝 다리만 한번 올려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다르겠죠. 멀리는 못 나가봤어요. 그냥 그 해안가 살짝 한 바퀴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3983님께서 준호영님, 저도 아직 책장 한 켠에 몇 장의 LP가 남아 있어요. 넥스트 1집 신해철, 1, 2집 015B 등등. 그런데요, 저도 들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던 전축이 몇 회 전 고장이 나서 고칠 수 없게 된 후, LP는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아쉬움에 신청드려요. 넥스트 집으로 가는 길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 문화통신 때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 LP 장식품, 그래요. 저도 보니까 LP 중에 최근에 받은 LP들을 한 번씩 그 장식장에 걸렸다간 저 창고로 들어가긴 합니다. 육종원 밴드 곡 준비했습니다. 어쩔 건데. 이곡 듣고 문화통신으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0: 곳곳의 문화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함춘호의 문화통신. 지역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을 김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우 PD님.
1: 안녕하십니까.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0: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작본부.
1: 그 제작본부의 직원이죠. 직원. 아닙니다. 직원.
0: 아, 그래요?
1: 네.
0: 직원입니다. 제작본부에서 네. 뭘 하는 사람일까?
1: 아, 뭐 저희 뭐 다 일반 직원들이 또 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네. TBS.
0: 아, 오늘 퀴즈 광어 얘기 나왔어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0: 부산이죠, 집이.
1: 맞습니다.
0: 해물 좋아하세요? 네.
1: 어,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특히 저도 광어, 그러니까 흰살 생선.
0: 아, 흰살 생선.
1: 흰살, 뭐, 연어도 좋아하긴 한데, 흰살 생선이 조금 더 고소한 느낌? 예, 아. 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0: 네. 그, 회는 초장 맛으로 먹는 거 아닌가?
1: 저는 간장에 찍어 먹는 편이에요. 저는 초장은.
0: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다.
1: 어, 아니, 이제 저희, 그 부산 쪽도 초장, 저희 어머니는 초장파인데, 저는 간장파.
0: 간장.
1: 간장에 약간 그 좀 짠맛? 짠맛이 좀 저는 어울리더라고요. 네.
0: 그러고 보니까. 네. 일본 분들이 회 좋아하죠.
1: 그죠. 일본 분들도 좋아하시죠.
0: 거기가 네. 그 겨자? 뭐 와사비라고
1: 그렇죠.
0: 그 와사비라고는
1: 네, 그
0: 고추냉이.
1: 네, 고추냉이.
0: 고추냉이에다 간장을 이렇게 해서.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아, 네. 간장 그러니까 간장
1: 간장 베이스가 많죠. 일본 음식들이 보면 덮밥도 그렇고 뭐 조림도 많고 간장으로 간장 베이스로 한 음식도 많고 라면도 간장 소유 라면이라고 그러죠.
0: 하나 물어봤는데 10개 대답하네.
1: 이게 먹는 시간이 다 돼 가니까
0: 참 일본어 맞습니다. 전공이죠.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갔을 때 네. 앞장서서 다녔구나. 아, 부럽더라.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1: 이쪽으로 가시죠. 저쪽으로 가시죠. 네.
0: 자, 오늘 문화통신 함께 하시다가요. 네. 아는 곳이죠. 어, 거긴데 하시는 분들은요. 관람 꿀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그리고 사진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돈이 좀 들어요.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 TBS 앱 그리고 TBS FM 유튜브 채널 무료입니다. 어, 함께 해주시면은 더욱 풍성한 문화통신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자 시동 걸고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
1: 자 이제 어, 저희가 중간에 이제 노래 한 곡을 요즘에 듣잖아요. 네. 그래서 한 세 군데 소식을 먼저 전할 건데 네. 앞에 세 군데 소식은 요즘 이제 날씨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덥잖아요. 폭염. 더운데.
0: 40도 막. 아,
1: 그렇죠. 지금 경남 쪽은 폭염 중대경보 이런 거 내려있잖아요. 39도, 40도 막 이러니까. 여튼 그렇게 한낮은 더운데. 네. 밤도 덥긴 해요, 사실. 밤도 더운데. 그래도 낮보단 낮잖아요, 지금. 아,
0: 밤에. 네. 그 제가 있는 곳이 그 먼지가 좀 걱정이 돼서 문을 안 열고 있거든요.
1: 아.
0: 가만히 있는데. 네. 아니 30도가 넘어?
1: 넘죠. 요즘에는 밤도 뭐 어. 보통 넘습니다 진짜. 예. 하지만 이제 어쨌든 낮보다는 이제 시원하나요? 시원하니까 이 밤에 즐길 수 있는 축제들 좀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0: 밤에 좋죠.
1: 자 먼저 충북에 있는 제천 문화관광재단에서는 네. 제천 열대야 페스타. 아, 이름 좋죠. 열대야 페스타.
0: 뜨거운 여름밤에 하는 축제라 뭘까?
1: 맞습니다. 8월 1일과 2일 이제 이틀간 의림지 수리공원 일원에서 하는데
0: 의림지 수리공원.
1: 그렇죠. 의림지 네. 수리공원. 요 제천 열대야 페스타는 기본적으로 뭐 음악 공연, 뭐 체험, 먹거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즐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먼저 이제 첫날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면 1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네. 의림지 달빛 물맞이 행사입니다. 의림지는 거기 이제 의림 호수가 지대어 있는 곳인데
0: 네네.
1: 거기에 예전에 그 우륵 있죠. 우륵. 우륵의 이야기를 따라 걷는 야간 순행 그리고 유두절 물맞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민 참여형 대동 원무 이런 다양한 문화유산 체험 콘텐츠를 이 의림지 달빛 물맞이 행사에서 이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0: 우륵의 이야기를 또 담아냈군요.
1: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오후 4시부터는 이제 요 6시부터 10시까지 의림지 달빛 물맞이 행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서 오후 4시부터는 아트 피크닉 페스타가 열리는데 이게 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플리마켓 있죠. 뭐 네. 요즘에 뭐 상품들 사고 팔고 하는 네네네. 플리마켓과 또 빼놓을 수 없는 푸드존. 푸드존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뭐 제천을 찾으시는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네. 즐길 수가 있습니다.
0: 오, 여기 또 재밌겠네요. 이 플리마켓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네. 중고 물물교환도 이런 거 되나 아닌가? 그냥
1: 아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새
0: 제품을
1: 새 제품 새 제품을 사고 팔기도 하고 이제 그 지역마다 조금 구성하는 거는 좀 다르긴 한데 네. 여기 제천은 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홈페이지나 뭐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예술 프로그램은 없나요? 뭐 이렇게 공연 이런 건.
1: 그래서 이제 이틀째 그 다음 날에는 제천 스트릿 댄스 페스타입니다. 저는 참고로 뭐 댄스 이런 쪽은 좀 거리가 먼데 우리 함디도 댄스 쪽은 좀
0: 왜 그래요? 아니 나를 그렇게 아래로 보시네. 당연히 못 추죠.
1: 네. 심지어 댄스도 그냥 댄스가 아니라 스트릿 댄스입니다. 막 이렇게 관절 꺾고 막 땅에서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거죠.
0: 그냥 막 춤
1: 비보잉 뭐 이런 분들.
0: 야, 그 땅에서 구르냐 이랬는데.
1: 와, 그런 저는 그런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춤 매달 80년대 디스코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네. 이런 춤은 뭐 엄청나잖아요.
0: 엄청나죠. 네. 이거 걱정되더라고. 가끔 헬멧 안 쓰고 거꾸로 이렇게 하시는.
1: 헤드스핀 뭐 이런 거 맞아요.
0: 아, 그거. 네. 그 머리카락 관리 어떻게 하나 싶어요.
1: 예전에 보니까 유럽 그 올림픽 할 때는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0: 지금도 계속 되지 않아요?
1: 네. 그러니까 그 경기가 예전에는 그냥 뭐 취미나 이렇게 특정한 계층에서만 유행을 했다면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도 막 있고 그러니까 네.
0: 시범 경기로 들어갔었던
1: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프랑스인가에서 뭐 시작했습니다.
1: 맞습니다. 네네.
0: 좋습니다. 네.
1: 그래서 이제 요 제천 스트릿 댄스 페스타는 전국에서 선발된 스트릿 댄스 팀들이 본선 무대에 올라서 이제 경연을 펼칩니다. 뭐 스페셜 무대, DJ 공연 이런 게 있고 아마 이게 전국에서 선발된 스트릿 댄스 팀이라고 이제 내용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 비보잉이나 스트릿 댄스의 수준이 세계 수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0: 그렇다 하더라고요.
1: 그러면 이 전국에 선발된 분들은 거의 세계 정상급의 선수들이겠다라는 그렇네.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냥 거기 네. 나온 사람들이 네. 세계 순위 그렇죠, 1, 2, 그렇죠. 3위 이렇게 그렇죠. 되는 수준이
1: 거의 뭐 그 정도를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이번 축제는 그 의림지의 자연 경관과 야관 조명을 활용해서 또 낮과는 좀 다른 그런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요즘 낮밤 가릴 것 없이 덥긴 하지만
0: 덥죠.
1: 그래도
0: 덥죠.
1: 밤에 이렇게 의림지에 촥 나와가지고 열대야를 조금은 식힐 수 있는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한번 가보고 싶네요.
1: 네.
0: 아, 포스터도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제천을 들러 어디로 가나요?
1: 다음은 이제 경북 영주문화관광재단입니다.
0: 네.
1: 다음은 여기도 이제 아까 좀 전에 제천은 열대야 페스타였는데 네. 여기는 시원 나이트 페스타. 시원한 나이트의 그 나이트 이렇게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비슷한 그 기간인데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경북 영주에 있는 영주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시원 나이트 페스타. 열립니다.
0: 네, 좋네요.
1: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사실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은 뭐 이렇게 그런 그 주제라든가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원나이 페스타는 역시 공연, 체험, 뭐 지역 먹거리, 야간 하는 야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결합돼 있는데 이 축제 이번에는 영주시가 그 지역 관광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안빈낙도라고 해서
0: 네.
1: 이 도심에 그 찾는 좀 편안하게 쉬다 가시라 여기에 뭐 그런 거를 좀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주를 찾아온 손님을 편안하고 즐겁게 락 즐겁게 한다. 뭐 해서 이제 그런 도시 이런 이제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0: 아, 영주 참 매력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1: 가보셨어요?
0: 예, 가봤습니다.
1: 아, 네네네.
0: 들국화의 한 일원으로 있을 때. 영주에 가서 공연했었죠.
1: 네.
0: 가는 길은 좀 멀었는데.
1: 네네.
0: 도착했는데 참 도시 참 소박하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공연도 잘 하고 잘 쉬다 왔습니다. 영주 요즘은 좀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좀.
1: 아무래도 교통이 예전보다는.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영주 찾은 김에 이 문화 관광지도 좀 둘러보면 좋은데 네. 그 내용 중에 낮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 서원인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이 소수서원과 인근 선비 세상에서

0: 산골 한옥마을이 있거든요. 바로 밑에.
1: 네네네.
0: 거기 가면 거기가 예전에 이제 뭐 유명한 누군가의 집, 뭐 누군가의 거주하는 공간 이렇게 써놨거든요.
1: 아.
0: 보면 거기 이렇게 집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1: 네네.
0: 그 구조가 똑같이 그거는 이제 재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거기 이제 제일 이제 안방. 이제 대감님이 계시는 곳에 보면 요즘으로 치면 그냥 일반 그 한 170, 180 요 정도 되는 분들은 그 다리가
1: 저도요.
0: 쭉 뻗으면
1: 저도
0: 네, 거기 건너갈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좁아서 예전 분들 아무래도 좀 키가 지금보다는 작으셨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겠다.
1: 근데 한 가지 네. 이제 그 집의 구조가
0: 네.
1: 양쪽 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하게
0: 그렇죠.
1: 바람이 잘 들잖아요.
0: 문도 이게 위로 완전 열리고 되잖아요. 이렇게 쫙 통하게.
1: 그렇게 하고 싶어요.
0: 아,
1: 그렇게 문 열고 싶은데.
0: 집을 하나 지으시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영주 소식 다 전해주셨나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영주를 들려 어디로 갈까요?
0: 이제는 좀 가까운 여기 경기 네, 고향문화재단입니다.
1: 네.
0: 고향문화재단에서는 또 어떤 그 밤 축제를 준비했냐면 조금 이색적인 야외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8월 8일과 9일. 그 고향 아람누리 아시죠?
1: 네네.
0: 고향 아람누리 있는 노루목 야외 극장
1: 네.
0: 근처에 정발산에 있는 이제 야외 극장인데
1: 네.
0: 여기서 고향 월드 페스티벌 스페인 편 동서 공감을 개최합니다. 이름을 들어보면 동서가 함께 한다 뭐 공감이겠죠.
1: 네네.
0: 여기가 이틀 동안 모두 무료입니다.
1: 오.
0: 그리고 심지어 별도의 예매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서 선착순.
1: 아, 전 여기 선착순. 못 가봤어요. 야외극장.
0: 아, 공연장?
1: 네네.
0: 공연장 그 뒤에 아람누리 극장의 뒤쪽에 보면
1: 네.
0: 조금 더 들어가면 야외로 이렇게 무대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거기서 해볼 일은 없었네요.
0: 네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전통 예술과 스페인 공연 예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서 공감을 이제 정한 것 같고.
1: 네.
0: 첫날 8일에는 전통 타악과 현대 무용.
1: 우리나라구나.
0: 네. 음악을 융합한 크로스오버 공연 타무가. 타무가.
1: 네.
0: 타무가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쥐타풍 연주로 시작되는 공연은 요즘 그 미디어 파사드 마지들 영상 하시잖아요.
1: 예,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네, 그 영상과 현대무용, 군무, 동서양 감성을 담은 2인무, 그리고 DJ 라이브 퍼포먼스까지 있다고 해서 되게 좀 정말 크로스오버.
1: 요즘 국악이.
0: 네. 네.
1: 완전 힙해졌어요.
0: 아, 그러니까요.
1: 완전 힙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국악의 퍼포먼스를 실행하는 그 팀들이
0: 네.
1: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많거든요.
0: 네네.
1: 틀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0: 네.
1: 콜라보를 해서
0: 네네.
1: 공연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검은고를 기타처럼 치거나 그 국악을 하는데 락 사운드를 낸다거나
0: 네네.
1: 아니면은 디제잉을 해서 같이 한다거나
0: 네.
1: 뭐 옛날 이날치의 시작이었다면은
0: 그렇죠.
1: 지금은 모두가 그렇게 새롭게 콜라보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음악을 만들어가고 예술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재밌어요.
0: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이제 스페인입니다. 첫날은 이제 우리 음악이었다면 둘째 날 9일에는 스페인의 대표 문화 사절로 평가받는 밀레니엄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1: 네.
0: 이 합창단은 이제 한국어로 스페인 분들도 한국어로 우리 가곡과 민요를 부르는 세계 유일의 스페인 합창단입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스페인 분들인데 우리 말로 하는 거죠.
1: 혹시 네. 스페인에 계신
0: 누군가가
1: 분들
0: 아 그런 분들이
1: 스페인
0: 좀
1: 국적을 가지신 한국 분들이 아닐까?
0: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1: 한인 한국 2세
0: 아 그런가?
1: 네. 괜히 쓸데없는 생각 해봤어요.
0: 네.
1: 중요하게 듣진 마시고.
0: 자, 한국과 스페인 간 문화 교류에 꾸준히 이제 기여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연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 기간 동안에는 공연장 주변에 푸드트럭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푸드트럭도 함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연도 좀 보시면서 뭐 그 인근의 푸드트럭 또 이렇게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재밌는 게 올라왔나요? 네.
1: 아니 네. 푸른더님께서 아니 한때는 달구벌의 마이클 잭슨 수성구의 프린스 무대를 주름졌던 댄싱 머신 봄대 아니야?
0: 아 그렇군요.
1: 기타 배우고 싶지
0: 아 그렇네요. 반짝이 옷 입고.
1: 네. 저 춤 잘 춰요.
0: 아까 우리 춤 얘기해서 보내주셨구나.
1: 아이, 그랬군요. 6832님께서는요. 부산에서 동해남부선 열차 타고 설악산 갈 때면 꼭 영주에서 중앙선으로 갈아탄 기억이 나요. 이때는 정말 운치가

0: 그랬구나.
1: 진짜 네. 운치가 있었고, 당시에는 영주 가려면은 길이 없어서, 저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원주를 통해 소백산을 해서 올라가가지고, 쭉 그 길로 가다 보면은 중간에 뭐, 그 군사비행장으로 쓰던, 군사비행장으로 쓰려고 만들어 놨던 길이 가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의 길 동안 그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길이 넓게 되어
0: 엄청 넓게 직선으로.
1: 예, 예. 비상시에는 이제 활주로로 예, 사용을 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비, 구비 가다 오면 영주를 도착했던 한참을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예지역 아빠님께서 스페인 합창단의 섬치박이 부르는 거 봤어요. 너무 잘하시던 데였는데 예지역 아빠님, 그 멤버들 얼굴을 보셨나요? 혹시 제가 예상했던 그런 거 아니죠?
0: 그래서 이 공연이 네. 이제 비가 만약에 야외 공연이잖아요. 네. 만약에 비가 오면 공연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1: 해라.
0: 뭐 진행 여부는 그 당일입니다. 당일 공연한 당일에 고향 문화재단 홈페이지나 뭐 SNS를 통해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뭐 비도 뭐 만약에 폭우가 온다거나 뭐 이러면 조금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공연이 사실 약간 프롤로그의 성격이 있는데 어떤 프롤로그냐. 이번은 10월에 20세기 스페인 거장 하면 피카소, 달리, 미로 이런 특별전을 합니다. 고향 여기 그 고향 문화재단에서.
1: 네네.
0: 근데 그곳에 어떤 프롤로그적인 느낌, 이제 스페인 합창단이 온 게 그런 성격도 네네. 있다고 합니다.
1: 네. 노르목 야외 극장을 잘 하겠다 하는 고향문화재단의 이야기도 네. 살짝 곁들여 있네요. 포스터 뒤에 볼까요? 오, 포스터도
0: 네,
1: 동서공감 잘 만들었네요. 아이고 잘 다녔습니다. 저희 잠시 노래 한 곡
0: 아까 우리 신청곡 미리 해주셨던 그 네. 넥스트 집으로 가는 길
1: 네. LP가 없 그 턴테이블이 없어서
0: 맞습니다.
1: 저희들에게 좀 틀어달라고 네. 부탁하셨던 신청곡 듣겠습니다. 넥스트 집으로 가는 길.

0: 와, 네, 음악 좋습니다. 넥스트.
1: 집으로 가는 길. 네.
0: 오, 이런 음악이 있었어요.
1: 요 곡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당시 넥스트 멤버가 보통 이제 신해철 씨가 곡을 쓰는데
0: 네.
1: 그 정기송 씨라고 기타 치시는
0: 기성.
1: 분, 그분이 이곡 썼어요.
0: 아, 기타도 기성 씨가 치셨어요?
1: 예. 왜냐면 멤버니까. 그래서 이 곡만 약간 넥스트 곡들 중에서 좀 다른 느낌? 네, 좀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0: 락밴드들
1: 네.
0: 보면은 강한 락음악을 하다가 가끔 이렇게 아주 소박소박,
1: 네.
0: 사뿐, 상큼, 이런
1: 네.
0: 곡들이 있잖아요.
1: 네네.
0: 이런 곡들이 사랑을 많이 받거든요. 아, 기타도, 이 클래식 기타 같은데 거기에 쫙 그, 코러스라는 이펙트를
1: 네네.
0: 걸어가지고,
1: 네.
0: 야, 머리 잘 쓰고,
1: 그,
0: 화음도 그러고.
1: 말씀하시니까 반대로 시인과 촌장은 보통 때 서정적인 거 하다가 한 번씩 좀뭐 매라든지 이렇게 좀
0: 저희가
1: 센거 보여줄
0: 서정적이라고요?
1: 때 저는 훨씬 더 이게 확 오더라고.
0: 저희 제정신이 아니죠.
1: 아.
0: 시인과 촌장은
1: 네.
0: 앞으로 메탈 밴드라고.
1: 헤비 메탈 밴드입니까? 네.
0: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메탈인 척.
1: 네.
0: 아, 6832님께서 함디 현우 PD님 날씨가 맑은 날은요 부산 앞바다에서 대마다가 환하게 보이죠. 하여 그래서 현우 PD님 일본으로 공부하셨나 봐요.
1: 아, 저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지는 않았었고, 근데 저희,
0: 순수 토종.
1: 아, 그렇죠.
0: 오.
1: 토종이죠. 예.
0: 토종
1: 예,
0: 일본어하고.
1: 우리 그 말씀하셔서 아까 대마도 얘기하셔서 저희 집 뒷산이 있거든요. 뒷산에 올라가면 대마도 보입니다.
0: 그럼 일본어에
1: 예.
0: 사투리 있겠네요?
1: 일본어의 사투리?
0: 자기는 일본에 가서 배운 게 아니고
1: 아,
0: 한국
1: 그렇죠. 우리
0: 사람이니까.
1: 집인, 우리 부산에서
0: 그러니까,
1: 태어났는데. 근데 일본어는 그, 이, 억양이나 그 말투가 소위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일본어의 표준어 같은 느낌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서울 분들이 일본어를 배우면 그게 사투리 같죠, 약간.
0: 아,
1: 그런
0: 어쩐지
1: 느낌이 좀
0: 일본 갔을
1: 들죠.
0: 때그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때의 소외감
1: 아유,
0: 잊을 수가
1: 아닙니다.
0: 없습니다.
1: 네.
0: 아, 저는 초장을 좋아하고 가족들은 간장에 와사비 넣은 것만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가족이라도 이렇게 취향에 따라 넣으셨어요. 저는 초장도 좋아하고요. 초장에 고추냉이
1: 아,
0: 살짝 그
1: 그러시구나.
0: 타가지고 먹는 것도 좋아요.
1: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잖아요,
0: 아,
1: 또.
0: 초장, 저 고추냉이만 살짝
1: 네.
0: 넣은 것도 좋아하고요. 간장만 찍는 것도
1: 아,
0: 좋아하고요.
1: 맛있겠네.
0: 아, 그렇게 하고. 힘이 없네. 자,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1: 이제 밤에 즐길 거좀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낮입니다.
0: 낮에도 놀자.
1: 아, 시원한 이제 소식들입니다. 홍천.
0: 아,
1: 홍천강. 예.
0: 홍천강. 아,
1: 예,
0: 좋죠.
1: 강원관광재단인데, 여기랑 홍천군이 함께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홍천군 토리숲 홍천강 1원에서
0: 네.
1: 2026 홍천강 물 마실.
0: 물을
1: 물 마실.
0: 마셔요?
1: 예, 물을 마신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우리 마실
0: 아,
1: 나간
0: 마실
1: 나잖아요. 예,
0: 간다.
1: 그런 느낌으로 준비해. 가서 물도 마시면
0: 와,
1: 되죠. 뭐.
0: 중의적인
1: 네.
0: 의미네요. 아, 포스터가 있는데,
1: 그렇습니다. 뒷장에.
0: 글씨체가
1: 예.
0: 이 임꺽정이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사극 찍어야 될것 같은데.
1: 확 이렇겠죠. 네, 그런 느낌으로
0: 오, 네,
1: 만드는데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상당하네요.
1: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이제 고 우리 그 AI를 이용해서 만든 게
0: 아,
1: 아닐까. 예,
0: 그래요,
1: 그런 느낌이
0: 그래요,
1: 살짝
0: 그래요,
1: 드네요.
0: 그래요.
1: 예. 자,
0: AI가 이제
1: 네.
0: 한계에 왔네요.
1: 자, 이 행사가 원래 이제 홍천군에서 여름 축제 중에 대표 여름 축제 중에서 별빛 음악 맥주 축제가 있습니다.
0: 오.
1: 그러니까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뭐 이제 밤에 이렇게 별빛 음악도 듣고 이런 내용인데
0: 아, 맥주가 홍천 확진하는
1: 홍천에도 아, 그 뒤에 나오는데 그
0: 네.
1: 지역 그 맥주 공장이 있습니다. 그 관내.
0: 그랬구나.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던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여름 특화 수상 레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홍천강 위에서 즐기는 카약 그리고 패들보드 이런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0: 예전엔 그냥
1: 네.
0: 튜브 하나 메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이제는 뭘 타는군요.
1: 이거 그 바나나 보트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 타보지는 안 했는데 이제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요런 체험도 하고 또 이제 해질 무렵에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수상 요가 프로그램. 요즘 또 이런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많이 해요.
0: 해봤어요?
1: 아니, 안 해봤죠, 저는.
0: 하고 나면 뼈
1: 이거
0: 부러져요.
1: 엄청 힘들다고 그러던데? 요가가 그냥 보기에는 뭐, 그냥 같아도 이거 엄청 힘들다고
0: 그리고
1: 그러더라고요. 예.
0: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그냥 고문이던데.
1: 아니, 그래서 제가 볼때 남자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요가는. 왜냐면 이게 체중도 있고 관절이 잘 여성분들보다는 좀
0: 그러니까요.
1: 뻣뻣하잖아요, 좀.
0: 제 지인은 저한테
1: 예.
0: 요가 한번 해보라고.
1: 아, 선배님 어울릴 것 같은데. 예.
0: 왜?
1: 아니, 좀 이렇게 마르시고,
0: 자,
1: 잘하시잖아요.
0: 자, 자.
1: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색다른 추억도 전사할 예정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그 맥주 공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후 시간대 수상 레저를 이제 즐긴 참가자 중에서. 네. 예매를 이제 하신 분 선착순 30명. 이 30명에 한해서 관내 맥주 공장 그리고 전통 시장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0: 아,
1: 아마 가면 탐방도 하고 이렇게 뭐 좀 시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0: 시원하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0: 맥주는 뭐 조금만 마셔도 취하긴 하는데
1: 네.
0: 그냥 한 모금 정도 그냥 한번 꿀꺽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그래서 이 전통 시장도 탐방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술을 안 드시더라도 전통 시장은 구경은 뭐 같이 할 수 있으니까
0: 좋습니다.
1: 참가비는 한 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괜찮잖아요. 만 원인데 이 만 원권 홍천 사랑 상품권으로 다시 그 전액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무료인 거죠.
0: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만 원 정도 되는 건 그 상품권을 할 수 있고 넘어가면 네. 그만큼 차익 되는 거고.
1: 그러니까 만 원을 참가비를 내면 만 원을 돌려주는데 홍천사랑 상품권으로 줍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그 홍천 지역에서 이제 현금처럼 쓰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 이제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용은 사실은 뭐 없다고 보면 되죠.
0: 야, 네. 오히려 인쇄비가 더 나가네. 주차장에서.
1: 이제 이런 의미를 또 가진 거니까 지역
0: 그, 경제 활성화를
1: 그렇죠.
0: 위해서. 네,
1: 맞습니다.
0: 야, 좋습니다. 홍천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물마 네. 홍천강 물 마실 축제 8월 7일부터 8월 9일 이틀간 양일간 홍천강 일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1: 네.
0: 자, 홍천강에서 수영 쫙 하고 어디로 가요?
1: 다음은 이제 전남 나주로 갑니다. 전남
0: 문화체육
1: 나주.
0: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 문화
1: 아,
0: 나주가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내려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 네, 나주 문화재단입니다. 네네. 나주 문화재단에서 템플 스테이. 네. 제주도 여름철에 템플 스테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불회사라고 있습니다. 불회사 템플 스테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0: 네.
1: 천년 차향 나주 차문화 스테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0: 와.
1: 이 나주 뭐 호남 지역도 워낙 차 보성도 그렇고 이제 차밭이 많이 있긴 한데 이 차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좀 힐링이라든지 뭔가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좀 명상도 하고 풍경도 이렇게 보면서 차 한잔 하는 그런 거를 또 찾는 분도 요즘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1: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역사와 전통도 이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0: 좋습니다.
1: 이제 기본적으로 이 천년 차향 나주 차문화 스테이는 차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차문화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0: 네.
1: 먼저 이제 체험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그 나주 불회사 템플 스테이와 연계를 해서 이제 오는 10월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0: 길게 하는군요.
1: 네. 그래서 참가하실 분들은 홍보물에 안내된 그 QR코드가 있습니다.
0: QR코드 어렵죠. 이거 어렵거든. 이거 바꿔라 네. 바꿔 QR코드. 네, 이거 네. 어떡하냐.
1: 근데 여기 그걸 좀 힘드신 분들은 나주 문화재단에 전화하시면 돼요.
0: 아, 그래요?
1: 네, 전화하셔가지고.
0: 아, 괜찮네.
1: 그럼 좀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신청을 하면 이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혜택이 됩니다.
0: 좋다.
1: 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템플 스테이를 어떻게 하느냐. 요, 이제, 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1박 2일 동안 템플 스테이를 하고, 그 동룡산 야생차 군락지를 갑니다. 야생차 군락지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0: 오.
1: 거기 이제 보면서 나주 전통 약차 시음도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이 차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8월부터 9월까지 매주 이제 목요일에 운영이 됩니다. 요 교육은 모든 회차가 다 동일한 내용인데, 특징은 10명 선착순입니다. 그러면
0: 야.
1: 이게 한 번밖에 못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8월부터 9월까지 매주 목요일이니까 한 두 달이니까 한 뭐 9회, 10회 이렇게 회차는 이제 목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0: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1: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QR코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0: 회당 한 번을 신청하는 거고 계속 가기 위해서는 그, 매 회차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신청을
1: 해야죠.
0: 거예요?
1: 그 회차당 10분. 그러니까는
0: 참가비가 안 보입니다.
1: 참가비는 지금 여기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0: 네.
1: 차문화 체험은 성인은 한 5만 원 정도입니다. 비용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차문화 체험을 할 때 요 금액에 상당하는 뭔가가 좀 있지
0: 그러겠네요.
1: 않을까?

0: 추측은 할 수 있고 차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의 이제 비용이 없는데 체험 프로그램은 네. 뭔가 이제 그렇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고생과 초등생도 비용은 있습니다. 요것보다는 낮은 금액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분만 되는 거라서 조금 금액은 있지만 아마 관련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제공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 눈에 띄는 부분이 템플스테이 관련해서 템플스테이 네.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0: 저 못했어요. 네.
1: 템플스테이가 네. 뭔지는 아시죠?
0: 아 그럼요. 네.
1: 그 절에서 네. 우리가 하루 체험할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직지사
0: 김천 직지사에
1: 김천 직지사에 네. 한번 일정 있어서 갔었는데 그쪽 제일 위에 아주 좋은 곳에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좋던데요.
0: 아.
1: 물론 좀 비용이 조금 좀 세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침구류나 위치나 풍경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할 수 있는데 가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 네, 네, 네. 와 이럴 수도 있나 싶을 만큼 너무 좋은 곳이었다.
0: 또 색다른 경험일 수도 있겠네요.
1: 색다른 경험이었는데요. 네. 특별한 분들만 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나주 차문화 스테이 얘기 나눴고요. 어디로 갈까요?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경기 수원문화재단인데 네. 수원에서는 요런 느낌의 공연들, 그러니까 정조 테마 공연장 에서도 좀 공연장을 많이 그 소식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 국가 유산 보물인 무예제보라고 있습니다. 이 무예제보를 소재로 한 어린이 체험형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어린이 대상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하는데 정조 무예 마을의 어린이 용사들 이걸 이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좀 아이들은 활동적인 것들을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1: 관련하여 이제 전통 무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이 국가 유산 보물인 무예 제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어린이들이 이 전통 무예의 역사, 의미 이런 것 좀 배우고
1: 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턱 한복 같은 거 갖고 있다가 나쁜 사람들 만나면 척척척 이러면서 그냥 발 툭툭 치고 이러는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0: 그 예전에 제가 수원 화성 갔을 때 그때도 네.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원 화성 앞에 보면 이 시간마다 우리 근위대 뭐 수문장 교대식처럼 네, 네. 공연을 막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그 무기를 들고 막 칼로 볏짚도 베고 막 이래요. 그게 제대로 합니다, 진짜.
1: 오.
0: 그런 거를 이제 이 수원에서는 하나의 전통 문화를 계속 이제 이어 나가고 있는 거죠.
1: 우와.
0: 근데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 부채. 부채 네.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부채 딱 가지고 있다가 현우 PD가 딱 공격해오면 바로 맞고.
0: 그래서 이 참가 어린이들이 이 부채로 무예 도구를 직접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무예 동작을 또 표현하는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1: 비용이 발생하나요?
0: 네, 비용은 1인당 4,000원입니다. 수강료 4,000원인데, 이 참여 대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단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학부모분들이 이런 좀 의견을 내서, 이런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하면 주로 이제 10명에서 20명이 참여하는데 5세나 7세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찾으면 좋을 것 같고 9월, 10월까지 진행이 되니까 방학 이후도 이제 가능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이 진행이 됩니다.
1: 좋습니다. 네. 3386님께서 홍천강은 또 견지낚시의 성지이기도 하지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낚시의 손맛이 쏠쏠합니다. 여기서 낚은 그 민물고기 네. 이 청정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깨끗한.
1: 고기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거 그냥 예쁘게 잘 사랑해줘서 뼈는 뼈대로 발 잘 사랑해준다.
0: 아 무슨 말씀하시네. 견제낚시
1: 그 있죠. 파리채처럼 생긴 거 이렇게 약간 회오리 모양 네, 나는 거기에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흘려보낸 후에 슬슬 당기면은 가끔 친하게 지내고 싶은 고기들이 그럼 물어요. 그래서 딱 오면 어서 와. 사랑해지기도 하죠. 손으로 착 이쁘게 보다듬어서 제 주머니에 넣죠. 자, 오늘 저희가 여섯 군데 다녀왔습니다. 여름에 네. 시원하게 또 피서를 보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네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0: 아닙니다.
1: 다음 주가 또 기대됩니다. 9849님께서, 여름에 수박이 최고죠. 하시면서 강산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네. 할아버지와 수박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그리고 4831님께서도 정겨운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0: 하시면서 김만수의 먼 훗날 신청하셨는데 어떤 곡을 저희가
1: 일단 할아버지와 수박을 예, 먼저 듣죠.
0: 네. 자 그러면 네. 아, 지금 폭소 함께 오신 분들 중에 수박 꺼내놓고 계신 분 계실 거 아니야.
1: 그럴 것 같아요. 네.
0: 괜히 부러운데. 자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들으면서 현우 피자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 전 이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 김만수 먼 훗날 4831님이 시청하셨네요. 이 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헐릉로 내곡나들목 쪽으로 현대자동차 본사 앞 하위 3개 차로가 오후 2시에 예정된 집회 준비 관계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길 바라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남산 1호 터널 강남 쪽으로는 1호 터널 요금소부터 한남 1고가 내려올 때까지 정체인데요.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문경 2터널 안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다만 처리하는 데 40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터널 앞두고 5km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신갈 이후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와 호법분기점 부근, 강원권에서는 만종분기점에서 원주까지 막힙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터널 일대와 남한강대교에서 대신터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오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캐비넛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리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물가상승률 2%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란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인한 미국 내 물가상승을 잡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와 관련해 미 연준 통화정책, 중동사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종호 한은 부총재부는 오늘 오전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캐비넛이 연준 의장은 물가 안정에 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시그널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부총재부는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연준 통화정책 운용 및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장기금리가 큰 폭 상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안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모아타운 선정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여러 차례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 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곳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칠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줬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FTA 파트너라며 양국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칠레는 지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먼 나라 중 하나지만 깊은 우정의 마음이 늘 가까이 이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1998년 외국과의 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했고 2004년 한국 첫 FTA가 발효됐습니다. 미군이 엿새 만에 이란을 상대로 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9일 밤 8시부터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날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중부사령부는 해당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등 전국에서 32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2도, 습도는 66%입니다.

0: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재현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아직은 일대로 서행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가양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 고장차 지점 지나서도 반포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은 오후 2시에 예정된 집회 준비로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금광 1터널 안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터널 앞두고 4km 구간 막힙니다.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문경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정체고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화도에서 서종까지 더 가서는 춘천분기점 부근에서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재현입니다.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라는 말은 비우다, 자유로워지다 라는 뜻의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휴가라는 건 단순히 일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어깨를 짓누르던 일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고민도 잠시 비워내고 말이에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이어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멀리 떠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까운 곳에서 재충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얼마나 잘 쉬고 또 얼마나 잘 웃고 돌아오느냐가 아닐까 싶네요. 몸의 피로는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는 가득 채우시길 바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합니다.
1: 헤이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0: 맞습니다. 오늘 연휴말에서부터 여름 휴가 얘기를 했잖아요. 또 휴가 갈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가는 길에 듣는 이런 신나는 음악, 또 맛있는 휴게소 먹거리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즐거운 기분 오늘 한 시간 또쭉 함께하면서 방송 끝까지 즐겁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들 함께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두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송엽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시작하면서 바캉스는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일을 쉬는 시간인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분은 혹시 올해 여름 휴가 계획 뭐 세우셨어요? 이병헌 팀장님?
1: 네, 저는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가족들과 이제 펜션 이렇게 예약을
0: 오,
1: 해놨어요.
0: 너무 좋겠다.
1: 네.
0: 가서 고기도 구워
1: 아,
0: 드시고.
1: 그렇죠.
0: 혹시 지역은 어느
1: 동해
0: 쪽?
1: 쪽으로.
0: 바다도
1: 네, 바다도
0: 보고
1: 보고,
0: 너무
1: 고기도 먹고,
0: 좋으시겠습니다.
1: 네.
0: 예, 기대가 되시겠어요. 우리 김송엽 팀장님은요?
2: 저희는 애들이 다 커서 따로 이렇게 같이 가진 않고요.
0: 네.
2: 집 안에 있는 장롱 속, 냉장고 속, 싹다 정리하고 부모님을 한번 뵙으러 갔다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아, 저 순간 좀 당황했잖아요. 집 안에 있는 장롱 속, 냉장고 속으로 피서를 들어가신다는 말인 줄 알고, 아, 저 무슨 계획이시지? 신기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정리만 하시고,
2: 그죠.
0: 부모님 계신 곳으로 여름 휴가는 가신다고 하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또 올해 여름 어떤 휴가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또 여러분들 이야기도 많이 많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상담 신청 문자 많이 많이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고민과 궁금증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아 참, 그리고 상담 신청 문자 여러분들 생방 시간에만 받는 거 아니라 라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저희 오전 9시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활짝 열어두니까요.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라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양증권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15.2%, SK하이닉스는 18.4% 하락했지만 관련 레버리지 ETF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40.2%와 49.4% 떨어졌고요. 특히 기초자산의 일간 변동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최종적으로 주가가 원래 수준을 회복하는 상황을 가정해도 손실은 이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할 경우 손실과 회복 과정에서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해 기초자산이 원래 가격을 회복하더라도 ETF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증권업계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큰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 전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8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명 증가했고요. 인구 100명당 이동자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도 11.5%를 기록해 202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4월과 5월 주택 매매가 증가한 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 추가 선정되면서 인구 이동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이동자 가운데 시도 내 이동은 65.9%, 시도 간 이동은 34.1%를 차지했는데요.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 충북 등 7개 시도에서 인구가 순유입됐고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전체 이동자 수는 145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이동이 가장 많았고 인구

이동률은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야 운행을 마친 전세버스가 등록 차고지가 아닌 운행 종료지 인근에서도 밤샘 주차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전세버스가 다른 지역에서 밤샘 주차를 하는 것이 금지돼 늦은 밤 운행을 마친 뒤에도 등록된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는데요. 운행을 마친 지역의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사들은 몇 시간 뒤에 같은 지역에서 다시 운행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장거리 왕복을 해야 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고요. 이에 따라 심야 운행을 마친 뒤 다음날 새벽 연이어 운행이 예정된 경우에는 등록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운행 종료지 인근의 주차장에서 밤샘 주차가 가능해진 겁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운전자들의 휴식 시간이 확보되고 불필요한 이동이 줄어 안전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서울 은평구라고 하네요. 함께해볼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 지금 나에게 맞는 보장인지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입니다.
0: 네.
1: 네, 올해 가입한 보험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보험이라고 더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유지한 보험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예전 보험과 현재 보험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네.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면서 보험료와 노후 준비를 함께 균형 잡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진짜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정말 네. 중요한 보험 같은 문제야말로 10년 이상 유지를 했다면 점검을 한번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래 유지한 보험들 어떤 것을 유지하고 어떤 걸 그 변화를 주고 보완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솔루션을 해결해 가는지 오늘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녹번동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15년 전 사회초년생 시절에 부모님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납입이라서 아 이제 딱 5년만 눈 딱 감고 더 내면 평생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만 받겠구나 하면서 나름 든든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다가 보험일을 새로 시작했다는 친구를 만났어요. 워낙 친한 친구라서 반갑긴 했지만 아직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전문성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며칠 뒤에 그 친구가 제 보험을 한번 꼼꼼히 봐주겠다며 만남을 청했습니다.
1: 송이야, 너 이 보험 여태껏 들고 있었어? 이거 보장되는 것도 별로 없고 단점이 너무 많아. 너 가정력도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려고 그러니? 이거 얼른 해지하고 신상으로 갈아타.
0: 근데 병우야, 대본은 읽어봤니? 여자 사람 친구 역할이야. 어쨌든.
2: 어머 진짜? 그래도 나 이거 벌써 15년이나 부었어. 근데 딱 5년만 내면 끝인데 이걸 깨라고? 옛날 보험이 보장이 더 좋다고 절대 깨지 마란 말도 있던데.
1: 너 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다시 봐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0: 제가 친구는 믿지만 목소리는 뭐, 아니, 솔직히 친구의 보험 설계 능력은 아직 못 믿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갑상선암 치료력이 있으셔서 평소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15년 가까이 낸 보험을 정말 이제 와서 해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또 그 친구가 노후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지금이라도 당장 개인연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맞는 걸까요? 현재 저는 국민연금 외에는 다른 연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제 보험과 은퇴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니특별시 베테랑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0: 라고 은평구에 사시는 40대 청취자분께서 이런 고민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환영하고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병헌 팀장님. 아까 우리 대기할 때는 분명히 잘 소화해 주실 것처럼
1: 아, 최선을 다했는데 네,
0: 그러시더니. 아 진짜요?
1: 안 됩니다.
0: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작가님이 다음번엔 더 어려운 역할을 주실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예, 오늘 사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오래 유지한 보험일수록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 보험에 들인 돈과 시간이 얼만데 뭐 이런 생각이 아깝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잖아요. 하지만 보험은 오래됐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새 보험이라고도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1: 네, 맞습니다. 보험은 자동차처럼 무조건 신용이 좋고 구형이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가입한 시기, 가입 당시 약관, 건강 상태, 보험료, 보장 범위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그 설계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상담하시지만 일부의 몇몇 분들은 기존 보험의 장점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단점만 강조해서 당장 바꿔야 된다. 네,
0: 바꾸라고.
1: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0: 예.
1: 이렇게 공포를 조성하는 상담도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보험은 단점도 보고 그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꼼꼼히
0: 네.
1: 따져봐야 됩니다.
0: 그럼요. 아니, 그리고, 내가 15년이나 이 보험에 돈을 부었는데, 갑자기, 그 보험은 사실 별로예요. 당장 바꾸셔야 해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청취자분 입장에서 억울하실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청취자님도 상담하면서 내가 그동안 쓸데없이 보험료만 낸거 아니야? 라고 바로
0: 그러니까요. 너무
2: 말씀하시더라고요.
0: 속상하죠.
2: 하지만 이건 보장 내용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알수 있는 거고요.
0: 네.
2: 청취자님들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귀 쫑긋쫑긋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자, 실제 보험 가입 내역은 좀 어땠나요?
1: 네, 2006년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었고요. 25년 납, 보장은 80세까지. 그리고 종신보험이니까 사망은 이제 종신토록 보장받는
0: 그렇죠.
1: 상품이었고요.
0: 예.
1: 월 보험료는 25만 원인데 앞으로 5년 정도만 납입을 하면 납입이 끝나는 상품이었습니다.
0: 예.
1: 네, 보장 내용을 보면 일반 사망 보장이 1억 원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암진단자금 5천만 원, 그리고 혈관 쪽은 뇌출혈 2천만 원, 심혈관 쪽은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그리고 상해 보장, 입원 수술비까지 구성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다
0: 그러네요.
1: 들어가 있으니까.
0: 예.
1: 네, 그런데 자세히 또 분석해 보니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0: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2: 네, 주보험인 사망보장금이 암 진단비는 25년 납 비갱신 상품이셨어요.
0: 네.
2: 그런데 이제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와 입원비, 수술비는 모두 5년 갱신형 평생 납입해야 되는 정기납 상품이었어요.
0: 평생 납입을 해야 되고,
2: 그렇죠.
0: 게다가 갱신형이고.
2: 그렇죠. 앞으로 남은 5년만 납입하면 사망 보장하고 암 보장은 이제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에 혈관, 그다음에 입원 수술, 상해 보장은 5년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보장 기간인 80세까지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납입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0: 네.
2: 그래서 친구분이 단점 있다고 얘기한 부분은 틀린 말은 아니었고요.
0: 예.
2: 하지만 그렇다고 15년 동안 잘 유지해온 보험 전체를 해지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이 보험을 그래도 계속 유지해 갈 만한 장점도 있었단 얘기네요.
1: 네, 물론입니다. 항상 그 상품은 장단점을 따져봐야 되는데
0: 예.
1: 오히려 장점이 큰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암 진단
0: 네.
1: 자금이었는데 2007년도 이전 그 보험 약관에 보면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지급하는 약관이었습니다.
0: 오, 네.
1: 네, 요즘 보험은 갑상선이 대부분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0: 네.
1: 일반암 진단 자금의 10에서 20% 정도만 지급됩니다. 네, 그만큼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적게 지급하는 거죠. 근데 청취자님은 이제 예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갑상선 암이 발생하면 일반암 기준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0: 예.
1: 5천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상품이죠.
0: 그러게요.
1: 이게 예전 보험이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 아까 사연 들어보니까 우리 청취자분의 경우는 갑상선암 가족력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어머니께서 갑상선암이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예.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평생 이제 병에 걸리지 않는 건데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 갑상선암은 예전처럼 일반암 보장으로 받으실 순 없으세요. 그러니 오랫동안 유지했던 보험은 요즘 암보장에 비해 상당히 좋은 보험 상품이었던 거죠.
0: 네. 이런 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었다. 그렇다면 이 장점은 살려놓고 단점만 정리하는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1: 아, 당연히 있겠죠.
0: 있죠. 네. 역시 우리 전문가분들입니다. 네.
1: 보험은 특약이나 보장은 추가해서 가입은 어렵지만 삭제와 감액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갱신형 특약은 하나씩 제가 점검해 봤는데 네. 가입 중인 보험에 혈관 보장, 뇌혈관 심근경색으로 보장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뇌출혈은 아시다시피 전체 뇌혈관 질환의 10%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되고요.
0: 예, 뇌 쪽에서 범위가 좁은
1: 굉장히
0: 거잖아요.
1: 굉장히 좁죠. 10%밖에 예. 안 되니까. 예. 심근경색도 전체 심장 질환의 10% 정도 일부만 보장하고요.
0: 예, 이것도 또 마찬가지고.
1: 네, 맞습니다. 현재 보험사 상품들은 혈관 보장의 경우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으로 보장이 넓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굳이 보장이 좁은 혈관 쪽의 보험을 갱신형이면서 보장도 안 좋은데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0: 그렇네요.
1: 네. 예.
2: 네, 또 입원비, 수술비 특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최신 의료기술 발달로 입원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몇 주씩 입원하던 이제 수술도 요즘은 당일 퇴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입원비 특약은 보험료 대비 활용도가 많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술비 역시 내시경 로봇 수술 그리고 절개가 이제 가장 적게 되는 수술이 늘어나는 이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술비 분류도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일부 생기고요.
0: 예.
2: 네, 하지만 보장을 떠나서 5년마다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면 80세까지 납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0: 네.
2: 또한 사망보장금은 건강이나 노후 쪽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주계약인 사망보장도 1억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을 해서 사망보장도 축소해드렸습니다.
0: 네, 이렇게 이제 그 정리 보완을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삭제하고 나면 좀 보장이 부족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당연히 이제 보장을 줄였으니까 보장이 줄어들겠죠.
0: 네.
1: 그래서 가입 중인 보험에 불필요한 보장을 일부 해지 또는 하게 되면 일부 해지 환급이 발생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갖고 있는 보험에 뭐 특약을 뺀다든가 아니면 주 보험인 사망 보장을 줄이면은 해지 환급이 일부 발생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납입하는 보험료도 줄어들죠.
0: 예.
1: 네, 보험은 무조건 해지를 해야만 해약 환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감액이나 일부 해지를 통해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갖고 있는 보험의 장점만 살려서 보험을 유지하고 필요한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예.
1: 청취자님의 경우 주계약 감액과 일부 특약을 삭제해서 해지 환급금이 약 1,500만 원이 환급됐습니다.
0: 오,
1: 네, 꽤
0: 그렇군요.
1: 오래 유지하셨기 때문에.
0: 예,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불필요한 보장을 감액을 하든가 또는 일부 해지, 그 일부 보장을 삭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환급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2: 네, 맞습니다. 부족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모두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0: 네.
2: 월 6만 원으로 20년 100세 만기까지 보장받도록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럼 기존에 월 보험료 2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보장은 더 늘릴 수 있었고요.
0: 네.
2: 결국 기존 보험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부족한 부분 채워서 균형 잡힌 보험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0: 네, 좋네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들을 전부 해지하지 않고요. 사망 보장을 좀 줄이고 또 불필요한 보장은 삭제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환급금을 가지고서 필요한 보장을 추가 보완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결과 보험료가 오히려 줄었네요. 그렇죠?
1: 네. 기존에 납입하던 보험료도 보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네. 보장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0: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청취자분 보험 내역은 잘 정리 보완이 된 것 같고 또 개인연금도 궁금해하셨거든요. 뭐 노후준비는 역시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하겠는데 네, 사실은 이게 또 매달 나가는 돈이 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내면 뭐 보험료 매달 나가는 돈이잖아요. 이걸 너무 많이 내게 되면 또 노후 준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보험과 노후 준비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보험을 잘 가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자금을 해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네. 보험은 평생 내내

0: 청취자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갱신년 특약을 계속 유지하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 돈을 계속 보험사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보장은 새롭게 구성하고 남는 보험료는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 9만 원을 절약하더라도 1년이면 이게 108만 원이에요.
1: 예.
0: 10년이면 1천만 원 돈이 넘고 20년이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1: 네.
0: 여기에 적절한 투자 수익까지 더해지면 은퇴 후 사용할 돈이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보험료를 아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생활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아까 청취자분께서 기존 보험을 좀 조정한 뒤에 해지 환급금이 나왔잖아요. 1,50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그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뭐 차를 바꾼다든가 여행을 가거나 생활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1: 네.
2: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몇달 지나지 않아서 돈은 당연히 사라져버립니다. 네, 저희는 그 청취자님께 불필요한 이제 정리한 보험을 해서 나온 해지 환급금을 앞으로 노후 자금을 위한 준비 자금으로 설명드렸고,
1: 예.
2: 그래서 일부는 부족한 보험을 준비하고 남은 자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뭐 그런 꿀팁, 꿀정보 더 주실 수 있을까요?
0: 보험 목적은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 네.
0: 보험의 목적은 혹시 모를 위험 대비해서 내 자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돈은 반드시 내 노후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은퇴 이후에 자녀에게 손벌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요. 보험은 비용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너무 커서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다면 그
1: 네.
0: 역시 다시 점검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네.
2: 네, 그리고 이제 보험 조건을 보면 대부분 얼마를 보장받는지를 확인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1: 네.
2: 내가 앞으로 이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되는가, 몇 살까지 내야 되는가, 이 보험료가 내 노후 생활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이두 가지 질문을 함께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단순히 그 위험을 대비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무 계획 중에 한 축이고요.
1: 네.
2: 보장은 충분하게,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남은 여력은 노후 자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명언 아니십니까?
2: 주옥 같죠?
1: 예, 정말 주옥 같네요. 발음에 약간 주의해야겠는데.
2: 네.
1: 주옥 같은 말씀이셨어요. 보장은 충분하게,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또 남는 여력은 노후의 자산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보험 리모델링이다. 맞습니다. 뭐 다시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요. 뭐 여러분들, 보험 많이 가입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보장들 우선순위 잘 맞춰서 제대로 준비해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특히, 암, 뇌, 심,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큰 질병의 경우는 치료 이후에도 또 길게 또 관리하고 회복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보장들 미리미리 체크를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 보험, 보장은 든든하게,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노후 준비까지 전문가와 함께 상담받고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그 밖에도 방송 내용 관련해서 또는 뭐 어떤 주제로든 가정경제, 보험과 관련한 모든 질문 다 환영입니다. 샵 0951번으로 음악 듣는 동안 또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 이 노래 한곡 듣고요. 2부로 이어가 볼게요.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업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착해 있는 첫 번째 민원 사연은 2343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준비가 아직 부족한 50대 직장인입니다. 하루하루 직장과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어느새 50대가 됐고 주변에서 퇴직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 문제를 겪으며 노후가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막상 준비하려니 은퇴 후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노후 준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0: 라는 고민 상담 민원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50대 정도 되시면 많은 분들이 느끼시죠. 아, 나는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벌써 은퇴가 가까워졌구나. 훅 체감이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또 은퇴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평균 수명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제 주시는 게 바로 50대 은퇴 설계입니다.
0: 네.
1: 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0: 네.
1: 현실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조금만 더 벌고 시작해야지, 뭐 아이 대학만 보내고 준비해야지, 뭐 뒤지출이 남아서 나는 그때 생각할 거야. 뭐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새 50대 후반이 되어 있고 퇴직이 또 눈앞에 다가오는 것
0: 그런 경우가
1: 같습니다.
0: 많죠.
1: 네.
2: 특히 지금의 50대는 이제 부모님 부양하고 자녀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그런 낀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교육비, 뭐 대출 상환을 감당하다 보면 정작 이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은 이제 당연히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은퇴 준비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30년 동안 준비하는 것과 10년 동안 준비하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빨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여기에서 그 어떤 진리의 그 한마디를 또 곱씹어보게 되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은퇴 준비 역시도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사실 가장 빠르고 중요한 시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1: 네, 준비되지 않는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힘이 들고요.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였지만 지금은 90세, 앞으로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60세에 은퇴한다면 앞으로 30, 40년을 소득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시대에 살게 된
0: 예,
1: 거죠.
0: 너무 막막하죠.
1: 네. 그런데 준비가 부족한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고민이 있는데
0: 뭐예요?
1: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부족합니다.
0: 현금.
1: 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고 퇴직금은 몇년 지나면 대부분 사용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 생기고 자녀 눈치를 보며 생활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0: 그런 상황만큼은 모든 부모님이 피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1: 네.
2: 그죠, 맞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병원비가 부담돼서 미루거나
0: 아이고.
2: 간병비가 또 없어서 가족한테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은퇴 준비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0: 네, 노후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다. 어떤 준비를 좀 구체적으로 해두면 좋을까요?
1: 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정의 현금 흐름을 점검하는 건데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앞으로를 노후를 위해 얼마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어지는 3층 연금 구조인데요.
0: 연금 3층 석탑.
1: 네.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은 여유자금이 많아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중요한 거는 금액보다는 시작하는 시기다. 네, 작은 금액이라도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노후에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건강에 대한 준비인데요. 은퇴 이후에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준비와 함께 건강보장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은퇴 이후 노후의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서 건강에 대한 보험 보장도 당연히 준비를 잘 해둬야겠죠.
2: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보다는 질병과 함께 긴 세월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암이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은 물론이고 이제 뭐 관절 질환, 당뇨, 고혈압처럼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질환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는 분을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중요한 것은 사망 보장금보다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0: 맞습니다.
2: 건강하게 오래 사는 준비가 정말 중요한 거죠.
0: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에 대한 보험 보장을 잘 채워놓고 잘 준비해두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현재 보험 점검이 필수 아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이 점검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오래 유지한 보험인데도 실제로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정말 많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안보험이 있는데 유방암, 전립선암, 뭐 갑상선암, 대장 점막암은 일반암이 아닌

0: 소외감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협심증이나 조기 뇌혈관처럼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 이제 경우 보장이 빠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1: 예. 심지어 이제 CI 보험처럼 중대한 질병으로 이제 진단돼야만 보험금을 지급돼야 되는 상품도 있어서 소비자가 기대했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오래 냈다는 것보다 지금 내 보험이 현재 의료 환경에 맞는 보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보험은 무조건 해지보다 새로운 것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보장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2: 그렇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 누구나 중요하게 좀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막연히 고민만 하기보다는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작게라도 준비를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시는 게 포인트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후 준비에 있어서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라도 내 연금은 충분한지, 보험은 앞으로 그 노후에 내 건강에 대한 대비에 맞게끔 잘 준비되어 있는지, 또 은퇴 후에 생활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우리 집에 뭐 연금 점검, 보험 점검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꾹꾹 눌러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9987님께서도요, 보험 상담하고 싶어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이런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저희 앞으로 상담 두 글자와 함께 보험 고민 보내주시면 오늘 출연하신 이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직접 우리 집 보험 점검 해보실 수 있게끔 저희 제작진들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한곡 듣고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아시스.
3: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상큼하게 듣고 왔고요.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 사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5442님. 요즘 보험 상담이나 광고에서 자주 듣는 주요 암 치료비 보험,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보장이 되고, 이 보험만으로 암 치료비가 충분한지도 알고 싶어요. 아, 요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진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는 바로 그 키워드입니다. 암 주요 치료비. 여기에 대한 질문 민원이에요.
1: 네, 암주료 치료비는 말 그대로 암 진단 이후에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암보험이라고 하면 암 진단받았을 때한번 지급되는 진단비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0: 예.
1: 근데 사실 암 치료는 암 진단 이후가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0: 그럼요.
1: 그래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 여러 차례 받을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나 표적항암 치료, 면역항암 치료도 다양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는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암 주요 치료비 보장에 대해 우리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잠시 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아, 이제 좀 텐션이
2: 아,
0: 올라오시는 것
2: 네, 이제
0: 같습니다.
2: 올라갑니다. 네.
0: 예.
2: 그, 암 진단비와 암 주요 치료비는 둘다 암보험이기 때문에 둘중 하나만 선택해서 준비하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이것은 과연 그 예능을 선택하느냐, 명예를 선택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 이것은 그런데 말이죠. 머니특별시의 원조 진행자로서 이걸 틀리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말이에요. 진단비만 준비해두면 안 된다고요. 진단비 치료비를 함께 적절하게 준비하는 게 요즘 암 보장의 트렌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 역시.
2: 아, 역시.
0: 예. 오늘 아주 잘 맞히지 않았어요?
2: 아우.
0: 설명도 괜찮았죠?
2: 아우, 네.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
0: 나 자신
2: 네. 두 보장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0: 칭찬해! 네.
2: 하나만으로 모든 사항을 대비하기는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암 진단비는 암에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생활 자금을 준비하는 게암 진단비라면,
0: 네.
2: 암 주요 치료비는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한 치료비, 준비자금. 실손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네,
0: 그렇죠.
2: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이암 주요 치료비의 경우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1: 네, 실제 치료비가 얼마 나왔는지와 관계없이요. 약관에서 정한 치료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 금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2천만 원씩 지급되는 특약이다라고 하면 치료 조건이 충족된 경우 실제 치료비가 1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가입 금액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상품에 따라 5년 동안 지급되는 상품도 있고 10년 동안 매년 지급되는 상품도 있고요. 최근에는 보험 기간이 아예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보장하는 상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장 범위도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뭐한번 처음 암에 걸렸을 때 최초 1회만 보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암 주요 치료비는 어떤지, 뭐 재발암이나 전이암의 그 경우에 치료를 뭐 계속 이어가는 이런 경우에도 보장이 되는지.
2: 네, 원발암, 최초의 암 물론이고 치료 중에 재발한 암.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까지 가입 조건과 보장 기간 내에 보장이 가능하고요.
0: 네.
2: 예전 치료비 특약은 최초 한 번만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암 주요 치료비는 연간 반복 지급 구조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0: 네.
2: 또한 뭐 표적암 치료, 중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 신약 같은 경우에 폭넓게 보장되는 상품들도 많고요.
0: 네.

0: 그리고 한 번의 치료 과정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함께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품에 따라서 각각 별도로 보장의 경우를 보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입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그렇다면 이암 주요 치료비 특약을 내가 준비해뒀다. 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치료비 특약은 이제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2: 반드시 그렇진 않죠.
1: 왜요? 또뭘또
2: 그렇진
1: 준비해야 돼요?
2: 않고요. 암 주요 치료비가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맞지만 최근 많이 시행되는 이제 표정 항암 약물 치료, 뭐 중입자 치료는 치료비 자체가 매우 고액이에요. 그래서 한번 치료에 뭐 수천만 원 되는 경우에 따라 뭐 억대 단위까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경우 가입한 주요 치료비 한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라든지 표적 항암 약물 치료, 뭐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은 추가로 좀 보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욱 든든한 보장이 될수 있고요. 다만 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그것도 조절하면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오늘 설명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요. 예전에 가입해둔 암보험. 사실 암보험은 진짜 보험 준비하시면서 많이들 실손과 함께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그런 그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예전에 암보험 가입해둔 거, 그거 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계기로 한 번쯤 좀 관련 보장 내용을 좀 확인해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좋은 치료 방식도 많이 나왔고, 또 특약도 세분화되고 있고, 달라지는 기술, 의료 환경에 따라서 내 보험이 실제 치료들을 충분히 보장해 줄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좀 살펴보고 싶다. 또는 뭐 우리 집 보험, 내 보험 전반적으로 전문가 조언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알고 계시죠?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게요. 먼저 이병우 팀장님.
0: 네, 오늘 사례처럼 그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소비자분들, 청취자분들도 5년,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맞지만 지금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그게 뭐 어떤 부분에서 가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필요한 건 삭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서 가입을 하셔서 하기 위해서는 보험 점검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원포인트 김송엽 팀장님.
2: 저는 노후 준비는 금액보다 시작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 개인연금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날입니다라고
1: 맞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김송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3: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8: TBS 교통정보. 오늘 오후 1시 10분을 기해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양산 외에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폭염에 따른 화재 위험 경보, 경계도 발령이 돼서 냉방기와 실내 배터리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문어발 시 콘센트 사용을 금하고 낡거나 손상된 전선과 코드는 즉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충분히 환기하고 과열 시 에어컨 사용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는 인증받은 충전기를 사용하고 전기 제품 사용 후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화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또 다른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야!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산으로는 안 가요. 인생이 산으로 가는 분 위주로 모집합니다.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축구 클럽 회원 모집합니다. 근데 공은 안 차고요. 매사 헛발질이 특기인 분들만 모집합니다. 뭐 쓸데없는 말장난 같지만요. 괜히 공감도 가고 피식하고 웃음도 나던데 7말 8초. 자,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 떠난 분들도 사정상 남아계신 분들도 또 7월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폭우에 더위에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쉴 일만 남았습니다. 어서 어서들 오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목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여진입니다. 그리

여진의 그리움만 쌓이는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3983님이 190 안녕. 정말 더워요. 야외 일하는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최강 라디오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 TBS 없는데요. DMC역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이제 TBS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환승하려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이렇게 걸어갔는데 어떤 분이 최일구 선생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보니까 어떤 남자분인데 처음 뵙는 분 같기도 하고 저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은 나 몰라 그래서 아주 실례지만 아, 나 김용식이잖아. 여러분들 저 옛날에 성우하셨던 김용식 씨가 있습니다. 예, 저희 경희대학교 한참 선배신데 아 근데 살이 많이 빠졌어요. 딱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여든이 이제 다 넘으신 그런 나이인데 46년생인데 아 그 여쭤보기도 좀 그렇고 그 마침 여기 TBS에 성우 옆에 모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같이 버스 타고 이제 같이 와서 음료수도 한 잔씩 같이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조금 전에 저는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야 저 형님 연세가 대대시죠? 46이잖아, 46. 저보다 14살 많으신 거예요. 막 81 이제 되신 건데. 아, 뭐 건강해 보이시는데, 여기저기 아픈 데는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뭐, 세월 가는 거 정말. 옛날에 아주 튼튼하고 풍채도 좋으셨는데 살이 빠지니까 예, 조금 약간은 선배님이 좀 안쓰러워 뵙기도 했다. 예,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너무 더워요 지금.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더위 그러면 뭐 33도 찌는 듯한 더위 막 이랬었는데 부산 해운대 뭐 100만 인파 운지 네. 실제로 100만 명인지 아닌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제는 33도는 축에도 못 낍니다. 40도에 40도 기록이라는 거 아니에요. 경상남도 양산에 어제 오늘 지금 40도 40도 기상 관측 이래 처음 이랍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열대화 되는, 아열대로 가는 게 분명할 것 같아요. 이게 다음 주 되면은 완전히 절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침 이제 휴가 시즌이고 이제 하는데 78초고 13호 태풍 돌핀이라는 애가 지금 또 오고 있어요. 이 애가 이 더위를 쫓아낼 계기가 될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8월 1일 오전 9시, 8월 1일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 날, 그렇죠? 내일 모레 오전 9시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58m로 세력이 가장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일 관심사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 피해를 줄 거냐 말 거냐인데 지금 관측으로는 아직 어렵답니다. 한반도 상륙이나 근접 여부는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여튼 서북서 방향으로 우리나라 남단 쪽, 이쪽으로, 일본 남단 쪽으로 서서히 이제 서북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큰 피해 없이 우리나라를 좀 비껴가기를 빌어봅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지진이, 사망자가요. 일본의 관방장관 보고가 있었는데 28명으로 늘어났네요. 와. 삼성전자가 오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얼마요? 89조. 89조. 4924억. 이건 뭐 떼어놓고 그냥 89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년 동기보다도 100%도 아니고요. 1800%. 증가했답니다. 이거는 지난 7일 공시했던 잠정집계하고 일치하는 규모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매일같이 삼성전자가 1조 원씩 벌어들였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런데 휴대폰이나 냉장고 이렇게 완제품 사업은 부품가가 급등이 돼가지고요. 창사일에 첫 적자를 나타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어제도 뭐 SK하이닉스 예, 이, 그 발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다 높게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은 안 오는 나 모르겠습니다.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전부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여야 모두 빵집 면접 등 감독 선임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타를 했어요. 홍명보 전 감독은 이제 고개는 숙였지만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연봉 38억 소문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강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위스콘신주 주지사에 도전하는 한국계 정치인 38살 프란체스카 홍윤정인데요. 우리 이름은.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민주당 내 예비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위스콘신주가 어딨어, 근데? 파블로. 그 지도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아, 위스콘신주 어딘지 알아, 너? 하여튼, 위스콘신주 주지사에 도전하는데, 우리 홍윤정, 프란체스카 홍이 선두를 여론조사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홍 후보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6%. 아, 거기 있구나. 위스콘신. 미시간 옆에. 오대호 있죠? 나이아가라에 있는 그 폭포에 있는데 그 오대호 바로 밑에. 왼쪽이 위스콘신이고 오른쪽이 미시간. 아, 위스콘신 저기 있구나. 네. 고맙습니다. 파블로. 네. 홍 후보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유학생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자신을 싱글맘이자 식당 노동자, 노동자 계급을 위해 싸우는 투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의 애청자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 특등 애청자시죠. 4636번님이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친정집에 왔어요. 아침에 고추 따서 건조기에 말리고 있습니다. 노지 망고 수박 찬물에 채워놓고 노각이 더워서 그런지 껍질이 벗겨졌어요. 노각 무침, 가지나물, 저녁 반찬 해 먹으려 갑니다. 사진 이렇게 찍어서 가지도 보냈고, 아유, 고추가 저렇게 벌써 빨개졌습니까? 오, 따가지고 지금 말리고 계시네. 수박인데 망고 수박이래요. 사이즈가 얼마나인 건지 모르겠는데, 동글동글하는데, 망고 수박. 예. 노지니까 그냥 뭐 밖에서 키웠다는 얘기 아니지, 밭에서. 예. 노각이 더워서 껍질이 벗겨졌다. 노각이라는 게, 오래된 그 오이. 노란 거? 요거 노각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신청곡을 보내셨네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싶습니다. 아니, 노각이 벗겨질 정도니. 예. 쟤네들도 못 살고 그냥 벗겨지잖아. 얼마나 더 엄정하겠습니까? 노래 듣겠습니다. 페스티벌.

네, 돈가스는 안 나오지만 돈가스 기조합니다 지금부터. 그 전에 9629님께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문자를 보내셨어요. 노각이요, 오래된 오이가 아니고요. 노각이라는 품종이 아마 따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네. 그런 거예요? 까불러 한번 찾아봐. 노각 모른다고? 4636님이 문자 다시 보내줘. 노각이 뭔지. 저거 오래된 오이 그거 가지고 왜 벗겨가지고 이 뭐예요? 이 뭐 나물 같은 거 오이 나물 해먹고 그거에 노각인 줄 알았더니 품종이 따로 있나 봐. 예. 자, 4636님이 좀 문자 다시 보내주시고,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샵 0951 문자 준비해 주셔가지고 첫 번째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요.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1, 2, 3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추첨해서 당첨자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돈가스 퀴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퀴즈는 이제 돈가스가 내는 게 아니고 저 빠블로가 내는 거예요. 자, 오늘 퀴즈 이렇게 올려놨어요. 13호 이것. 돌핑이 북상 중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이고 바닷물의 따뜻한 해류로부터 증발한 수증기가 상승기류의 압박을 강하게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강한 비바람. 요게 뭘까요? 두 개 보기. 1번 태풍, 2번 장풍. 무슨 이거 중국... 중국 영화 찍냐? 장풍이 뭐냐 갑자기? 쟤도 돈가스 닮아가냐? 야 정말. 자, 돌핀이 뭐예요 여러분? 1번 태풍입니까? 아니면 장풍입니까? 모르시겠으면 몇 번? 1번이에요. 25개 나눔 선물 지금부터 쫙 소개해드립니다. 잘 듣고 하나만 적으세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사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의 샐러드, 중학생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인터넷 수강권,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호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의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면과 점심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25개 중에 하나 적으시고요.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도 정중하게 올립니다. 세 번째 나눔 선물 받은 거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337 청취자가 노각의 정체 요거를 인터넷에서 캡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자를 보냈네요. 노각의 정의, 노각은 늙은 오이라는 뜻으로. 맞네. 그러면 내가 말씀드린 거 오래된 오이 껍질. 노각은 늙은 오이라는 뜻으로 오이를 따지 않고 30일 정도 두면 노각이 된다. 조선오이 계통으로 보통 오이보다 서너 배 굵고 무게가 700g 이상이 되었을 때 수확을 한다. 껍질이 두꺼우며 표면이 누런 색이다. 주로 장아찌, 무침 등으로 먹는다. 그래서 노각이다. 조선오이. 예.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오이하고는 우리 파란 거 우리 먹는 그런 오이하고는 품종은 다른 모양이에요. 그죠? 조선 오이. 예. 퀴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호 이것 돌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서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1번 태풍이냐? 2번 장풍이냐?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쫙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냐? 복동이 가수 이재룡의 노래 듣겠습니다.

복덩이 온다 듣고 왔습니다. 자, 나눔 선물 당첨자들을 쭉 발표를 할 거예요. 일단 퀴즈 정답은 1번 태풍이죠. 돌핀 태풍이 지금 서북서 방향으로 해서 쫙 일본, 우리나라, 중국을 향해서 서북서 방향으로 쭉 오고 있는데 요게 이번 토요일쯤 돼야지 진로가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예. 센 것 같으면 돌핀아 우리나라 오지 말고 예, 그냥 대륙으로 가라 그냥. 예. 첫 번째 당첨자는 9458번님 축하합니다. 정답 1번 태풍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반을 맡고 있는 교사 아내 비밀입니다만 부잣집 맏며느리를 넘어 재벌집 맏며느리감에 남부럽지 않게 건강한 아내. 아니 그냥 통통하고 복스러운 아내입니다. 그런데 요즘 무더위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퇴근 후에는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땀을 많이 흘려 그런지 반쪽이 되어 나타나거든요. 아이고 먹고 사는 게 뭔지 더위에 안쓰럽기까지 하고요. 영유아반이다 보니까 아기들 감기라도 걸릴까 건강 위해서 에어컨을 세게 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또 그렇겠네요. 에어컨은 약하게, 선풍기는 자연풍으로. 그러니 말씀드렸듯 건강한 아내에겐 더위에 많이 힘든 모양입니다. 어서 어서 찬바람이 나야 할 텐데 그래도 묵묵히 애들 잘 돌보며 늘 밝은 아내를 위해서 좋아하는 양꼬치, 미친 양꼬치를 받아서 집에 가서 시원한 맥주 한잔하면서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아내분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데 영유아반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또 세게 못 트나 보군요. 그렇죠. 애들 무리하게 세게 했다가 또 감기 걸리실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얼굴이 반쪽이 됐다. 그래서 양꼬치를 받고 싶다. 맥주 한잔 하겠다. 좋습니다. 아주 뭐 아내 사랑이 대단하신 남편이십니다. 9458님한테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에서 1인 2매 식사권 보내드릴게요. 네. 잘 드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2707님 당첨. 정답 1번 태풍이고요. 사진은 지난주에 어머니와 다녀온 경포대입니다. 어디 사진을 보내셨나요? 어디 올려주세요. 오, 멋있다. 지난주에 다녀온 경포대. 이야. 저 멀리 뭐 바위성 같은 게 경포대 바위성 같은 게 있는 건가 저기? 그리고 낙하산 타고 그 모터보트에 매달려서 이렇게 쫙 유람하는 거 그 사진도 있고요. 경포대 강릉 경포대인데 사진에 저 바위성 같은 게 있는데 있었나? 하여튼 경포대입니다. 받고 싶은 선물은 김치 사각 항아리고요. 김치 맛이라면 둘째 가면 서운해할 할머니,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TBS도 조속히 정상화돼서 휴가비를 두둑히 받고 피서 가시길 기원합니다. 2707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휴가비가 어딨습니까? 월급도 없는데. 하여튼 신경 써줘서 고맙고요. 2707님한테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항아리 보내드릴게요. 잘 쓰세요. 세 번째 당첨자는 9930번님. 정답 1번 태풍입니다. 안녕하세요. TBS에 새싹으로 문자 보냅니다. 며칠 전 집 냉장고가 고장나서 중고로 하나 샀는데 제조연도 확인해보니까 23년 된 초고령 냉장고더라고요. 야, 이거 뭐 중고도 아니잖아요. 이거 23년. 그래서 항의를 해봤는데 판매자분은 그거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판매업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쓸 수 있을까요?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수제만두 신청합니다. 친구와 함께 간식으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예, 화가 엄청 나셨을 것 같아요.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쓴 냉장고를 갖다가 중고로 판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래도 굴러는 작동은 되니까 써라 뭐 이렇게 해서 팔으셨다는데 야 이건 약간의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예. 이어서 8796번님. 이구영 안녕. 오늘 아침에 모 방송

방송에서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허리케인 라디오의 로고송 원곡이더라고요. 아, 저희 맨 처음 시작할 때 헤이 뭐 이러는 거 예. 늘 들어왔던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니 아침부터 무지 반가웠습니다. 그 곡은 바로 삼치와 이기리의 계란이 계란 일구가 왔어요. 노래 삼치와 이기리의 계란이 왔어요라는 노래 같아요. 허리케인 애청자들과 함께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원곡을 신청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운을 빕니다. 경기도 광주 윤광재 올림 보내주셨네요. 아, 참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네. 윤광재 청취자님. 저희 로고송 이제 중간에. 예. 그러면 그 원곡인 삼치와 이기리의 계란이 왔어요 듣기 전에 로고송 들어볼게요.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이게 저 파블로 PD 아이디어로 요 노래를 개설해가지고 쓰는 건데, 아, 참 싱싱한 일구가 왔답니다. 이제 뭐 싱싱해요. 66입니다. 싱싱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원곡 한번 들어볼게요. 삼치와 이길이가 부릅니다. 계란이 왔어요.

한 판에 3,000원. 3877님이, 와, 이 노래 원곡이 있었군요. 참 좋네요. 9629님은, 몇 년도 계란인지 몰라도 3,000원이요? 지금 8,900원 하는데? 몇 년도지, 노래가 이 노래가 정말. 4636님께서도, 달걀 한 판 만 원 넘어요. 어디서 팝니까? 사러 가게 한 판에 3,000원. 네. 타임머신 타고 다녀오셔야 됩니다. 옛날에 한 판에 3,000원 시절이 있었나 봅니다. 예, 파블로.

가이 로고송 이 개사해가지고 이 기획을 한게왜 그랬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허리케인 라디오 저하고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PD들이 주변에서 아, 그 나이 먹고 늙은이 데려다가 뭐 하려고 그러냐. 여기 저 TBS 사장도 그랬었대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싱싱해지는 걸로 한번 로고송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 로고송을 개사를 해서 이 원작자들한테 다 양해받고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벌써 거의 9년 전이네요. 네. 이때만 해도 제가 50 후반이었는데, 이때가 지금 저 빠블로 나이 때네. 네. 이거 만들 때가. 야, 그러면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만 해도 싱싱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저 오프닝 끝나고 나첫곡 듣고 나서 여기 저 DMC 역 버스 정류장에서 14년 선배를 만났었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14년 뒤면 예, 저도 이제 여든이 되겠네요. 네. 물론 저만 나이 먹는 건 아니죠, 뭐. 여러분들도 나이 먹는 거고. 빠블로 너는 14년 뒤면 몇 살이냐? 예? 더 해봐, 빨리. 58에다가 72? 그거밖에 안 돼? 72. 하여튼 13년 되면 쟤도 70이 되네. 에 참. 자, 궁상 그만 떨고요. 예. 계속해서 당첨자. 0891번님이에요. 정답 1번 태풍입니다. 선물은 하남의 한우국밥 세트를 받고 싶고요. 받고 싶은 이유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늘 듣기만 하다가 문자 처음 참여합니다. 한우 국밥이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우리 동생과 저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한우 국밥을 모두 좋아해서 가족과 함께 먹고 싶습니다. 빠블로 PD님 부디 꼭한 번만 뽑아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를 3개까지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0891님 경기도 하남시 공간에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 세트 보내드릴게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저녁 파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231번님, 하하하, 이 정도쯤이야. 정답은 1번이고요. 오란다 강정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든 생신 맞은 어머님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신청곡도 있어요. 윤신의 열애. 이 노래 좀 듣고 싶습니다. 2231번님께 파주시 한과 쌀가밀에 오란다 강정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2231님의 신청곡 윤신의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열애 듣고 옵니다. 어우, 이 더위에 또 태워 그래.

0: 자, 윤신혜 씨의 열창. 아,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열치열이네요. 이열치열. 네. 이번에는 3952번님, 예, 네,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76 우리 아저씨가 2년 동안요, 다니던 회사에서요, 어제 날짜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를 들으면서 전곡항에 바다 보러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해고 통보를 받으셨네. 어제 날짜로. 어제까지 잘 다니던 회사인데 오늘부터 갑자기 실직 상태가 되셨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내분 같죠? 우리 아저씨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이 와중에 또 3952번님을 전화로 연결해 놨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내분이시군요.
1: 예.
0: 네. 그러니까 지금 전곡항에 오셨어요?
1: 아, 가고 있어요.
0: 전곡항이 그 제부도 가는데 거기 아닙니까?
1: 예, 맞아요.
0: 그 남편분하고는 같이, 운전은 예, 예. 남편분이 옆에서 하시는 거고?
1: 예, 예.
0: 아니, 근데 아내분, 목소리가 좀 어두워 보이네요.
1: 즐겁지가 않죠.
0: 그렇죠. 해고 통보를 받으셨으니까.
1: 예. 예.
0: 지금 기분이 어떠신데 그러세요?
1: 그냥 아유 저보다 저희 아저씨가 안쓰러워서요.
0: 어떤 점이 안쓰러우세요?
1: 글쎄 그 나이가 들어서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 고맙긴 한데.
0: 네.
1: 더 하고 싶었는데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0: 두 분이
1: 어제 잠을 다 못 자더라고요.
0: 아 남편분이
1: 예예
0: 끙끙 앓으셨구나.
1: 예 안 편해가지고
0: 마음이 불편해서.
1: 예예
0: 무슨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1: 그냥 엔지니어링 쪽이거든요.
0: 네, 엔지니어링 쪽이고.
1: 예.
0: 네.
1: 예, 예.
0: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여쭙는 걸로 하고.
1: 예.
0: 그, 몇 년, 근데, 76에 해고 통보다 그러면은, 다른 청취자들 듣는 분들은, 76이면 꽤 오래 일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1: 아, 근데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요.
0: 네.
1: 이제 좀 쉬다가 또 이제 기술직이니까 불러주시면 가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0: 예.
1: 근데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그런 게 딱 본인도 아. 느껴졌는지.
0: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네.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옛날에 정년퇴직은 했지만.
1: 예.
0: 이 엔지니어 기술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예. 회사에서 이제 많이 찾아서 다녔는데.
1: 예.
0: 이 회사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회사구나
1: 예.
0: 이 생각을 하다가
1: 예. 예.

0: 그 안으면은
1: 원래는
0: 네.
1: 올해까지 채울 생각이었거든요.
0: 아, 연말까지.
1: 예, 근데 이게 안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우시는 것 같았고.
1: 예.
0: 왜? 그 전국항은 그 구경하러 가자고 누가 아이디어로 전국항 지금 가시는 거예요?
1: 저희 아저씨가 집에 있기 싫다고.
0: 댁이 어디신데요?
1: 서울이죠.
0: 서울.
1: 예.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그냥 본인이 답답하니까요. 저도 따라왔어요.
0: 지금 울고 계시는 것 같아.
1: 아니에요. 안
0: 그래요?
1: 울어요.
0: 지금 저차 온도계 몇도 나와요, 지금? 남편분 한번 보시라고.
1: 모르겠어요.
0: 예?
1: 저희 아저씨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뭐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자꾸 운전하다가 쳐다보네요.
0: 아, 지금 아내분은 뒷자리에 앉아 계시구나. 아,
1: 예. 앞에 안 앉았어요.
0: 지금 저 TBS 라디오하고 생방으로 지금 전화 인터뷰하는 거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1: 예. 모르죠.
0: 뭐야, 뭐지?
1: 모르죠.
0: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막 이러고 계신가 보네.
1: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자꾸 그러네요.
0: 아니, 얘기해 주세요. 저 TBS에 그 허리케인하고 지금 전화 인터뷰한다고.
1: 아휴,
0: 네.
1: 에, 에.
0: 아저씨 건강은 어떠십니까?
1: 괜찮습니다.
0: 아이,
1: 건강.
0: 그럼 되는 거죠, 뭐.
1: 예.
0: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마지막이 아니라 기술 갖고 계신 분이니까, 예, 또
1: 예.
0: 다른 데서도 건강 많으시면 불러주시지 않겠어요?
1: 네, 맞아요.
0: 저기 저 아내분 청취자님 말이죠.
1: 네.
0: 여기 있는 데가 TBS 라디오 아닙니까? 여기도 직원들이
1: 네네.
0: 다 있어요. 예?
1: 아, 예.
0: 그런데도 뭐 30살, 40살 먹은 애들 뭐저 PD, 엔지니어, 아나운서 이런 애들이 그 젊은 애들이 지금 2년째 월급도 못 받고 있어요. 직장 접은 달고 있지만.
1: 예, 맞아요. 그거 알고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0: 아,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1: 예.
0: 아,
1: 아니,
0: 그러니까.
1: 듣고 있어서 이 방송을 제가, 저도 직장을 나가는데,
0: 예.
1: 예, 사이 쉴 때마다 이 방송을 듣거든요. 예, 일을 한번 못 듣고.
0: 아내분은 저몇살 밑에세요? 남편은 아저씨보다?
1: 저보다 4살이요,
0: 아,
1: 5살이요.
0: 5살 저 어리시고 남편분보다? 아, 일은 하나시구나, 그러면.
1: 예.
0: 그러면은 54? 54.
1: 아이고, 그냥.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 예.
0: 전국항에 가시면 뭐 소주 한잔 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해한 번.
1: 하루가 가서 저기 소주는 안 되고요. 점심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0: 예.
1: 가서 그냥 시원한 물이나 사드릴까 싶어요.
0: 아이고, 좋네요. 물에.
1: 예.
0: 소주는 저 운전 또 하셔야 되니까.
1: 예.
0: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저
1: 네.
0: 파블로 PD가 나눔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다는데, 뭐, 이게 쭉 가끔 들으셨다 그러니까 제가
1: 네.
0: 25가지를 다 지금 읽어드릴 수는 없고 또, 뭐, 받고 싶은 선물
1: 예.
0: 있으세요? 저거 어떠네요? 저, 뉴질랜드 영양제.
1: 예.
0: 그러면
1: 예.
0: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보조식품을 뉴질랜드에서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1: 네,
0: 네. 네,
1: 감사합니다.
0: 저두 분이 좀 드시고요.
1: 예.
0: 힘들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저기 앞에 운전하고 계신 남편분한테 한 말씀 해보세요.
1: 옆에 제가 있으니까요. 우리 신랑 항상 힘내세요. 걱정 마시고.
0: 아이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국항 얼마나 몇 킬로 남았어요?
1: 얼마 안
0: 다
1: 남았어요.
0: 오셨어?
1: 예, 다 와가요.
0: 바다 보여요?
1: 아니요, 보이진
0: 아, 이제
1: 않아요.
0: 조금 더 가면 이제 바다 보이겠네. 아, 시원하게 물에 한 절씩들 하시고, 무사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네. 자, 70초 중반 되신 부부, 네. 잘 다니던 회사에서, 네, 어제부로 해고 통보를 받아서 매우 근심에 사로잡히어서 두 분이 지금 드라이브를 하다가 저희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잘 다녀오시는 걸로 하고, 7490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당시

TBS에서 최일구 선생을 선택한 것이 신의 한 수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누가 이렇게 구수하고 맛깔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무슨 뭐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닌 거고요. 그런 건 없고요. 아주 뭐 이렇게 저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해주신 거죠? 정말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7499님. 예. 자, 날은 덥고, 예. 자, 시원하게 오후들 보내셔야 할 텐데. 자, 이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3부에 뭐 하는 코너인지 아시죠? 황장육의 이종황 선생 옵니다. 허리 디스크쇼 신청곡 지금부터 문자로 받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2부 끝곡은 이 노래입니다. 나가는 노래. 정정아의 노래인데 당신 때문에 듣고요.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4: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0: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중에서도 40도까지 기온이 오른 경남 양산을 포함해서 경남 창원, 김해, 창녕, 밀양, 의령 그리고 부산까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요.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폭염 속에 교통량이 늘어서 올림픽대로 잠실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35분이나 걸립니다. 그래도 반포대교 지나서는 서행 이상 속도 내실 수가 있겠고요. 강변북로는 구리 방면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구간 깁니다. 여기서만 40분 가까이 걸리고 반대 일산 쪽은 영동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 사고 났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입니다. 리지강. 이쁘니, 꺼쁘니. 꺼쁘니, 이쁘니.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숨이 턱 막히는 더위,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뒤척이다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좋은 음악 한 곡이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여름밤을 책임질 남자, 허리 디스크쇼의 낭만주의자 황당무계 이종환 선생입니다.

0: 그 장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부자 비다제야 과육자부. 그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적은 사람이다.
1: 야, 적어.

0: 더위도 그렇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그 부는 작은 바람에도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장 잔고는 얇아도 그 마음만은 늘 넉넉한 남자. 하지만 개털 인생, 황당 이 종황, 오늘도 그 겸손하게 열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어서 오십시오. 이종환 선생님이 아니고 이종황 선생님입니다. 말짱 황자 이종황 선생님.
0: 최국은 네. 시작할 때 찐으로 웃더라.
1: 네, 장자가 누구예요?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장자 뭔 뜻입니까?
0: 뭐 장자면 어떻고 뭐 공자면 어떻고 미자면 숙자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이란 게 공수래 공수가 아니겠습니까?
1: 공술의 공수구는 왜 나와요, 거기서?
0: 아무튼 그 내게 강 같은 관세음보사 일부야, 첫 곡 노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첫 곡. 아, 좋습니다. 네. 어떤 곡입니까?
0: 자, 오늘은 그 미국을 대표하는 아주 젠틀 신사입니다. 네킹콜의 L.O.V.E. 기억나시죠, 최우 씨?
1: L.O.V.E.
0: 노래할 때?
1: L-O-V-E.
0: 그렇지.
1: L.O.V.E.
0: 아, 그건 좀 틀리고.
1: 틀려요?
0: L,
1: 오. 옛날에는 L-O-V-E 그랬는데?
0: 너는 어디 것? 자, 그 1965년에 발표된 곡으로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알파벳 하나하나에 담아 노래한 아주 재즈팝의 명곡입니다.
1: 그렇게 노래하면 뭐가 좀 달라 보이나 보죠?
0: 뭔가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계속 번역을 해주지 않습니까?
1: 그 L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데?
0: 몰라 임마이크. 구급한 여름날까지 아주 그냥 오늘 시작할 때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킹콜의 L.O.V. 갑니다.
2: 엘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0: 임팩트합니다. 소준호죠?
1: 미국 사람이야.
0: 그렇죠. 백킹크. 이분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1: 뭐 미시시피 상고나 뭐 공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거기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L. L은 당신이 날 보는 방법을 위해서. O. O는 내가 보는 유일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V. V는 그 너무너무 특별하게. E. E는 그 당신이 흠모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더 많이.
0: 선생님.
1: 네.
0: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그렇게 스마트폰 찾아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1: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미리 찾아놓는다 이걸.
0: 나 안 물어보는데.
1: 너 물어보려고 그랬잖아.
0: 선생님, 그 과유불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과유불급.
1: 그러면 이제 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다음 곡은 물어봐야지. 네. 3983님이 선생님한테 질문 문자 보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종강 선생님. 폭염에 무사하신가요?
1: 아유, 건강합니다. 예.
0: 선생님께서 사셨던 구한말 때는 어떻게 피서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1: 잠깐만. 아니 제가 그 1937년생인데 아니, 3983님은 무슨 구한말까지 나오고 일제강점기면 몰라도 그건 너무 보내버리네. 빠블로 3983도 보내버려.
0: 아니 근데 일제강점기 때 더위는 어떻게 피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1: 절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등목이나 하고 뭐 예? 개울가에서 놀고 뭐.
0: 아 집에 저 수도 같은 거 없었어요?
1: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0: 그럼 뭐 있었어요?
1: 우물이 있었죠. 우물.
0: 우물이 있었어요?
1: 자세한 건 그 따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아 시원한 레모네이드 한잔 마셨고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1: 자, 다음 곡은 1970년대, 야, 이 전 세계를 디스코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형제 그룹. 혹시 우리 최일구 씨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0: 누구요?
1: 비지스.
0: 아, 비지스죠, 진짜 비지스.
1: 최일구 씨도 빚이 좀 있었죠?
0: 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죠.
1: 1977년 영화. Saturday Night Fever.
0: 아, 요 노래?
1: 예,
0: 그... Night Fever, Night Fever.
1: 그쵸, 예.
0: Night Fever, Night Fever.
1: 날씨가 더우면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사운드 트랙을 그 맡으면서 디스코 시대를 상징하는 아주 밴드가 되었습니다.
0: 네.
1: 오늘 그 들려드릴 Night Fever. 한 번 더 해주시죠.
0: 뭐요?
1: Night Fever.
0: Night Fever.
1: 네. 네. 처음부터
0: Night Fever, Night Fever.
1: 그렇죠.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0: 여기 주연이 누가 했어요?
1: 잔 트라볼타.
0: 오, 야, 역시 37년생 노련하십니다, 선생님.
1: 그 잔 트라볼타의 그 춤 기억하시죠?
0: Night Fever. 네. 아, 하늘 찌르는 춤.
1: 예, 예. 춤과 함께 아주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0: 제가요, 이때만 해도, 이 Night Fever 이거 유행할 때만 해도요.
1: 네.
0: 제가 저, 이 청량리 일대를 돌아다니잖아요.
1: 청량리 쪽?
0: 네. 그쪽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아, 그러면 저, 잔 트러블타 떴다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나팔바지 입고 다닐 때였는데.
1: 좀 트러블이 좀 많았겠구나.
0: 아주 많았습니다. 예.
1: 자, 아무튼 이, 지금도 여름밤이면 아주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디스코 명곡. 경쾌한 리듬과 팔세토의 창법이 아주 어우러진 그런 곡입니다.
0: 뭐요?
1: 팔세토 창법.
0: 팔세토?
1: 팔세토. 가창자가 자신의 그 일반적인 음역대보다는 그
0: 아, 고음 처리하는 거.
1: 그렇죠. 그, 예. 그 서양의 창법. 보통 뭐 가성 같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그럼 선생님.
1: 예.
0: 비지스가 더 유명한 거예요? 이글스가 더 유명한 거예요?
1: 나 그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해 임마.
0: 자, 노래 듣겠습니다.

0: 나이키와 나이프가 좋았습니다. 9629 청취자님께서 선생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예. 종황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젊어지셨네요.
1: 아, 제가 그 어제 누가 염소탕을 이렇게 좀 사주길래 먹었더니 좀 기력이 제가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0: 아주 뭐 힘이 있습니다, 선생님.
1: 근데 뭐 한 그릇에 2만 원이 넘어.
0: 와, 2만 원짜리를 먹었어요?
1: 그 제 돈은 안 냈으니까 간만에 바닥까지 그냥 핥아 먹었습니다. 9629님도 이왕 뭐 문자 주신 김에 경제적 여유가 되시면은 누룽지탕이라도 한 곡 좀 부탁드립니다.
0: 염소는 괜찮죠?
1: 아이, 여름에는 그 네. 염소탕 많은 게 또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또 몸 기운도 살아나고.
0: 김처복만이 청취자 문자. 황당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케미가 기대 가득입니다. 그런데 황당 선생님 호가 개털이에요? 뭐예요? 궁금해요. 호가 뭐예요? 호가.
1: 아, 그 제 호는 황당입니다.
0: 저 황당 무게 줄임말.
1: 황당. 황당하다 황당.
0: 개털은 뭐예요? 개털은.
1: 개털은 뭐 그냥 제 메롱인 상태를 나타내는 어. 별명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아, 근데 개털도 저기 우리말로 써서 개털 그러면 좀 웃어 보이지만 이거 한자로 바꾸면
1: 예.
0: 뭐예요? 개털 한자로 바꾸면.
1: 견.
0: 견.
1: 모.
0: 그렇죠. 견모. 어떻습니까, 형님?
1: 견모는 뭐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0: 견모 이종화.
1: 그냥 참여나 안내나 해요.
0: 제 호가 뭔지 아세요?
1: 뭡니까?
0: 반딧불 형자의 슈프림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1: 형님.
0: 왜?
1: 이 녀석이 그냥 쥐쥐라고 좀 살살해뒀더니 찍찍거리고.
0: 자, 이제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디스크쇼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즉석 신청곡 지금부터 받습니다. 샵 0951로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채택된 첫 번째 사연과 신청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1: 저희가 사실은 뭐 이게 거의 즉석으로 받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제가 가장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또 영어로 이렇게 뭐 한글로 안 써주시고
0: 네.
1: 영어로 막 써주시면은 제가 좀 읽기가 좀 디피컬트 할 수 있기 때문에.
0: 아,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1: 그래도 그래요? 좀 옆에다가 한글로 yesterday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문자 4817님의 사연입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손님이 너무 줄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놓고도 그 하루 종일 시계를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그냥 씩 웃지만 가끔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수고한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0: 아,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전국의 사장님들 한번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분들께 어떤 노래, 위로의 노래를 들려주실 겁니까, 그러면?
1: 오늘은 제가 이 노래를 그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예.
1: 당신이, 너가 힘들 때 내 이름만 불러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달려갈게.
0: 홍반장에?
1: 그러니까 그 라는 노랫말이 아주 따뜻한 어쿠스틱 피아노 선율과 함께 합니다. 힘들어도.
0: 아, 합성인가요, 그러면?
1: 그렇죠. 힘들어도 그 들어보시면 멜로디를 아실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힐링송입니다. 캐럴 킹의 You've Got a Friend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0: You've Got a Friend?
1: 두부 말고 유부.
0: 어. 선생님은 이런 친구 있었어요? 힘들 때 이름만 불러도 달려오는?
1: 근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오기는 옵디다.
0: 네.
1: 오기는 오는데.
0: 어, 좋네요, 그러면.
1: 근데 그놈들이 또 뭐 내 사골쇠 훔쳐가고 뭐 등에서 칼도 꽂고 아무튼 미들로 넘습니다.
0: 사골쇠가 아니고요. 사글쇠요, 사글쇠.
1: 바쁜데 아무거나 해.
0: 아니, 근데, 에? 캐럴 킹? 이분은 그 미국의 왕손인가 봐요? 에? 여자 가수면 퀸일 텐데? 그죠? 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1: 그만해, 임마, 좀.

0: Hey, you got a friend. 너는 친구가 있어서 좋겠다. 뭐 이런 뜻이죠? 번역을 하면?
1: 뭐, 알아서 하십시오.
0: 아, 선생님이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You got a friend.
2: 영어 진짜 몰라.
0: 몰라요? 자, 그러면 1081님의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그 연세에도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남다르게 특이한 목소리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2: 아이고.
0: 별도로 뭐 운동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2: 제가 뭐 어저께 그 염소 탄 기운이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은 제가 뭐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살짝 이렇게 거동만 해도 뭐 다행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2: 제가 1537년생인데
0: 이 1537년이요?
2: 1900 치아가 지금 몇 개 빠져서 그래. 그 아침에 그냥 눈 뜨면 기적이구나.
0: 네.
2: 뭐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염소탕도 먹었으니까 한우도 먹게 축협계좌 좀 불러드릴게요.
0: 염소탕 먹으면 염소 소리가 막 절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소리?
2: 그쵸. 예.
0: 예. 그 소리 나세요? 염소탕 먹고 나면? 이야, 선생님 참 귀여우십니다. 근데요.
2: 너만큼 귀엽겠니 내가.
0: 근데 아까 제가 이 DMC 형 나오다가
2: 네.
0: 그 저보다 14년 선배를 만나 뵀거든요. 그럼 그분이 이제 81살이신데
2: 예.
0: 선생님이 지금 90 넘으셨잖아요. 그죠?
2: 그렇죠.
0: 선생님의 80대는 어땠습니까?
2: 80대는 뭐 계속 채권자들에게 이제 쫓겨다니면서 숨어다니라고
0: 참
2: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0: 견모 인생이시네. 견모 인생. 06243님께서 황당 선생님 날씨도 덥고 개편이라고 그러셔서 몸보신하시라고 조금 아이고. 성의를 보내드렸는데
2: 아이고.
0: 저번에 농협을 못 찾아서요.
2: 네.
0: 오늘은 오이도 수협에 왔는데 계좌 번호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황당 선생님?
2: 아, 이 사람 잠깐 이 사람 지금
0: 빨리 저 수협 계좌 불러주세요.
2: 아,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이 사람 닉네임이 뭡니까?
0: 0623님.
2: 수협 오이도 지점이 그 계좌번호 타령하지 마시고 그 오이도의 그 청원 경찰한테 좀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0: 지금 오이도까지 갔다 오신다고요?
2: 오이도가 어디 있습니까?
0: 오이도가 저쪽에

0: 그 참외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이도? 아,
1: 그래요?
0: 네.
1: 아, 거기까지
0: 서해안 쪽에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거기까지 갈 차비가 없는데 아, 참 큰일났네.
0: 자, 다음 문자 예,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문자는 9034님의 사연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며칠째 그 잠을 뒤척이면서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새벽 그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은 알람이 울립니다. 몸도 축 처지고 의욕도 사라지네요. 오늘 좀 시원하게 기운 좀 나는 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0: 이분이 저하고 패턴이 비슷하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선생님은 자다가 안 깨십니까?
1: 거의 그냥 눈뜬 채로 자기 때문에 잔 건지 깬 건지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 최일구 씨도 새벽에 자꾸 깨고
0: 뒤척이고. 아유, 자주 깨죠. 어. 2시간 잤다 깨고 1시간 잤다 깨고 뭐 그러다가 깨요.
1: 네. 어, 지금은 자는 겁니까? 깨어있는
0: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아 참. 근데 선생님
1: 예.
0: 이 무더위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서 90 인생이신데
1: 예.
0: 후학들을 위해서 뭐 좋은 팁 없어요?
1: 그러니까 사실
0: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는지
1: 특히 요즘에는 이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0: 선생님
1: 예.
0: 근데 90살 맞아요 목소리가?
1: 아, 조금 많이 젊습니까?
0: 예.
1: 영수탕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말입니다. 이열치열입니다.
0: 이열치열.
1: 더운 곳에서는 더운 곳, 차가운 곳에는 차가운 곳. 1979년.
0: 예. 이열치열에 차가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한치안이 나와야 차가운 거죠.
1: 난 그렇게 받아들였잖아. 어. 대충 해 그냥. 1979년 발표된 디스코의 여왕.
0: 네.
1: 도나 썸머 아시죠?
0: 알죠, 도나 썸머. 네, 그 여름의 대표 가수 아니죠?
1: 그렇죠. 도나 썸머의 대표 히트곡. 하스터.
0: 하스타.
1: 그렇죠.
0: 따라라 하스타.
1: 따라라는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밤의 열기를 아주 오히려 뜨거운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노래입니다.
0: 네.
1: 오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0: 썸머죠, 이름 자체가.
1: 네, 이름이 썸머. 아,
0: 썸머. 어? 응? S-U-M-M-E-R. 썸머.
1: 도나 윈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0: 아, 이상하죠.
1: 도나 썸머입니다.
0: 네.
1: 하스타.
0: 도나 여름이 되겠습니다.

0: 네, 전화했어 뭐. 파스타, 베이비 투나잇. 그러잖아요?
1: 네.
0: 뭔 뜻이에요?
1: 오늘 밤 뭐, 뜨겁게 뭐 좀 보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0: 베이비 투나잇.
1: 너, 19 베이비, 너 오늘 좀 오버한다, 어.
0: 꽃마리님께서, 황당 선생님 선곡이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1: 아유, 꽃마리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0: 일산 멋쟁이님도, 오이더역까지요, 공짜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 타시고.
1: 아, 그, 제가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군요.
0: 아, 그걸 어떻게 모르셨어요? 아유. 돈 내고 타셨습니까, 그러면?
1: 아유, 일산 멋쟁이님, 제가 그거 좀 받으면 반띵 해드리겠습니다.
0: 뭐를 받아요?
1: 제가 오이도 가서 그 맡겨놓은 돈 있으면은 제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0: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1: 난 말만 그러는 겁니다.
0: 1371님께서 종황 오라보니 지금쯤은 커밍아웃 하세요. 사실 연세를 20살 높여 소개하셨다고 아무리 들어봐도 60대 후반 같아요.
1: 아, 제 목소리가 자꾸 조금 오늘 영하게.
0: 아, 젊은, 이 염소탕이 문제입니다. 염소탕.
1: 좀 있으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될 겁니다.
0: 3321님은 황당 선생님 선곡 최고예요. 선생님, 저희 동네에 염소탕 잘하는 집이 있거든요. 내려오시면 제가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건강이 최고잖아요.
1: 그 계좌로 주시면 제가 어제 먹은 집 가서 다시 사 먹을게요.
0: 어디인데요, 여기가 근데? 여기 상암동이에요?
1: 아, 저쪽 근처에 있습니다.
0: 근데 한 그릇에 2만 원 비싼 거 아닙니까?
1: 내 돈 내는 거 아니잖아. 좋은 차는 제 돈으로는 못 사 먹습니다. 고기도 참 많고. 예.
0: 아, 2만 원짜리야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6512님께서는 황당 선생, 일부 선생 두 분의 알콩달콩 케미에 빠져 매주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요,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레인 앤 티어스를 듣고 싶거든요. 무서운 날씨에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이 앞으로 디테스 차일드의 레인 앤 티어스.
0: 레인 앤 티어스. 이거죠?
1: 아, 그런데 이 아티스트들도 살짝 염소창법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레인 앤 티어스. 이렇게 살짝 좀 떨립니다.
0: 임병수 씨인가요? 네?
1: 모르겠어요. 아니, 살짝 떨림이 있습니다. 아무튼.
0: 근데 저기 선생님 말이죠. 앞으로 디테스 차일드만 있고, 뒤프로 디테스 차일드는 없나요?
1: 뒤로 맞을래? 앞으로 맞을래?
0: 노래 듣겠습니다.

0: 레인 NT 열심히 듣고 왔습니다. 8325님께서요. 이종황 선생님은 일교님이 옆에서 놀리면 목소리가 더 젊어지고 있어요. 쥐가 찍찍 흐흐흐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 프로 4시까지 말고요. 5시까지 더 하세요.
1: 아니 그 출연료도 지금 안 주는데 줄여도 지금 될까 말까 5시까지 하면 그냥 1시간만 하겠습니다.
0: 여기 오면 이제 버스비는 줘요?
1: 안 줍니다.
0: 그 어떻게 오세요?
1: 나 어저께 출발했어. 더 죽는 줄 알았어.
0: 이 삼복도 위에.
1: 그러니까.
0: 아니 어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
1: 그러니까. 그 아니
0: 좀... 아니 91살 대신 저 게스트를 갔다가 근데 버스비도 안 주고. 에?
1: 그러니까 말입니다. 에.
0: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1: 즉석으로 뭐 뭐를 좀 물어봐야 됩니까?
0: 뭘 물어봐요, 뭘? 네?
1: 이중왕이 뭐 그만둬야 되나?
0: 아 버스비도 안 주고 뭐라 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만둘까 아니면 계속 갈까요고요?
1: 네.
0: 아이 이건 뭐 해보나 마나 계속 해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1: 혹시 알아서 또 그만두라고.
0: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이종환 그만둬라 버스비도 안 주는데 1번 아니다 그래도 계속해라 2번 꼭 50원 유료 문자로 쏘래 샵 0951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이종환이 그만해라 1번 아니야 계속해 2번입니다 여러분들
1: 지금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금방 이종환이 뭐 그렇게 너 이제 그만둔다고 뭐 이종환이라 그런 192 녀석 진짜
0: 자 이번에는 3496번님 안녕하세요 최일근님 이종황 선생님 날씨도 덥고 요즘 좋은 일도 별로 없고 남들 다 가는 휴가도 없이 일하는데 시원하게 바닷가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듣게 최일근님이 좋아하는 여름 음악을 한 곡 부탁합니다 노래 선곡을 저보고 해라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뭐 제가 선곡을 요 노래를 한번 어떻습니까?
1: 네? 어떤 노래?
0: 썰핀 USA.
1: 예? 그 썰핀 USA가 그 유명한 그룹 아닙니까? 그 비치 보이스의.
0: 비치 그쵸? 보이스.
1: 많이 들어보셨죠? 비치 보이스의 썰핀 USA.
0: 비치 보이스.
1: 그러면 그 썰핀 USA 말고 네. 비치 보이스의 그 또 다른 여름 명곡 곡이 있습니다.
0: 뭔데요?
1: 캘리포니안 걸스.

0: 라는 곡이 있습니다.
1: 어디요?
0: 캘리포니아.
1: 캘리포니아 가보셨어요?
0: 꿈에서는 가봤는데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1: 자, 그럼 이 노래 듣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소녀들.

0: 비치보이스의 캘리포니안 걸스. 네. 근데 서핑 USA보다 좀 처음 듣는 노래가 그런지 별론데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1: 좀 서핑 USA는 조금 막 흥이 나는 거고.
0: 그러니까.
1: 요거는 조금 까닥까닥 거리면서 조금 즐기면서 그루브를 탄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0: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소녀들인데.
1: 그 영어는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 문자 좀 읽어주시죠.
0: 1371님께서 종황오라버니 그만 드시면 저는 다른 방송으로 갈 거예요. 그냥 가시라 그럴까요?
1: 그분 가시면 저는 그분 따라가겠습니다.
0: 6110님 종황선생님 그냥 이대로 쭉 나오세요. 그만 드시면 안 됩니다. 재미없어요. 종황선생 화이팅입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1081님은 매주 이 시간 이 프로그램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선생님께서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됩니다. 2번입니다.
1: 근데 지금 주신 문자들이 1번 그만두면 안 됩니다. 2번 그만두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많고 6745님께서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네. 제시했네.
1: 네.
0: 1번 그만두면 뭐예요. 그냥 시원한 데서 노세요. 그래도 이 방송은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1: 그 참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0: 근데 이제 이 버스비라도 좀 줘야 되는데 아니 이러면 저 회사에서 돈 안 주니까 아 PD라도 어? 저 네. 파블로라도 선생님 저 버스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1: 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0: 자 4146번님 1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시는 시간이 졸음운전하기 딱 좋은 시간인데 안 나오면요 교통사고 엄청납니다. 케미 좋은 19시랑 영원히 방송을 해주삼.
1: 우리 사하나 사령님은 좀 연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19시랑 하는 거 보니까 네. 연배가 좀
0: 그러네요. 저한테는 19시 네.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그러십니다. 5186

0: 님은 그냥 계속해요. 빠른 정상화 기대하면서 그때 월급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1: 벌써 한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슬프다 갑자기. 도와주십시오.
0: 아이고. 2707님은 계속하세요. 어제 엄서탕 드셨으니 그 기운 더 나눠주시고 가세요. 시원한 용대리 매바위 사진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이 용대리가 어디 설악산 인제 용대리에 계셔나?
1: 그렇죠. 예, 대관령 쪽. 예.
0: 아, 거기 이런 폭포가 있습니까? 예? 하나 외줄 폭포가 있는데요.
1: 자, 2707님 그 사진은 참 아름답고 훌륭하고 아주 무척 시원합니다. 요거 말고 일단 수협으로 010-21-29-.
0: 자, 선생님.
1: 아, 조금만 보내주세요.
0: 자, 그만하시고요. 자, 이제 슬슬 허리 디스크쇼 문 닫을 시간이 됐는데, 이거는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선생님. 오늘의 유망곡, 뭘로 준비하셨습니까?
1: 자, 오늘 소개할 노래는 허리케인 라디오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 남산의 신곡 차만 타면 오는 데를 준비해 봤습니다.
0: 아, 이 노래가 유망곡입니까?
1: 그렇습니다.
0: 차만 타면 오는 데, 차만 타면 올 수 있는 데.
1: 얘 차 태워서 좀 보내면 안 되니? 얘.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당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서울 동북지역 동일로 마들역 2번 출구 앞에 가로수가 도로 쪽으로 쓰러져서 진행방향 전차로가 통제였는데요. 다행히 방금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구리시계에서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데만 20분 넘게 걸립니다. 계속해서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진입할 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태고,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으로는 연인읍에서 홍주문터널 통과할 때까지 정체구간 이미 길어져 있습니다. 강변북로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가는데 40분이나 걸리고 있는데요. 동작대교 아래 4차로에서는 여전히 화단 정비 작업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평택방면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는 바람에 뒤로 5km 정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부곡 부근 3차로에서도 역시 사고났습니다.

살면서 가장 억울한 식물. 혹시 장미 아닐까요? 사람들은 꽃은 좋아하면서 가시에 한 번만 찔려도 아휴 장미가 너무 가시가 많아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시가 있어서 장미가 장미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승희 시인은 가시를 만지며 오히려 웃었습니다.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장미가 피겠구나. 상처를 실패가 아니라 꽃이 피기 전에 과정으로 본 거죠. 오늘 여러분을 콕 찌르는 일이 하나 있었다면 그 끝에는 꽃도 하나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만난 가시들 끝에 피어난 웃음꽃. 오늘도 함께 할게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네, 7월 30일 목요일 생방송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현재 4시 4분 57초 막 지나고 있고요. 오늘 첫 곡, 첫 곡? 첫 곡? 곡인가? 곡? 오늘 첫 노래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노래로 문을 활짝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모든 게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이 장미는 가시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고 푸념을 하다가도, 근데 사실 장미니까 가시가 있는 거거든요. 여름이니까 더운 거고, 더우니까 여름이고, 겨울이니까 추운 거고, 추우니까 겨울이고. 하지만 우리는 길을 다니면서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폭염 소식이 네, 3시 10분 기준으로 날아들었더라고요. 뭐 경남권 또 폭염 중대경보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 이렇게 해서 폭염 문자가 날아왔던데 이 더운 날씨에 지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그래서 근데 헤어진 이유를 곱씹어 보니까 그 친구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그 어떤 매력 포인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귀게 됐던? 근데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헤어진 것도 그 이유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섬세하고 꼼꼼해서 너무 좋았는데 사귀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예민하고 피곤하고 숨 막힐 수가 있잖아요. 뭐 효자, 효녀, 그리고 가족을 너무 아끼는 마음이 강해서 그런 모습이 너무 참.

멋있다. 내 남자친구 멋있다 했는데 그게 또 마마보이나 마마걸이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좀 여유롭고 낙천적인 게 어떤 매력이었던 사람은 다르게 보면 이게 또 게으르고 태평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겨질 수 있는 거니까, 참 장단점이 모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든 사람이든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게 있다면 뭐그 끝에는 분명도 좋은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사실 내가 생각한 장점의 연장선이 되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시를 보면서 장미를 상상하는 것처럼 오늘 어떤 여러분들의 가시, 네, 어떤 가시들을 느끼셨을지, 눈의 가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 눈의 가시가 제가 한 포장을 좀잘 해봐가지고 장점으로는 요렇게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내실 거,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 드는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너튜브나 또, 앱으로도 무료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참, 어우,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너튜브 창에다가 TBS 시민의 방송, 아래 하단에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TBS 시민의 방송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지금 스튜디오 모습 어떤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보니까, 우리 황재원님께서 너무 덥다, 방송국에 가고 싶다라는 말씀 남겨주셨던데요. 방송국도 덥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안에는 지금 조명이 하나, 둘, 셋, 넷. 일단 큰 조명만 다섯 개가 있고요. 뭐 작은 불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막 엄청 후텁지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꽤 생각했던 것보다 시원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스튜디오 모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너튜브 창에다가 TBS 시민의 방송. 여러분의 방송입니다. 시민의 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IPTV, TV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큰 화면으로 더 명확한 소리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PTV 244번, 214번, 245번, 이렇게 채널이 집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뭐, 어떤 데는 100번대에 있는 채널을 갖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돌리시다가 TBS 잡히면, 와, 스튜디오 모습 이렇구나. 쇼피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TV나 너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시면 상품 드릴 건데, 지난주에는 혜태, 그좀 트렌디하게 그려진 혜태가 있는 양말을 한 사람당 두 개씩, 네, 두 개씩 해가지고 총세 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고민하다가 요거 골라봤습니다. 저희 선물 보내는 우리 담당자가 신민수 주임인데요. 오늘 몇명 뽑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오늘은 뭔가 기분이 한 3명 정도 뽑았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3명 뽑을 겁니다. 어떤 거 드릴 거냐? 짜자자잔, 짜잔. 일단 첫 번째. 한강버스 키링입니다. 이게 굿즈로 나온 거라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키링을, 네, 열쇠고리, 열쇠고리. 열쇠고리 딱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있는 버스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안에서. 여기 좀 버스, 한강버스 배가 있죠? 자, 이렇게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키링이랑, 요것만 드리면 조금 또 서운하실까 봐, 자, 이렇게 또 우산도 준비했습니다. 양산, 우산 다 되는 거고요. 요게 지금 뭐 이렇게 그림이나 뭐 어떤 글자가 많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산것 같은, 네, 그런 양우산입니다. 요 자크 소리 같은 거 한번 들리면 왠지 궁금해가지고 더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자, 지금 33만 명이 함께하고 있고요. 자, 너무 귀엽죠? 이게 딱 손바닥 정도 크기 돼요. 이렇게 작은 양우산 갖고 싶다. 한우산. 파스텔톤의 한우산. 양우산.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드릴 테니까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내면 되냐? 자, 갑니다. 슉. 좋아요. 우리 수미 PD님이랑 저랑 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하이파이브 한번 했는데.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 되는 문자 참여해 주시면 우산과 또 한강버스 열쇠고리 같이 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오늘 왜 이러죠? 저 더위 먹었나 봐요. 폭염 경보 날리더니 더위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서울이 지금
32.5%.

5도고 어제보다 1도 높아요. 체감 온도도 습도가 좀 있다 보니까 32.7도로 약간 조금 높은데, 이런 날씨에는 진짜 실내에 앉아가지고 서울 마이 소울 들으면 딱 좋습니다. 우산 손잡이가 왠지 작아 보여요. 네, 황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손잡이는 작은데요. 네, 이 손잡이가 작은 만큼 우산 자체가 작아서 가방에 쏙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2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2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지친 오후에 여러분의 감성을 아주 어떨 때는 좀 신나게 또 어떨 때는 또 감미롭게 녹여내줄 라이브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력파 두 분이에요. 실력파입니다. 실력파. 아니에요? 외모 위주로 모신 거라고요? 맞아요. 외모 위주로 모셨습니다. 오늘 섭외 기준은 외모 1순위. 네. 1등, 2등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외모 위주로 모신 두분 함께 할 거고요. 자, 보니까 벌써부터 빨리 이분 두 분들 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주제가 버스킹이에요. 그래서, 일단 버스킹이 뭔지, 거리나 공원, 광장, 지하철역 같은 공공장소에서 공연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걸 이제 버스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뭐 서울의 홍대, 걷고 싶은 거리, 한강공원, 청계 광장, 뭐 이런 데서 버스킹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할 건데, 누구랑 하냐? 네. 거리 공연으로 실력을 쌓아가지고 슈퍼스타 K 준우승 또 보이스트롯 3위를 거머쥐었던 가수 조문근 그리고 TBS 버스킹 프로그램 원더버스킹의 음악 감독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 함께 모셨습니다. 너무 기대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대마블님께서 굿!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진짜 이분들 이따 노래하고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좋아요 하는 굿 소리가 네, 절로 나오실 겁니다. 자, 얼른 만나보기 위해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4시마다 만날 수 있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는요, TBS와 서울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곳곳의 여행 소식부터 국내외 관광산업 트렌드까지 이번 주도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한 주간의 관광계 이슈를 쏙쏙 정리해보는 이번 주 관광 뉴스. 서울 대표 관광 콘텐츠 서울다리 심야 운영을 확대합니다. 야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운영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심야 운영 확대는 여름철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저녁 시간대에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는 연장 운영 기간을 4월부터 10월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관광산업을 이끌 유망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27년 서울관광플라자 신규 입주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재단은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관광플라자 9층과 10층에 단독 사무실, 회의실, 공유 업무 공간, 탕비실 등의 시설을 갖춘 입주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모집 규모는 총 5개실로 2인실 1개, 10인실 3개, 12인실 1개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면서 서울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8월 17일 오후 6시까지로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에 이어 국내 건강검진 기관이 K의료관광의 한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외국인은 총 6만 5,228명으로 2년 전인 2023년보다 약 30%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들은 K-건강검진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저렴한 비용을 꼽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CT 또는 MRI의 비용만 약 400만 원 수준인 반면 한국에서는 대학병원급에서 100만 원 내외로

대부분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강점입니다. 관계자는 한국은 오전 안에 검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주요 귀빈들이 출장 중 짬을 내서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이 진짜 이분의 삶입니다.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임정의 노래 듣고요. 잠시 후 조문근 제주소년과 함께하겠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겨울의 길 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흐릅니다. 여행과 관광 사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 도시의 감성을 찾아가는 인터뷰. 소울풀 서울 인터뷰. 서울의 매력은 유명한 관광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골목 끝에서 우연히 만나는 노래 한 곡이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길 위의 무대, 버스킹 문화에 관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진짜 37번째 소울풀 게스트 어렵게 모셨습니다. 내가 진짜 버스킹 출신이다. 길거리 밴드를 시작해 슈퍼스타 K, 보이스트롯 등 오디션 프로그램을 쫙 휩쓴 가수 조문곤. 그리고 버스킹 프로그램은 내 손안에서 다 만들어진다. 원더버스킹 음악감독이자 따뜻한 감성의 싱어송라이터. 재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재주소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 반갑습니다.
1: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네.
1: 오랜만에 뵙다 보니까 좀 뭔가 스타일이 많이 바뀌셨어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세요. 노래 속에서는 늘 소년으로 살아가고 싶은 재즈소년 박경환입니다.
1: 40대시죠?
0: 네. 뭐뭐 하늘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 좋습니다. 소년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제주소년님.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뵀을 때는 굉장히 되게 뭔가 시골에서 올라온 느낌도 살짝 나면서 되게 순수한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제 기억 속에.
0: 그렇군요.
1: 또 오늘 약간 하와이에서 날아오신 느낌이에요.
0: 아, 여름에는 언제나 이렇게 좀 어디 못 놀러 가더라도
1: 네.
0: 휴양지 룩을 고집하고 있고요. 네.
1: 네.
0: 그리고 좀 요즘에 제가 좀 달라진 게 수염을 안 자르기 시작했어요.
1: 오.
0: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네.
1: 그러니까요. 일주일 전에도 TBS 나와주셨잖아요.
0: 네, 맞아요.
1: 네.
0: 함춘화의 포크송에 나왔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원래 초면이라 반갑고 또 두 번 보면 또 구면이라 반가운 것처럼 TBS 직원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0: 너무 감사하네요. 네.
1: 근데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나니까 확실히 이미지가 많이 바뀐 느낌은
0: 네.
1: 있어요.
0: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반응이 좋더라고요.
1: 어떤
0: 가족들이.
1: 반응일까요?
0: 재밌다고, 만지기 재밌다고.
1: 재밌다고?
0: 그래서 저는 몇 번 자르려고 했는데
1: 네.
0: 자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 오.
0: 아이들이.
1: 오, 네. 그럼 조금 더 기를 생각이신
0: 일단
1: 거예요?
0: 일단 냅둘 수 있는 데까지 냅둬보려고 합니다.
1: 그러면 다음에 세 번째 나올 때는 수염 한번 묶어갖고 나와주세요. 리본 모양으로.
0: 노력해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구님.
2: 네.
1: 진짜 오랜만에 뵈요.
2: 네, 반갑습니다. 요즘 육아와 커피에 빠져서 살고 있는 조문근입니다. 네.
1: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가정적이고
2: 네.
1: 네, 되게 로맨티스트 같은 느낌이 물씬 나네요.
2: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지금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1: 아니,
2: 얘기했었는데
1: 네.
2: 요즘에 아기 키우는 맛에 지금 딸이 이제 둘째 딸이 태어났거든요. 3개월 전에.
1: 어머, 이제 100일 된 거예요?
2: 예, 지금 제가 누군을 뜨고 있는 건지 감고 있는 건지 예, 지금 아직도 귀에서
1: 응애응애?
2: 예, 아기 소리가 아직도 울리고 있는데
1: 네.
2: 초대해 주셔가지고
1: 네.
2: 잠깐 바람 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1: 와, 네. 근데 이게 좀 이제 가정이 화목해서 그런지 얼굴빛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2: 잠 좀 못 자니까 사람이 얼굴이 좀 창백해지는 약간 혈액순환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 받아가지고.
1: 근데 하얘지시긴 했어요. 네.
2: 예, 밖을 안 나가니까.
1: 아.
2: 지금 한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1: 네.
2: 바캉스도 가고 해야 되잖아요.
1: 네.
2: 근데 저희는 뭐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고 아이와 함께 바캉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0: 저희 집은 삼형제여가지고 딸 둘이라니까 되게 황홀하게 느껴져요. 저 집 분위기는 어떨까?
2: 저 사실 저도 제 형제가 삼형제거든요.
1: 네.
2: 그래서 여자 그 가족이 처음 있는 일이 엄마 말고는 집안에 여자가 없었던 적이 있었고
1: 어때요?
2: 어색해요 지금도.
0: 네. 부러워요.
2: 사실 아들들이면은
1: 네.
2: 그냥 그 약간 군대식으로 키우면 되는데 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1: 아빠가 어떻게 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2: 안 돼. 그러지 마. 벌써부터 PTS 올라 그래.
1: 아,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소년과 가수 조문구님 나와주셨는데 오늘 두 분한테 궁금한 점 또 하고 싶은 말 소통창 계속 열어둘 거니까 편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저희 추첨을 통해서 우산이랑 양우산이에요. 양산도 같이 기능하는 양우산 그리고 한강버스 키링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실시간 소통 어디로 문자하면 될까요?
2: 네.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TBS 앱으로 소통하는 건 무료입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1: 네. 너튜브로도 만나실 수 있죠.
0: 네. 너튜브 창에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스튜디오 현장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는 이 모든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TV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는
1: 네,
0: 건가요?
1: 저희 네. 나가고 있습니다.
0: 자막, 여기 있습니다. 자막이 있네요.
1: 네.
0: 244번, 214번, 245번 채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서울의 거리를 가장 잘 아는 우리 뮤지션 두 분과 서울의 거리는 특별하다, 서울 버스킹 명소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조문근 씨한테 물어볼 건데
2: 네.
1: 이 길거리 공연, 그러니까
2: 네.
1: 버스킹을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2: 그렇죠. 네.
1: 네, 버스킹 하면 뭐 추억의 장소들 많이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2: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버스킹에서 대표적인 장소는 홍대, 지금은 걷고 싶은 거리로 이제 변했죠.
1: 네.

0: 그 시간대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았죠.
1: 어떤
0: 재밌었던 일도.
1: 얘기가 있을까요?
0: 저희가 이제 버스킹을 그냥 저의 감성으로 노래 부르기도 하지만 항상 저희 앞에는 팁박스라는 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1: 네. 예. 네. 지금도 있죠. 네.
0: 지금도 있죠. 네. 예. 그 팁박스를 항상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네. 항상 그렇게 팁박스를 신경 써주셨어요. 네. 그때 당시는 제가 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항상 그 팁을 받는 거가 생계수단 중에 하나였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그걸로 많은 생활들을 했었죠.
1: 근데 보면 이게 사실은 경제가 좀 좋아져야지 이 팀 문화도 좀 발달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경제
0: 그렇죠.
1: 영향을 또 받으실 것 같아요.
0: 경제의 영향이요?
1: 네.
0: 많이 받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노래 부름으로써 좀 돈이 이게 쏠쏠하게 들어온 날은
1: 네.
0: 저희 팀에 있던 친구들은 항상 이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정도로 되게 재밌게 많이 이렇게 하고 또 그때 당시는 그렇게 팀 문화도 아직 생소할 때였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면서도 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했었어요.
1: 그럼 보통 이제 지금은 좀 더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막 10대,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버스킹을 네네네네. 하러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0: 가끔은 조금 더 연습 많이 해서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고
1: 네.
0: 어떨 때는 저 친구는 왜 여기 있지? TV에 나올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맛인 것 같아요. 그 버스킹은
2: 그렇죠.
0: 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갑작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냥 그 문화 속에 싹 들어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 친구들은 연습이지만 무대 공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 무대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게 이제 보이니까 관광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하나의 큰 추억이 되는 거라서 저는 경험할 수 있다면은 꼭 버스킹들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1: 근데 버스킹이 마치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네. 갑자기 만난 보물찾기에 그렇죠. 당첨된 것처럼 네. 그런 맛이 또 있어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버스킹 문화가 저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0: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1: 제가 그거 만들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0: 너무 감사하죠.
1: 저도 좀 이상했네요, 방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근래에 야간 관광을 서울에서 조금 활성화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홍대 거리를 다녀왔었어요.
0: 네.
1: 근데 그때 버스킹 문화가 지금도 너무 잘 정착이 된 곳이라서 한쪽에서는 막 힙합 랩을 하고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뭐 우리 문근 씨처럼 밴드처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0: 네.
1: 또 걸어가다 보면 아이돌 춤을 따라하는 춤 그쵸. 문화도 네. 있더라고요.
2: 댄스 버스킹도 있죠.
1: 네. 그래서 지금 댄스 버스킹이 요즘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때요?
0: 엄청 이루어져요. 지금 케이팝이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댄스 와가지고 쇼츠 같은 것도 많이 찍으시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그 관광으로 오셨다가 그 댄스 버스킹하는 친구들 참여해서
1: 네.
0: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문화도 있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그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오면
1: 네.
0: 다 같이 나와가지고
1: 네.
0: 그 동작들을 다 따라한다거나 네, 마치 저희가 엄청 유명한 노래를 부르면 관객들이 떼창 불러주시듯이
1: 네.
0: 댄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1: 저는
0: 문화가.
1: 그렇게 단체 춤을 췄던 건 마카레나밖에 약간
0: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2: 저희가 연습이 통하는 것 같아요.
1: 에이, 예. 같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0: 웃고 있는 나를 보던 나를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2: 네, 어렸을 때 이렇게
1: 네.
2: 부모님이나 기타 들고 나가서 어디서 뭐 하려고 그러면 말리잖아요.
1: 네.
2: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근데 이제 낭만을 쫓아서 이런 행위들을 해온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선구자적으로
0: 그렇죠.
2: 많이 했었고 지금 더 많은 세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산업도 더 발달하고.
0: 그 뭐랄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이렇게
1: 네.
0: 무언가 무대만 주어지면 세상에 뻗어나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버스킹이 네. 하나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길일 맞아요.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사실 뭐 케이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흥행하게 된 데는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조문군과 제주소년이 있었기 때문이다.
2: 30년까지는 안 가네요.
0: 예.
1: 네. 그러면 홍대 말고 우리 문근 씨 기억에 또 남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0: 제가 사실 홍대 거리보다 더 많이 버스킹을 했던 자리가 있었어요.
1: 어디예요?
0: 그 신촌에
1: 네.
0: 그 어떤 길이라 그러죠?
2: 연세로.
0: 연세로.
2: 네.
0: 거기가 그때는 이제 버스가 다니던 네. 길이었고 그 옆에 큰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 백화점 뒤에 조그만한 공원이 있었어요.
2: 거기 약속 장소로 많이
0: 네,
2: 거기서 많이 만났나요?
0: 맞아요. 네. 그 백화점 뒤에 조그만한 공원에서 거기서 많이 이제 노래를 했었죠. 지금은
1: 네.
0: 그

0: 저기 연세로가 이제 차가 안 다녀 주말에는 차가 안 다녀가지고
1: 네.
0: 거기서 버스킹을 많이 했는데 저희 때는 딱 거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1: 아, 그 H백화점 뒤쪽에 있는
0: 맞아요.
1: 공원에서 주로 많이 하다가 지금 보니까 홍대도 그렇고 신촌도 그렇고 약간씩 버스킹 하는 장소가 조금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0: 예, 제가 기억하는 공간들이 다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2: 맞아요. 거기
1: 그래서
2: 버스가 다니던 시절에 제가 버스 타고 많이 갔거든요. 거기 음반샵이 있어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2: 새로운 음반
0: 맞아요.
2: 나오면 꼭 거기 가서 샀어요. 네.
1: 그러면서 간 김에 또 버스킹 공연도 보고 오시고. 자, 그러면 지금은 또 연세로가 차 없는 거리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주변 상권에서는 매출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차 없는 거리가 좀 좋다 안 좋다 의견이 분분하기는 해요. 근데 이 연세로는 아무래도 대학가 근처이기도 하고 젊음을 상징하는 거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공연을 하면서 좀 얻는 활기도 여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0: 일단은 공연을 하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1: 네.
0: 사람이 모이면 소비가 시작됩니다.
1: 아,
0: 네.
1: 좋습니다.
0: 어쨌든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곳은 흥행할 수 있는 거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많은 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연세로가 매주 일요일 여전히 지금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보행자를 위해서 또 전면 개방이 되고 차들은 지금 통행이 금지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가 신촌 로터리부터 연세대 3거리까지 한 5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방금 이제 소개해주신 연세로나 홍대 쪽을 왔다가 우연히 또 버스킹을 보고 자리에 멈추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문근 씨는 지금 보니까 그쪽 일대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만약에 이 신촌이나 홍대 쪽을 놀러 간다 하면 여기는 좀꼭 봐야 된다는 그런 명소가 있을까요?
0: 개인적으로 뭐 데이트 장소로 좀 추천드릴 만한 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가더라고요. 대학교 안을 들어가 보시면 진짜 좋아요.
1: 아, 오히려 대학 안을 들어가
0: 네, 좋죠.
1: 봐라.
0: 네. 그러니까
1: 네.
0: 그 안쪽에는 맛있는 밥집, 그다음에 맛있는 커피집 많은데 그런 데는 이제 다 가볼 순 없잖아요. 하지만 대학교 안쪽을 들어가 보면은 진짜 걸을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고 이쁜 공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그 홍대나 신촌에 가시면 그 근처에 있는 대학교를 꼭 가보셔라. 안에 들어가는 건 전혀 그 막진 않으니까요.
2: 맞아요.
1: 좋네요. 네. 그러면 뭐 홍대나 신촌 쪽에 있는 대학가는 꼭 들러보고 왔으면 여기서 버스킹도 보고
0: 네.
1: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제주소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2: 네.
1: 사실 저희가 TBS에서 원더버스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 네.
1: 거기 어떻게 음악 감독을 처음 하게 되셨던 거예요?
2: 최근까지도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2: 제가 시즌 1때 처음 프로그램 만들어질 때 음악 감독이었고요.
1: 네.
2: 정인, 지소울,
1: 네.
2: 아일 이런 분들이 이제 가수였고, 저랑 또 연주자 몇분 같이 해가지고 버스킹이 제약이 있잖아요. 악기를 다 갖다 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1: 네.
2: 아주 소규모 편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쿠스틱하게 편곡을 해서
1: 네.
2: 이제 한날 모여서 합주 쫙 하고 네, 또 모여서 방송 찍고 그렇게 했던 그런 방송입니다.
1: 약간 JTBC 그 방송이랑 조금 비슷한
2: 맞아요. 네. 비긴 어게인과 비슷해요.
1: JTBS. 네, 저희. 아니, 저희 지금 여기 영상을 도와주고 있는 PD님이 그 원더버스킹 같이 했던 PD님이에요.
2: 같이
1: 그래가지고
2: 하셨군요.
1: 우리 제주소년 나올 때 자막에 만능 음악 감독이라고.
2: 아이고.
1: 저렇게 또 달아주셨는데, 또 사심이 굉장히 많이 쏠린 네,
2: 감사합니다.
1: 자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스킹 문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2: 그래서
1: 알려주세요.
2: 저는 문근 씨와 같이 나온다 그래서
1: 네.
2: 제가 도저히 주름 잡을 수 없는 버스킹의 원조시잖아요.
1: 왕, 왕, 버스킹 왕. 네.
2: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용기 있게 기타 들고 나가서 좀찐 버스킹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다 지붕 있는 데서 했어요.
1: 곱게 자랐다, 너무.
2: 그랬는데,
1: 네.
2: 그래도 이제 뭐 공연할 수 없을 만한 공간이지만 개척해서 한 곳은 있는데 거의 실내 버스킹 같은 느낌이었죠. 뭐 책방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카페라든지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원더버스킹을 할때 이제 느낌이 그랬어요. 우연히 정말 뚜껑 없는 데서 만나는 낭만. 네. 그리고 그날의 날씨와 관객에게 누가 올지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1: 네.
2: 그 의외성이 너무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야,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진짜 추웠거든요. 10월 말인데 아직
1: 네.
2: 가을인데
1: 네.
2: 이렇게 추울 줄 몰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손이 너무 춥고. 근데 관객들 오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1: 네.
2: 다
0: 맞아요. 맞아요.
2: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1: 와, 진짜 버스킹 하다 보면 관객이랑 같이

0: 같이 만들어가는 공연이다 보니까
1: 네.
0: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버스킹의 질도 달라질 것 같아요.
2: 그럼요. 비 오면은 같이 도망가기도 하고,
3: 맞아요.
2: 버스킹 하다가 같이 짐 싸들고 도망가. 그, 보고 계시던 관객분들이 저희
3: 네.
2: 악기들을 같이 들고, 안으로 같이 들어가지고,
3: 진짜
2: 네.
3: 낭만이다.
0: 그렇게 해서 몇개 없어진 건 없었어요?
2: 다행히도,
0: 아, 다행입니다.
2: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0: 그러면 당시에 서울의 어떤 장소에서 좀 촬영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3: 서울에서도 두 번을 했고,
0: 네.
3: 다른 도시에서도 했는데, 서울은, 맨 처음에 이 근처네요.
0: 네.
3: 상암 문화비축기지라는 곳에 했어요.
0: 아,
3: 네.
0: 어땠어요?
3: 그 공간이 이제 굉장히 예쁘게 꾸미긴 했었는데, 원래도 예쁜 곳인 것 같아요.
0: 네.
3: 원래 문화비축기지가 되기 전에는 2017년 이전에는 석유저장시설이었대요.
0: 네.
3: 그런데 석유를 비축하다가 문화를 비축하게 된 거죠.
0: 너무 라임 좋다. 역시 만능 음악 감독이네. 네.
2: 역시 음악엔 돈이 들어간다.
3: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0: 네.
3: 제가 꿀팁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0: 어떤 거죠?
3: 8월 5일부터 31일까지
0: 네.
3: 이제 수영장이 열린대요. 근데 좀 영유아 기준.
0: 네.
3: 18세까지. 적용되는
2: 감사합니다.
3: 거. 적용되는 거.
2: 저 바로 근처 살거든요.
3: 어떤 게 꿀팁이냐면
0: 네.
3: 예약 보증금이 있거든요. 만 원.
0: 네.
3: 근데 노쇼만 아니면 가셔서 그 돈으로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꿀팁이죠?
2: 너무 꿀팁이에요. 저는 완전 너무 좋은 정보인데요.
3: 맞춤형이네요.
0: 그러면 이 문화비축기지에서 8월에는 뭐 여름을 담은 작은 물놀이터 요
3: 네.
0: 이름인 거죠. 네. 거기서 어린이 야외 물놀이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 지금 영유아 기준으로 20명 정도씩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초록색 포털 사이트에서 예약창 어제 오전 7시부터 열려 있으니까 예약 얼른 해서 8월 달에도 좀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비축기지가 야외 공원은 24시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 T1부터 T6까지 그 탱크를 보려면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이니까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는 데들은 거의 월요일이 정기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상암 문화비축기지 말고 또 이제 버스킹하기에 괜찮았던 장소, 기억에 남는 장소 어디가 있을까요?
3: 또 한 번의 원더버스킹을 했던 마지막 녹화를 했던 공간이
0: 네.
3: 광화문 옆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이었어요.
0: 어땠어요? 네.
3: 근데 정말 정말 정말 너무 추웠어요.
0: 초겨울, 야외다 보니까.
3: 초겨울이었거든요. 이때는
0: 네.
3: 또 12월 초쯤인데 아직 초겨울이니까 괜찮겠지였는데
0: 네.
3: 정말 최강 한파였어요.
0: 근데 사실 추우면 악기 연주할 때 손가락이 안 움직이잖아요.
3: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2: 그럼요.
3: 핑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지판을 못 잡는 사태까지 벌어져서
2: 저는 손에 피가 많이 났어요. 저는 특히나
0: 네.
2: 버스킹할 때 젬베라는 악기를 또 많이 쳤기 때문에
0: 네.
2: 손이 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언 젬베를 치니까 약간 벽돌을 때리는 기분.
3: 소리도 다르겠다.
2: 근데 한창 노래를 하고 있을 때는 흥분돼 있으니까 그걸
0: 네.
2: 모르죠.
3: 그렇지.
2: 다 끝나고 나서 집에
0: 네.
2: 와서 손을 봤더니
0: 피가.
2: 네. 피가 이렇게 제 악기에도 피가 이렇게 흥건히 묻어있죠.
3: 관객들이 핫팩 건네주시고 캔커피 따뜻한 거 건네주시고
0: 네.
3: 계속 데피고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깔고 앉아있고
2: 맞아요.
3: 한 거죠.
0: 서로가 진짜 온기를 나누면서 해야 되는 게 버스킹이군요.
3: 네.
0: 자, 그러면 버스킹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또 제주소년의 버스킹 같은 버스킹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0: 아니 음악 감독님이 만약에 직접 거리에서 공연을 한다면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까 굉장히 기대돼서 어떤 노래 오늘 들어볼 수 있을까요?
3: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곡에 대해서. 제
0: 네.
3: 노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주소년이 보유한 곡들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0: 맞아요.
3: 근데 이거를 제가 2005년쯤에 많이 불렀었어요.
0: 이유는요?
3: 커버곡이고요. 그러니까 버스킹에서 사실 유명한 노래가 나오면 호응이 훨씬 좋잖아요.
2: 그렇죠. 정말 너무 잘하시네요.
3: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맞추려면은
0: 네.
3: 그 오래전 선곡을 좀
0: 네.
3: 봉인되어 있던 선곡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0: 기대치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3: 그래서 선글라스도 끼고 왔습니다.
0: 어머!
3: 태양을 피하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0: 아니 가수 비의 태양을 피하는 법과는 좀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적이었던 그 남자의 변신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제주소년 태양을 피하는 법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

Jim. Uh. 너무 깊이 박혀 뺄 수 없는 가시같이 너무 깊이 다쳐 나을 수 없는 상처같이 너라는 사람 도무지 지워지질 않지 헤어져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눈물로 너를 다 흘려서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야 끝없이 울어 내 눈물의 강을 이뤄 흐를 정도로 많이 울어 서라도 너를 잊고 제대로 살고 싶어 제대로 살고 싶어

0: 와.
1: 아, 내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와우.
2: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우.
3: 버스킹의 묘미는 의외성이라서요.
1: 맞아요.
2: 아, 제주소년 하면 이제 귤이 아니라 태양을 피하는 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3: 네, 그,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불러야 돼가지고. 와. 이게 치면서 부르기가 되게 어려운 곡이라서.
2: 맞아요.
3: 네,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2: 네, 체리조아님께서 너무 감미롭게 들려가지고 저는 태양을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윤세호님께서는 와, 아니, 이런 섹시한 노래도 감미롭게 부를 수 있는가?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3: 사실 제가 의도한 네. 거는 다른 노래들이 네. 감미로워서 이 노래만큼은 안 감미롭고 싶은데 감미롭다고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2: 호길님도 의외였어요. 태양을 피하다니 하면서 이렇게 웃음 표시까지 날려주셨는데 다들 좀 의외성에 깜짝 놀라셨던 네. 것 같습니다.
3: 이게 중간에서 두 분이서 막 푹푹 해주셔야 이게 제가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되게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0: 아니 혹시 하다가 중간에 멈추실까봐
3: 너무 싫어서 이런 걸 했어요.
2: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푹을 해야 될지 그래도 우리 조아님께서 리액션이 너무 좋습니다. 아하 라고 남겨주셨는데 다들 기분 좋게 좀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문근님의 네네. 라이브로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0: 아, 네네.
2: 아니, 사실은 길거리 공연의 왕이시니까.
0: 아이고, 왕까지.
3: 왕이세요. 황제세요.
2: 황제.
0: 초반에 좀 시작했었다. 뭐 좀 이렇게, 네. 예.
2: 조상, 조상.
0: 너무 갔다, 조상.
2: 아, 내가 만약에 버스킹을 한다면 다시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 했을 때 원하는 곡이 있으실까요?
0: 사실 그 당시 때 버스킹 했을 때는 부를 수 없었던 곡이었죠.
2: 어떤 노래였죠?
0: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부를 노래는 그때 버스킹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걸 발판 삼아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고 오. 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나온 앨범의 노래를 준비를 했거든요.
3: 와. 영화 같은 스토리예요.
2: 오. 아, 네. 1집 타이틀곡?
0: 네네네. 그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네. 아까 밖에서 대기실에서 계속 그 제주 소년 형님과 같이 얘기하다가, 버스킹인데 왜 네 노래 불러? 커버곡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노래를 해야지. 네. 아, 중간에 바꿀까 하다가, 네. 그래도 제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네. 그 노래.

0: 한번 더 준비하는
1: 믹스,
0: 걸로.
1: 믹스.
2: 믹스된 거 뭐 하나 더.
0: 믹스?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2: 자, 그럼 우리 그 곡 제목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0: 네, 조문근의 너라는 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같이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우!

0: 믹스했다.
1: 와, 태양이야. 너무 좋죠.
0: 아, 너무 낭만적이에요.
1: 나의 노래는 계속될 거야. 중간에 가사가 있는데, 저 약간 거기서 뭉클했어요.
2: 왜요, 왜요, 왜요?
1: 진짜 노래를 오래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2: 예, 꿈이에요. 네.
0: 아니, 지금 육아하신 얘기 막 듣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육아의 긴 터널을 지나서. 네. 다시 버스킹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허벅지를 젬베처럼 치르셨어요.
2: 이제 빨리, 그 두 딸들이 빨리 커가지고 아빠 버스킹 하는 거 꼭 좀 봤으면 좋겠네요.
1: 아니, 세원님께서 앵콜 앵콜 외쳐주셨고, 와, 조문구 씨 살살 녹습니다. 양희은 목소리 같아요. 남자 양이에요. 네. 그런 얘기 남겨주셨고.
2: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체리님께서 조문구님이 부르는 노래는 믿고 듣는 노래죠. 음색이 특히 귀가 쫑긋해지게 하는 마법의 손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소년 같았는데 지금은 성숙한 청년으로 변한 것 같아요.
2: 예. 이제 성숙한 중년으로 제가 있어가지고. 예.
1: 아, 근데 양희은 성대모사 같다라는 분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2: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너무 영광이죠.
1: 네, 나중에 뭔가 양희은 씨랑 같이 콜라보 해보는 것도.
0: 평상시 목소리는 안 되실 것 같고, 노래를 부르다가 딱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그쵸, 그쵸.
1: 역시, 맞는 음악 감독. 요것도 한번 또 아이디어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약간 웃음 터진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네, 지금 되게 즐겁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0: 끝날 시간이에요?
1: 진짜 후루룩 갔는데.
2: 그래도 몇 마디 안 했는데.
1: 몇 마디 안 했는데.
0: 그래서 이번이 되게 두꺼운데.
1: 네. 우리 준비한 거 있으니까 짧게 한번 얘기 좀 더 해보고 갈게요. 우리 제주소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주변에 버스킹하는 거 즐기는 또 싱어송라이터들이 있을까요?
0: 저도 SNS를 통해서 이 후배들이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됐는데 조영남, 한이, 이토마토, 주태중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거든요. 네. 근데 다 유재하 음악경연대 출신 아티스트들이에요. 근데 다 같이 장비 싸들고 망원 한강공원에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제 SNS 상으로만 보는데 와 끼고 싶다. 너무 좋아 보였어요.
1: 아, 전 조영남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경상도, 그렇죠. 전라도 그거 생각했는데
0: 그 조영남이 아니라
1: 다른 분이시구나.
0: 네, 신인 조영남이 있습니다.
2: 와, 진짜 입 앞에 아른거렸는데 지금 대신해요.
1: 제가 대신했어요. 네. 아니, 그럼 망원 한강공원도 요즘에 버스킹이 많이 있는 거예요?
0: 네, 한강에서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요.
2: 그렇죠.
1: 뭐 또 다른 한강공원에서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2: 대표적으로는 여의도 한강공원. 여의도가 또 굉장히 그 여의나루 역 나가면은 딱 있는 그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그 공원 안에서 스피커도 그냥 작은 스피커, 큰 스피커 갖다 놓으면은 보통 이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0: 그렇죠.
2: 큰 스피커 갖다 놔도 아무 문제 없는. 네. 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0: 그런 스팟이 또 있나요?
2: 그럼요.
1: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 뭐 홍대, 아니면 문화비축기지, 그리고 신촌, 또 나온 데 있어요.
2: 기본적으로 그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
1: 대학로.
2: 사실 버스킹의 시작은 거기예요.
0: 저 사실 거기서 처음 봤어요. 거기 있는 아저씨 아세요 혹시?
2: 네, 알고 있어요.
0: 완전히 목이 엄청 쉬셨는데. 네. 그냥 기타도 다 부서졌어요.
2: 항상 생목으로. 생목으로 모든 걸. 근데 거기 앞에 그 모여 계신 관객분들이 한 3, 400명씩 바글바글하게 모여가지고.
1: 떼창도 해주시고 완전 콘서트처럼 하거든요.
2: 그럼요. 너무 개그와 노래를 섞어가지고 노래하세요.
0: 어쩌다 마주친 그대.
1: 네,
0: 그 베이스 뚱빡뚱빡뚱빡 이것도 입으로 다 하시고 기타도 막 뜯으시고 막. 다 하시는
1: 거죠. 아, 좋습니다. 아, 지금 2568번님께서는 오늘 방송에서 처음 봤는데 조문근 밴드 팔로우 완료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3067번님께서는 선글라스 쓰신 우리 제주소년이 기타 전주는 또 쉐입 오브 마이 헐트처럼 들리기도 해서 레옹 느낌이 났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무리 인사 짧게 하고 뭐 간단하게 시간 될 때까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2: 일단 제가 먼저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빨리 육아 끝내고 앨범 내서 여러분들한테 음악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오래 노래해주세요.
2: 네.
1: 제주소년님 어떠셨어요?
0: 네, 저도 오랜만에 문구 씨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고 옛날 얘기도 많이 나와서 너무 반가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어요. 뭐 노래 자꾸 짧게 그럼 끝으로.
2: 네. 그럼 바로 그냥 바로.
1: 네, 인사할게요.
2: 네. 그러면은.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서울시의 본격적인 퇴근 정체 시작된 가운데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신내나들목 조금 묶어 사고도 났습니다. 여기 포함해서 구리시계에서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데만 30분 넘게 걸리고요. 내부순환로 진입해서도 국민대까지는 밀리는데 기름램프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정체를 더합니다. 청담대교 강남방향 다리 중간에 사고는 정리됐지만 여전히 강남 쪽으로 정체했고요. 탄천 2교에서 수서 차량기지 쪽으로 밀리는데 수서 차량기지 조금 묶어 3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순환고속도로 정체구간 여러 군데인데요. 그중에서도 일산에서 자유로 나들목 쪽으로 정체입니다. 자유로 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이고,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 쪽이나 시흥요금소에서 중동, 서하남 분기점에서 송파 쪽으로도 정체구간 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갈 때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비행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제트 기류로 인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뒷바람의 혜택을 입고요.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맞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뒷바람으로 인한 시간 단축은 생각지 못하고 맞바람으로 인한 시간 제한만 항의한다지 뭡니까? 동일한 원리가 인생에도 적용되는 것 같죠? 버티게 해준 힘보다 힘들게 한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니까요. 맞바람은 크게 느끼고 뒷바람은 쉽게 잊는 우리 삶. 그러나 매일 오후 5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뒷바람을 떠올려 보시면서 전문의가 함께한 백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이 맞바람으로 인한 시간 지연에 항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우 네. 항의하신 분들도 계시는군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버티게 해준 힘보다 또 힘들게 한 순간, 고통의 순간, 또 실패의 순간, 이런 순간들이 또 오래 가잖아요. 네. 그걸 또 딛고 일어서면 더 오래, 네. 건강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자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의

진료 과목은요, 알레르기 내과입니다. 네, 봄철 맞아서 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오늘 친절한 상담 해드릴 분 잠시 후에 저희가 모시고요.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먼저 드리고 갑니다. 우리 몸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에너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입니다. 비록 필요한 양은 적지만 부족하면 몸의 균형이 쉽게 무너지기 쉬운 영양소인데요. 그 가운데 엽산, 즉 비타민 B9은 DNA 합성과 세포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임산부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9이 풍부해서 샐러드나 쌈채소로 자주 사용되는 이 채소. 차곡차곡 겹쳐진 입속에 아삭함을 품었고요. 겉잎을 한 장씩 떼어 먹는 초록색 공 모양 채소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샐러드로 많이 이렇게 또 드시죠. 저는 이 점심 때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1번, 풋고추. 2번, 건대추. 3번, 양배추. 4번, 낭중지추. 네, 1번 풋고추, 2번 건대추, 3번 양배추, 4번 낭중지추.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출자로 또 끝나는 노래 저희가 또 골라봤습니다. 상당히 하루 중에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이 선곡할 때가요. 네. 러블리즈입니다. 아추.

0: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재채기와 콧물, 예고 없이 숨을 조이는 천식 증상, 그리고 피부 위에 드러나는 작은 신호들까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일상의 리듬까지 흔들어 놓는 알레르기.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예민한 반응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곳, 바로 알레르기 내과입니다. 네. 아, 어제 어떤 분, 청취자분께서, TV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픈 것만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어? 의사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셔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그랬던 문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활발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서 알레르기 질환의 새로운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요즘에 제가 이제 너튜브를 켰다 하면 이분이 등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권혁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네. 아, 너무 좋습니다.
0: 원래 그 에너지가 뿜뿜 이렇게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너무 좀 점잖게 소개를 해드렸네요.
1: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지금 뒤에 스튜디오 뒤에 이제 피아노도 있고요.
1: 아, 네.
0: 잠시 후에 뭐 노래 뭐 가능하시면 노래 하셔도 됩니다.
1: 물론입니다. 뭐 시청자들 귀를 제가 괴롭게 해드리는 거 같은데 뭐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0: 아, 네. 아니, 제가 이제 우연히 너튜브를 보는데 그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의사 선생님께서 네. 야, 이분은 참 의사 선생님이신데 아, 그 좀 다양한 재능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네.
0: 네, 네. 지금 그 너튜브는 상당히 많은 또 구독자분들이 계시죠?
1: 네, 제가 사실 이게 이제 환자 진료 중에 네. 사실 설명을 많이 하고 싶은데
0: 아.
1: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0: 네.
1: 진료 시간이 짧잖아요.
0: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환자 교육용으로
0: 네네.
1: 이제 올리고자 해서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아. 그 이제 몇 년 됐어요, 사실.
0: 네네.
1: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도움이 많이 돼서 지금은 이제 좀 더 재작년부터 좀 더 많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0: 네. 네. 이제 그 길거리에 거리에 다니시다 보면은 알아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1: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아, 꼭 계실 것 같습니다.
1: 아마 나선 아나운서님도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많이
0: 아, 잘 몰라요.
1: 그러니까요. TV로 보는 거를
0: 아,
1: 실무 보는 보다 보는 것 같아서
0: 아, 그렇군요.
1: 전 그게 좋을 거 계속 그랬으면 좋겠네요.
0: 아, 네네. 자, 이 우리 권혁수 교수님 성함 앞에
1: 네.
0: 알레르기 내과 과장 또 천식 COPD 센터장
1: 네.
0: 이런 직함이 붙어 있던데 이 COPD는 뭐 어떤 직함인가요?
1: 네, COPD 자체는 이제 알레르기는 아니고요.
0: 네.
1: COPD라는 거는 이제 폐가 기관지가 이제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좁아지는 병이거든요.
0: 아.
1: 숨찬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0: 아,
1: 되는데
0: 네.
1: 이걸 이제 제가 천식과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0: 네.
1: 그니까 비슷한 병이거든요. 천식과 숨차고 쌕쌕거리는 건 똑같은데. 그니까 우리 빨대 있죠.
0: 네.
1: 빨대로 이렇게 이제 먹다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씹거나 하면은 쫙 납작해졌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요.
0: 네네.
1: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0: 네.
1: 천식은 좁아졌다가 냅두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거를 이제 천식이라고 그랬어요.
0: 네.
1: 숨차고 쌕쌕거렸다가 원상복귀. 근데 COPD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걸 오랫동안 질겅진 걸 씹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망가져서
0: 그렇죠.
1: 끝이 좁아지잖아요.
0: 복원이 안 돼.
1: 다 해보셨잖아요.
0: 네, 그렇죠.
1: 빨대 씻기.
0: 네.
1: 그 상태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망가진 상태를 좁아진 상태 COPD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른데 우리가 이제 COPD도 이렇게 그 완전히 망가져도
0: 네.
1: 그걸 좀 더 좁게 했다가 다시 하면 띄용 좀 어느 정도는 원상복귀 됐다 하는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식과 COPD는 약간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천식은 기관지가 숨찬 게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어떤 변화를 갖고 천식이라고 하는 거고
0: 네네.
1: COPD는 어쨌든 망가져 있는 상태 좁아져서 좁아진 상태가 COPD니까
0: 네.
1: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0: 아.
1: 이제 서울 아산병원은 우리 이제 알레르기 내과가 주로 천식을 보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천식과 또 호흡기 내과, COPD 좀 호흡기 내과랑 같이 팀을 만들어서
0: 아, 그렇군요.
1: 이제 같이 운영하는 게 천식 COPD 센터라고 하고
0: 네네.
1: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의
0: 아, 그렇죠.
1: 천식 COPD를 네네. 보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이 COPD 환자들이 많습니까?
1: COPD는 이제 대부분 담배를 펴서 챙기는 거죠.
0: 아, 담배 피우신 분들.
1: 그렇죠. 담배 또는 이제 아주 그런 어떤 뭐 그 나무 같은
0: 네.
1: 거 많이 태우거나
0: 네네.
1: 그런 또 불 같은 데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0: 아, 뭐 주방에서 일하시는
1: 분들 뭐 일반적인 가스는 상관없는데
0: 아, 네네.
1: 이제 그런 나무 같은 연기를 많이
0: 아.

0: 연기를 많이 경우, 일으키는 곳에서
1: 그런 경우에서 이제 많이 생길 수 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부분 담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네. 자, 요즘처럼 이제 계절 바뀔 때마다 교수님을 찾아오는 이 환자들 아무래도 이제 알레르기 비염 또 이제 재채기 피부 트러블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네. 텐데 우리가 이제 이 증상들 가운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레르기로 봐야 하는지 그게 네. 좀 궁금했어요.
1: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선곡이 너무 좋아갖고 아추 재채기 나오는 거.
0: 아추, 네네. 아 그래서 우리 PD가 네. 우리 교수님 나오신다 그래서 선곡에 네. 굉장히
1: 신나. 아,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채기가 막 더더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알레르기라는 거는 어쨌든 증상으로는 알레르기로 재채기 가려움 뭐 기침 나오는 거랑 네. 알레르기가 무관하게 나오는 거랑 어쨌든 증상 상으로 볼 땐 비슷비슷하고 뭐 크게 보면 치료도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알레르기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은 이거는 원인 물질에 따라 다른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원인 이거를 그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네. 보통은 해롭지 않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아무 네. 반응 없고 해롭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 내가 쓸데없이 거기 과하게 반응해서 증상이 염증이 생기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니까 네네. 우리가 증상만 갖고는 이걸 알레르기라고 보지는 않고요.
0: 아, 그렇군요.
1: 우리 그거의 원인이 뭐냐. 아. 그것 때문에 면역이 염증이 일으키냐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네네.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하면 야, 면역력이 떨어졌어.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전혀 아니다. 오히려 아, 면역이 쓸데없이 강한 거예요.
0: 아, 그래요? 알레르기는. 오히려 많이 오버해서.
1: 오버한 거죠.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쉽게 얘기하면 면역의 오해와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가루.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잖아요.
0: 네네.
1: 그 뭐 누구나 코에 들어오고 숨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보고 내 면역이 뭐야, 이거 모양이 세균이나 기생충처럼 생겼네. 들어올 때마다 공격해갖고 들어올 때마다 과잉 진압하는 게 알레르기 염증인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밀가루 먹었더니 이거 누구나 다 하고 건강한 음식 흡수하자 면역이 오케이 패스 괜찮은 네네. 놈 이렇게 하는데 면역세포계를 통과하면서 딱 보니까 뭐야 이거 기생충 생겼네. 들어올 때마다 나쁜 놈 공격해서 밀가루 쓸 때 공격하는 게 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찰이 있는데 네네. 당연히 딱 보고 범죄자 딱 인상착의 나쁜 사람 딱 해야 되는데 네. 선량한 시민들을 거기다 공격하고 과잉 진압하고 아. 가두는 게 알레르기라고 보시면 네네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는 어쨌든 쓸데없는 면역의 과잉이다. 근데 그 오해와 착각인 거죠. 근데 네네. 이제 이런 오해와 착각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생기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네. 많은 분들 이게 사실은 어떤 유전적인 것도 크거든요.
0: 네.
1: 부모한테 물려준 면역이 이제 약간 오해와 착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격이 있잖아요. 네네. 좀 약간 오해 쉽게 하는 그런 성격이 반은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랄 때 이러한 내 면역을 네. 건강하게 아기 때부터 길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도 오해를 안 하고 좋은 인간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0: 알게 되죠.
1: 싸우기도 하고 네. 오해도 하고 하면서 성장해서 이제 딱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오해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0: 네.
1: 정말로 사람을 안 만나고 그냥 저기 히쿠코리처럼 방에 갇혀 있다가 네. 갑자기 나가면은 뭐 나쁜 사람 좋다고 해서 사기당하고 좋은 사람 오해해서 화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게 면역도 우리가 많은 아기 때부터 균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감염도 해야 돼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아기들을 정말로 균으로부터 보호하고 네. 깨끗하게만 키우다 보니까 아. 면역이 많은 균들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0: 아, 네네.
1: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해요.
0: 오히려 그게 안 좋은.
1: 그렇죠.
0: 네네.
1: 그러다가 어떤 음식이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지니기도 마찬가지지만 다 무해한 거거든요.
0: 네네.
1: 그걸 만났더니 뭐야 이거 나쁜 놈이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쓸데없이 공격하고 난리치면서 아. 이제 알레르기가 생기는데
0: 네네.
1: 그렇게 해서 염증이 코에 염증이 생겨서 증상이 나타나면 비염, 눈에서 결막염, 피부는 피부염, 두드러기.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장이 생기면 장염도 있고 전신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아, 교수님. 질문을 제가 한 1분 드렸는데 10분 정도 해주시니까. 야, 이게 그 이해가 쏙쏙 잘 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원인 물질에 의해서 이게
1: 정해진다. 알레르기,
0: 정해진다. 요거만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알레르기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비인후과 이제 동네 이비인후과를 주로 제일 먼저 가죠. 그런데 이 알레르기 내과가 따로 있는 거 이게 이제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다릅니까?
1: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들이 사실은 다 겹치거든요.
0: 네네.
1: 사실 뭐 어떤 과도 다 겹치는데 좀 더 전문적인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는 당연히 코, 귀, 목을 보는 거고 네. 비염도 당연히 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코가 코막힘이 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은 아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구조적으로 비중격 망곡증이 있어서 휘어진다든지 무릎이 있다든지 이런 아니면 너무 심해져서 축농증이 도저히 약을 안 이러면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이비인후과

0: 치과에서는 뭐 그냥 알레르기병도 보고 뭐 수술적 치료를 구조적인 문제를 본다면은 네. 저희 알레르기 내과 사실 공식 명칭은 알레르기 면역 내과예요.
1: 아, 면역 내과.
0: 네, 우리는 자산병원 알레르기 내과고 전체적으로 우리 면역을 본다는 건데.
1: 그렇군요.
0: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면역의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에도 생기는 분들은 그중에 30%는 비염, 알레르기병의 30%는 천식이 생겨요.
1: 아.
0: 그럼 꽃가루나 진먼지 원인을 코로 흡입하지 않고 폐로도 들어가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기관지염이나 천식도 생기기도 하고
1: 네네.
0: 그분들이 아토피 피부염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음식 알레르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전신적인 그런 다양한 병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왜냐하면 비염으로 왔지만 이분에게 다른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도
1: 네.
0: 있어서
1: 네.
0: 저희는 그런 어떤 원인을 좀 더 중심으로 자 구조보다는 그리고 그 전신적인 다른 게 있는지
1: 네.
0: 종합적으로서 그 면역을 염증을 호전시키고 뭔가 바꿔주려고 하는 게 바로 알레르기 면역 내과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비염이나 천식 두드러기처럼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들 청취자분들이 이제 혼자서만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제가 그 너튜브 들어가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0: 아, 네. 근데, 면역 주사.
1: 예. 만약에 환자들이 그렇게 아 아파 아파 아파 막 그랬으면은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혼내셨을 텐데
0: 아 그 저희 간호사 천사여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1: 우리 광 교수님께서 워낙에 그렇게 소리를 쳐도
0: 네.
1: 그냥 이렇게 웃으시면서 놔주시더라고요.
0: 네.
1: 아이고 네 그 직접 이제 알레르기 면역 치료 이렇게 받아보시는 그런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알레르기 면역 요법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원인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1: 네네.
0: 처음에는 내가 그냥 콧물이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 해봤더니 진먼지인지기다 또는 봄철에 꽃가루다 이런 원인이 명확하면은
1: 네.
0: 제가 이게 오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착각?
1: 네.
0: 그럼 그 착각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야, 이거 생각보다 나쁜 애들 아니야.
1: 네네.
0: 괜찮아. 들어올 때마다 너무 오버하지 마. 라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를 면역요법이라고
1: 아,
0: 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방법은 혀밑으로 하는 게 있고 주사가 있는데 주사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1: 네네.
0: 이게 약간 백신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코로나 백신이다
1: 네.
0: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걔가 들어올 때 걔를 딱 잡아서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1: 네네.
0: 마찬가지로 이 백신 진먼진디기에 대한 백신을 계속 맞다 보면은
1: 네.
0: 이제 기본적으로는 면역한테 야 이거 이렇게 주사로 몸에 들어올 정도로 해로운 놈 아니지? 그러니까 얘 자꾸 할 때 익숙해져서 코에 들어올 때마다 난리치지 마 그런 교육도 되고
1: 아.
0: 또 그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면요
1: 네.
0: 걔가 들어올 때 이 항체가 걔를 먼저 영접하고 데리고 와서 면역세포와 만나기 전에
1: 아.
0: 얘를 끌고 딴 데로 데려가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역세포가 진먼지 가루를 만나지 못하게끔
1: 네.
0: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1: 아,
0: 증상을 없애주는.
1: 없애주는.
0: 아예 애초에 면역을 재교육해서
1: 네.
0: 증상을 완화시키고 다시 생기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1: 네네.
0: 한다고 보시면
1: 항체를
0: 돼요.
1: 만들어서.
0: 맞습니다.
1: 네네.
0: 좀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죠.
1: 그렇다면 그 아무나 만약에 뭐 이렇게 알레르기 있으면 누구나 이 면역 치료 할 수 있는 건가요?
0: 만약에 아까 원인 물질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내가 비염이 있는데 진먼진디라고 진단을 받았고 그게 원인이 맞으면은
1: 네.
0: 당연히 그걸 하면은 도움이 되죠.
1: 네네.
0: 그래서 전체 환자들 꽃가루도 마찬가지지만 한 80% 정도
1: 네.
0: 80, 90%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는다.
1: 아,
0: 그렇게 보시면 되고
1: 네네.
0: 그러고 나서 보통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보통 최소 3년에서 5년을 하는 거예요.
1: 아, 이 치료를요?
0: 네. 한두 번을 끝나는 건 아니고
1: 그렇군요.
0: 보통 주사 치료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서
1: 네네.
0: 3년에서 5년을 합니다.
1: 아, 그럼 계속 그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0: 맞습니다.
1: 가야 되는군요?
0: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5년이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1: 네.
0: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보통 한 6개월 전후에서 많은 효과가 있어서
1: 네.
0: 약 사용량이나 이렇게 훨씬 좋아지고요.
1: 네네.
0: 그거를 꾸준하게 하면서 좋게 유지를 하다가 5년 정도 하고 나서 오래 하면 할수록 끊으면은 그게 효과가
1: 중단도 가능한
0: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일부는 정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1: 아하.
0: 일부는 그래도 5년에서 뭐 10년 가까이 증상이 매우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1: 네.
0: 받았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네.
1: 그 제주에 보니까 그 어렸을 때는 청소년기에는 괜찮았는데 성장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뭐 비염이 오는 알레르기 비염이 오는 친구들이
0: 네.
1: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어떻습니까?
0: 당연히 모든 알레르기는 성인돼서 생길 수가 있죠.
1: 아,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식품 알레르기 특히 약물 알레르기 나이 들어서 생기신 분들이 이제 첫 질문은 이런 경우 많거든요. 아니
1: 네.
0: 내가 이거 이 약 평생 잘 먹었는데
1: 네.
0: 왜 이번에 갑자기 생기냐 이럴 수 있냐 이제 거기에는 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의사가 처방 약 잘못해서 내가 그런 거 아니냐.
1: 약간 항의성으로
0: 그렇지 아니면 거기 음식점에서 음식 잘못 줘서 그런 거 아니냐는.

0: 근데 정답은 사실은 갈래리는 원래 자주 먹던 음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0: 처음 만나는 친구가 생기진 않고. 네네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몸의 면역 상태 조절이 살짝 이상할 때, 그건 이유는 잘 몰라요.
1: 네.
0: 그때 갑자기 얘가 오해를 하는 거죠. 뭐야, 어떡하지? 착한 놈이라 봤던 놈이 이거 알고 보니 나쁜 놈이었어.
1: 네.
0: 갑자기 착각하게 돼. 그때부터 공격하게 되면 평생 못 먹어요. 그러니까 복숭아 알레르기도 70대 여름까지 잘 먹다가
1: 네.
0: 오늘 갑자기 먹고 두드려 하면서 쓰러져요.
1: 아.
0: 그다음부터는 평생 못 먹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그건 뭐 과수원 잘못도 아니고
1: 네네네.
0: 과일 장수 잘못도 아니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제 체질 잘못이기도 한 거죠. 본인.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운이 나쁘다. 갑자기 생길 수 충분히 있다.
1: 네.
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환자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까지 아주 세심하게 살펴드리는 그래서 정평이 나 있는 알레르기 내과 권혁수 교수님과 함께 떠도는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그 앞에 보이시는
0: 아, 네.
1: 말. 네네. 이제 저희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0: 네.
1: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되게 긴장됩니다. 네.
1: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자, 비염약을 먹고 운전하면 3천만 원 벌금에 구속될 수도 있다. 마지막 오 틀리면 X.
0: 네, 답은 X입니다.
1: X. 자, 두 번째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만지기만 해도 일어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요거는 뭐 세모지만 X에 가깝습니다.
1: 아, X에 가깝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만성 기침이 있다면 천식일 가능성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O입니다.
1: O입니다. 자, 네 번째. 코 세척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아, X군요. 마지막입니다. 의사들은 바디워시를 무서워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뭐 O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O군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알레르기 질환 상식 오해와 진실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여쭤보죠. 비염약을 먹고 운전하면 3천만 원 벌금에 구속될 수도 있다.
0: 네.
1: 아, 그런데 X.
0: 뭐 전반적으로는 X입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100% X는 아니고요.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부분 마약과 항정신 의약품에 대한 얘기인데
1: 네네.
0: 거기 기타로 어쨌든 운전에 졸림을 유발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열려있는 분량이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알레르기 비염약에 대부분은 졸리지 않은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써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먹지 않고 먹어도 졸리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 네네.
0: 99%에는 문제가 없고요. 아주 일부 몇 명의 체질되는 거 먹고 졸린 분들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럼 이제 당연히 뭐 운전과 떠나서 안 먹어야죠.
1: 그렇죠.
0: 그런 거고 또
1: 이제 감기약을 먹어도 이제
0: 졸릴 수 있죠.
1: 네, 졸릴 수 있죠.
0: 근데 그런 거는 이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제 알레르기 비염 때는 주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저희가 절대로 주진 않고요.
1: 아, 쓰지 않고
0: 대부분 2세대 졸리지 않은 거고.
1: 아.
0: 그런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졸리면은
1: 네.
0: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그것 때문에 졸려서 운전을 잘못했다는 게 인과관계 성립이 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네.
0: 답은 완전 X는 아니고 일부 분명히 아주 졸린 감기약이나 내가 먹고 체질이 졸렵다면 문제는 될 수는 있지만,
1: 있지만
0: 본인이 어쨌든 먹고 졸리면 안 먹어야 되는 건 맞고
1: 네네네.
0: 대부분의 알레르기 비염약들은 졸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병원에서 준 기침약에 마약 성분이 있어서 중독된다는 이야기.
0: 네. 우리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대부분 기침약은 마약성이에요. 우리 약국서 먹는
1: 네.
0: 일반적인 기침약 종합감기약도 그 안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노스카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마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1: 네.
0: 사실은 준 마약이거든요.
1: 마약류라고.
0: 마약류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1: 네.
0: 과잉으로 되면 문제 있고
1: 네.
0: 또 전문의약품으로 성하는 거는 대부분 디히드로코데인이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 나면은 우리 간이 검사하잖아요.
1: 네네.
0: 몰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마약은 맞지만
1: 네네.
0: 그런 것들은 이제 저용량으로 먹고 또 그거를 과잉으로 못 먹기 때문에
1: 네.
0: 한해 마약이라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걸 먹고 역시 졸린 분들은 운전하면 안 되는 거고
1: 네네.
0: 그냥 일반적인 종합관계 먹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네. 아, 교수님이랑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TV 출연도 많이 하신다고.
0: 뭐 이것저것 나온 적은 있습니다. 네.
1: 곧 MC 자리도 오지 않을까.
0: 아니, 저요.
1: 방송을 원할 때.
0: 아유,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1: 자, 두 번째 식품 알레르기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만지기만 해도 일어난다. X.
0: 네, 이거 대체로 X입니다. 그러니까
1: 네네.
0: 이거는, 이제 제가 공포를 안 드리려고 X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이제 대부분 내가 뭐 먹고 입이 가렵다, 먹고 뭐 두드러기 난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피부를 통해서는 음식이 거의 흡수가 안 되거든요.
1: 네네.
0: 대부분은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과잉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1: 아, 네네.
0: 이제 진짜 음식을 먹고 정

0: 요즘에 그 내가 어떤 알레르기에 있는지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혈액 검사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네네. 우리가 혈액 검사를 이제 하는데 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것도 네. 이제 사회적 저희 학회에서는 문제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레르기 검사하면은 IgE라는 걸 검사하는 거예요.
0: IgE.
1: IgE. 이뮤노글로빈 E라고 해서 우리 먹고 바로 증상이 생기는 알레르기 항체를 검사하는 거고 보통 네. 56개에서 뭐 120 종류까지 여러 개를 해요. 한꺼번에. 그런데 네. 이제 알레르기 검사라고 하는데 지연형 검사라는 게 있어요.
0: 지연형이요?
1: IgG를 검사하는 건데 이 지연형 검사를 일부 이제 의원이나 기능이 네. 약하신 분들이 하시는데 이 값이 막 뭐 60만 원에서 뭐 120만 원 다양하거든요.
0: 그러게요. 비싸더라고요.
1: 이건 보험도 안 돼요. 아까 그냥 알레르기 검사는 보통은 몇만 원 하는 보험 되는 거고 네네. 이거는 비급여로 하는 건데 이거는 학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사들도 많이 하고 검사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막 내가 최근에 먹은 음식들은 다 높게 나오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밀가루, 쌀, 마늘 다 높게 나왔다. 이거 지금 안 먹고 있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네네. 안타까운데 혈액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보험급여가 되는 IgE 검사를 하셔야지 예. 비급여 IgG 지연형 검사를 하시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시청자들께 꼭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이거는 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1: 이건 전 세계 알레르기 학회에서도 그렇고 다 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IgG를 하시면 안 되고
1: 지연형 검사 안 된다.
0: 네네. IgE 검사를 하셔야 된다.
1: 맞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거 배우네요. 네. 그리고 임신 중에 달걀, 우유, 밀가루 안 먹으면 아이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한간의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1: 아,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네. 미국에서 워낙 땅콩 알레르기가 미국 문화적으로는 많이 생겨요. 먹고 애들이 사망하고 쇼크가 생기고 그런 게 잘 생기거든요. 땅콩을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아이들을 한 만 1세 넘고 2세까지 정말로 땅콩을 회피시켰어요.
0: 아, 네.
1: 안 먹였죠. 그 다음에 먹였더니 더 죽었어요.
0: 아유.
1: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을 종합하면은 네. 우리 면역의 오해, 아까 제가 오해와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어릴 때부터 만나야 되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네. 임신 중에서부터 많은 걸 먹어야 된다.
0: 아,
1: 새우, 그렇구나. 계란, 딸기 이렇게 해서.
0: 여러 가지를.
1: 그렇죠. 태중에서부터 많이 애들이 수많은 음식들을 엄마로부터 받아서 아 이거 나쁜 놈 아니네. 모유 수유할 때도 계속적으로 먹어서 모유수로도 일부 단백질이 나가거든요. 거기에 땅콩도 들어가고 모두에서 아 이거 다 괜찮네 라고 어릴 때부터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먹지 못하니까 네네. 경험을 시켜줘야지 애들이 나중에 특정 음식에서 오해와 착각을 안 하지.
0: 아, 그렇군요.
1: 이걸 일부러 잘생긴 거를 안 먹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0: 오히려 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1: 탈이 생길 수 있다는
0: 아,
1: 거죠. 그래서 부디 임신하신 분들은 네. 많이 먹이고
0: 여러 가지 드시고
1: 그렇죠. 그리고 또 모유수유도 제발 오래 하시면서 많이 먹고 네네. 그게 가장 건강하다 보시면
0: 그렇습니다.
1: 됩니다.
0: 그 입더 심하게도 하시 분들은 뭐 갑자기 뭐 안 먹던 음식이 막 당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 네네.
0: 그럴 때도 이제 부지런히
1: 아무거나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성 기침이 있다면 천식일 가능성이 높다. 오, 그러셨어요.
1: 맞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1위는 아니에요. 우선 만성 기침이 뭐냐? 만성 기침 자체는 우선은 저희가 정확하게 두 달 이상 기침하는 거를 만성 기침하라 하는데 보통 그냥 한 달 이상 기침해도 좀 오래 한다. 감기는 대부분 3주 이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달 이상 계속 기침하는 거에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은 코예요.
0: 아, 코.
1: 우리가 비염, 네. 축농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코가 뒤로 막 넘어가거든요.
0: 네네.
1: 그 염증 물질이 계속 목 뒤로 넘어가면 목이 예민해져요.
0: 아.
1: 그러면서 염증이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주 만성 기침을 일으키는데 본인은 네. 코가 뒤로 넘어가는지 느낌이 없거든요. 우리 나선홍 아나운서님 하루에 코가 얼마나 넘어가는지 아세요? 삼키고 사시는지.
0: 아, 저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1: 그렇죠. 건강한 사람 누구나 다 1리터를 삼키고 살아요.
0: 아, 정말요?
1: 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0: 그렇군요.
1: 느낌이 없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내가 느낌이 없는데 하니까 내가 코가 기침 원인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비염이나 만성 축농증 있는 분들이 네. 이런 기침의 1위고요.
0: 아.
1: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천식이죠, 사실은.
0: 아, 그 건강한 사람들은 1리터가 넘어가는데 이 만성 기침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걸리는 겁니까?
1: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그 염증성 물질, 끈적하고 미끄러운 게 더 네. 많이 넘어가니까
0: 아,
1: 그게 작동되는 것도 있고 또 계속 염증 물질이 넘어가면 목에 신경이 예민해져요. 감각이. 우리 네. 피부도 예민해지면 슬쩍만 스쳐도 막 이상 감각증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거기가 그러니까 멀쩡하게 내려가는 건데 그때부터 여기가 예민해지니까 과하게 느껴요.
0: 아.
1: 그래서 멀쩡히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것도 간질간질 이물감을 느끼면서 기침하게 네. 되는 거죠.
0: 네.
1: 목에 신경 문제까지 같이 난다 보시면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천식이 2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아까 그 만성기침 이 단순 감기

0: 로 이제 인한 기침하고 천식하고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기간인가요?
1: 네. 우선은 기간인데 네. 기침 만성기 이제 감기 기침은 대부분 3주 이내는 끝나요.
0: 네.
1: 3주에 끝나고 보통 3, 4주 그렇게 길어야 되는데 천식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 한 감기 후에 네. 끝나고도 오래 가고 천식의 기침의 특징이 뭐냐면은 새벽에 나빠져요.
0: 아, 새벽에.
1: 그래서 자다가 깨요.
0: 이유가 뭡니까?
1: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데 네네. 천식이 아까 제가 알레르기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염증은 우리 몸에 다 새벽에 나빠집니다.
0: 아.
1: 우리 애 키워본 분은 알 거예요.
0: 네, 새벽에 울죠.
1: 그렇죠. 왜냐면 이게 염증, 감기도 염증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그렇죠. 낮에는 한 37도, 8도 버틸만 해.
0: 네.
1: 그래서 재우다가 밤이 되면은 염증이 나빠지니까 40도에서 응급실 오죠.
0: 그렇죠.
1: 그래서 병원 응급실 당직할 때 되게 싫은데 낮에 가지 왜 밤에 와.
0: 아, 그러니까. 근데
1: 그 이유는 몸에 네. 염증을 없애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희한테.
0: 아, 그게 이제 새벽 시간에 많이.
1: 이게 아침 6시에 확 나와서 6시, 7시에 네. 쭉 떨어져서 새벽 3, 4시에 바닥을 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그 스테로이드가 없어지면은 기운도 없을 뿐 염증도 심해지니까
0: 네.
1: 다 새벽에 열나고 천식도 나빠져서 숨차고 쌕쌕거리게 돼서
0: 네.
1: 보통 새벽에 기침 때문에 깬다 아니면 아침 눈 뜨면서 기침하면서 답답하다 이거 대부분 천식 증상이라고 보시면
0: 그렇군요.
1: 돼요.
0: 네. 네네. 아무튼 저 오늘 권혁수 교수님께 다양한 우리가 아, 이거 왜 그러지 궁금했던 것들을 아주 알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알레르기 질환 상시 오해와 진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까지 질문 제가 여쭤봤는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부로 계속 네, 이어가겠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알레르기 질환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몸을 바쳐 돕고 계시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권혁수 교수님 모시고 알레르기 질환의 유쾌한 해답, 네, 들어보고 있습니다.
2: 아우, 네. 네. 유쾌합니다.
1: 평소에 저희 TBS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2: 저 TBS 많이 듣습니다. 운전할 때 듣고 새벽 5시에 출근할 때
1: 예전에 제가
2: 나선홍 아나운서님 목소리를 매일 듣고 제가 컸습니다.
1: 정말요?
2: 네.
1: 아주 지금 이제 한 7, 8년 전이네요.
2: 그렇죠. 네.
1: 제가 한 9년 정도를 그 새벽 방송을 했었거든요.
2: 맞습니다. 아침마다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1: 아, 정말요?
2: 제가 일산에서 서울을 출퇴근을 15년을 했기 때문에요.
1: 아, 그러셨군요.
2: 네.
1: 진정한 TBS의 왕 청취자분께서 오늘 나오셨네요.
2: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1: 네.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지네.
2: 아, 네. TBS 완전 팬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권 교수님 모시고 친절한 진료실 2부에서는 열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문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알레르기 질환 상시 오해와 진실 미처 못 여쭤본 것 가운데 그 의사들은 바디워시를 무서워한다 그러는데 오 그러셨어요?
2: 아, 네. 뭐 이건 이제 제 주관적인 것도 네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 네.
2: 제가 이제 비누를 뭐 쓰지 마라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도 좀 자극적으로도 썸네일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
1: 아.
2: 이제 이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렇고 모든 피부과 전문의든 알레르기 내과 의사든 물어놓고 하면은 네. 동의하는 거는 첫 번째는
1: 네.
2: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거는 피부에 안 좋다.
1: 안 좋다.
2: 안 좋다. 미지근함이 좋다.
1: 네.
2: 두 번째, 때미는 거는 최악이다.

0: 끈을 만든다.
1: 그렇죠.
0: 세 번째, 그냥 일반적인 바디 샴푸나 이런 것들을 비누는 강한 알칼리성이거든요.
1: 네네.
0: 강한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에 매우 안 좋다.
1: 안 좋다.
0: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1: 네네.
0: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때밀장을 위중을 하면서 비누를 어떤 걸 쓰냐 하면은 만약에 비누를 쓴다면은 약산성 비누를 쓰는 게 좋다.
1: 아, 그렇군요.
0: 약산성 비누로 살살살 밀지 말고.
1: 네.
0: 요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런 맥락으로 강한
1: 네.
0: 향도 세고 이런 그 강한 알칼리성은 안 좋다.
1: 요즘에 그 많은 시중에 바디워시들이 있는데
0: 다 그렇죠.
1: 향이 좀 세죠.
0: 향도 세고 강한 네. 알칼리성. 왜냐하면 네. 알칼리성이 셀수록 세정력이 좋거든요. 거품도 아. 많이 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피부 자체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데 저는 거기보다 조금 더 나가서
1: 네.
0: 사실 우리가 왜 피부에 그러니까 좀 더 나가면은 우리가 왜 피부는 뽀득뽀득해야 되고 왜 향이 나야 되냐 이건 사회 문화적인 어떤 고정관념이거든요.
1: 네네.
0: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굳이 그렇게 향날 필요가 있을까? 그 피부는
1: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0: 그렇잖아.
1: 네.
0: 그러니까 피부에 가장 좋은 거는 내 피부에서 내 피부와로 만든 내 기름이 내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보습제거든요.
1: 아,
0: 그리고
1: 그렇군요.
0: 그 기름을 거기에 있는 세균들이 서로 먹고
1: 네.
0: 걔가 우리 좋은 물질 만들어서 피부에 또 주고 이런 공생관계예요.
1: 아,
0: 우리
1: 그렇군요.
0: 유산균 먹으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1: 네네.
0: 아무도 상생제로 균을 다 죽여야 돼 이런 생각 안 하고
1: 그렇죠.
0: 좋은 균이 많아야 돼. 마찬가지로 피부에도 좋은 균이 많아야지 피부가 건강해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누를 쓰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1: 네네네.
0: 결국 약산성 비누를 쓰더라도 굳이 이렇게 팔다리 건조한 데는 세게 쓸 필요 없고 좀
1: 네.
0: 접하고 땀 많이 나는 데만 기름 많은 데만 좀
1: 네.
0: 하고
1: 아,
0: 웬만하면 너무 많이 쓰지 마라. 그리고 강조되는 거는
1: 네.
0: 애기들은 굳이 비누 아예 쓸 필요가 없잖아요.
1: 아 그렇죠.
0: 애기들이 뭐 사회적으로 뭐 냄새 나고 이런 것들 관계 없으니까
1: 네네.
0: 피부 약한 애기들은 웬만하면 물로만 닦고
1: 물로만.
0: 사회생활 하면은 그냥 약하게만 써라. 그리고 그 얘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1: 네.
0: 피부에 좋은 균들이 많아야지 건강한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방금 말씀하신 이제 딱 그 자연 성분의 어떤 그런 기름들
0: 맞습니다.
1: 이런 게 이제 분출이 되니까 그게 또 뭐 여러 가지로
0: 맞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0: 당연하죠.
1: 좋은 효과가
0: 우리 알레르기가 뭐 이거는 이제 뭐 좀 TMI일 수도 있지만.
1: 네.
0: 왜 알레르기가 생기는지 많은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아기 때 피부를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식품알레가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1: 네네.
0: 식품알레도 피부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흐르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고 집먼지 내는 것도 흡입해서도 있지만
1: 네.
0: 피부에 닿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1: 아.
0: 그런데 왜 그럼 피부를 생기는지 우리 여기 멀쩡한 기름
1: 네.
0: 사람의 가장 최적화된 기름을 인간은 뭐라고 생각해요?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1: 아.
0: 저거는 기름은 벗겨내고
1: 네.
0: 사람 기름 벗겨내고 우리 공장에서 만든 인공 기름이 좋아요 해서 열심히 돈 써서 비누로 내 기름 벗겨내고 공장에서 만든 기름 바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최적화된 기름을 놔둬야지만
1: 네.
0: 피부가 건조하고 알레르기 안 생긴다는 거고
1: 아.
0: 그걸 벗겨내면은 피부 장벽에 들어서 아기들이 피부를 통해서 음식과 여러 가지 알레르기인이 들어와서
1: 네.
0: 알레르기가 쉽게 생긴다는 게 현대 최근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최대한 이런 비누나 이런 걸 쓰지 않고
0: 물로만 하기 좋습니다. 당연하죠.
1: 네, 어른은 안 됩니까?
0: 어른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아,
0: 저는
1: 그러세요?
0: 비누를 잘 쓰지 않습니다.
1: 아 그러세요?
0: 그럼요.
1: 역시 물로만 해도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0: 네. 그래서 이 냄새라는 것도 사실은
1: 네.
0: 영양식과도 상관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0: 건강한 항산화 음식을 먹고 또 기름 같은 데는 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닦아내면은 왜냐면 대부분 수용성이 많고
1: 아.
0: 또 이런 기름도 냄새가 나지만
1: 네네.
0: 그런 것들 산패가 돼서 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건강한 항산화 음식 많이 먹고 그러면은
1: 네네.
0: 냄새 거의 안 나요.
1: 아 그렇군요.
0: 사실 저 뭐 이렇게 냄새 난다고 오늘도 작가님도 뭐라고 안 하셨는데
1: 아, 굉장히 그 향기 나는 향기
0: 네.
1: 나는 남자
0: 네.
1: 아, 권혁수 교수님 네.
0: 그래서 어쨌든 뭐 너무 과하게 쓰지 마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1: 네.
0: 손은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0: 네.
1: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권 교수님께 드리는 상담 문자 보내주셨는데 3057번님 먹던 음식에서 알레르기가 생긴다는 말씀 오늘 처음 듣고 신기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잘 먹던 음식인데 요즘 입이 가렵다고 안 먹겠다고 했거든요.
0: 네.
1: 잘게 조금씩이라도 먹이는 게 면역을 기르는 걸까요? 아니면 당분간 끊어야 할까요? 안 먹다 보면 나중에 알레르기가 없어지기도 하나요? 이렇게 문자 좀 보내주세요.
0: 네. 우선 뭐 불편하면 안 먹는 게 맞죠. 그러니까
1: 네.
0: 그걸 자꾸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1: 네.
0: 크게는 진짜 알레르기 수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많은 그런 과일이나 견과류 먹고 입 가려운 거는
1: 네.
0: 대부분 비염의 증상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우리가 꽃가루 알레르기 있죠.
1: 네네.
0: 꽃가루가 나무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과일, 견과류 어디서 나무에서 오죠.
1: 네.
0: 그 안에 똑같은 성분이 있는 거야 단백질이. 그러니까 꽃가루가 코에 들어와서 염증이 일으킬 때
1: 네네.
0: 그때 그 어떤 특정 과일이나 견과류를 입에 묶으면은 내 입에서 볼 때는 아니 우리 주인이 왜 꽃가루를 입에서 어구저구 씹고 있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1: 네네.
0: 그래서 2차적으로 생기는 거를

0: 가 식품 꽃가루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에게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지 보고 치료하는 게 좋겠고 네. 두 번째로는 어릴 때 피부 점막이 약할 때는 이런 시큼한 거 있죠.
1: 네.
0: 산미가 높은 과일이나 또는 이런 파인애플이나 네. 뭐 이런 것들 키위 이런 거 먹으면은 걔네들이 단백질 분의 효소가 많거든요. 우리 고기 연화할 때 쓰잖아요.
1: 네, 네.
0: 피부에 그렇죠. 닿으면은 여기 빨개지고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알레르기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네. 좀 피했다가 먹어봤으면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네. 정확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0: 알레르기 검사 받아보셔야죠.
1: 네, 받아보셔야죠. 네. 2034번님은 제 조카가 알레르기 검사를 받았는데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랑 헤어질 수 없다고 약을 먹고 있는데 면역요법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을까요?
0: 아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1: 네.
0: 그래서 저도 이제 반려견 주인으로서
1: 아 그렇군요. 네네.
0: 개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을 때 이제 그 옛날에는 보내라.
1: 뭐
0: 말도 안 되는 거죠.
1: 네네.
0: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면 어떻게든요. 면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가까운 알레르기 내과, 알레르기 면역 내과가 있는 데 가서 받으시면 되는데
1: 네.
0: 우리 가까운 데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는 진먼지 진드기 설화 면역 치료, 혐이투로 넣는 면역 치료. 그거는 대부분 이제 진먼지 진드기 중심으로 하는데
1: 네.
0: 개고양이 털은 아쉽게도 혐이투로는 못 하고 주사를 맞아야 돼요.
1: 아,
0: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부 알레르기 전문 클리닉이나 아니면 알레르기 내과 있는 대학 병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근처에 찾아보시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네. 헤어질 수 없죠.
0: 헤어질 수 없죠.
1: 네,
0: 보통
1: 말도 안
0: 뭐 요즘은 이제 개고양이 털이 고3의 아들이 있어.
1: 네네.
0: 근데 있어요. 개고양이 털이 있고 엄마가 오면 어떻게 하면 야, 너 빨리 졸업해서 기숙사 나가라. 이게 정답이지. 개고양이를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자, 그리고 4911번님이 비염 검색하다가 교수님 너튜브 영상을 발견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코 세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일리톨 가루를 섞으면 도움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이거 괜찮은가요?
0: 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실제로 네. 그 소금과 자일리톨이 섞여 있는 외국 해외 제품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우리가 자일리톨 껌을 왜 씹냐면은
1: 네.
0: 뭐 맛있어서 씹는 게 아니라
1: 네.
0: 자일리톨이 항균 효과가 있어요.
1: 아,
0: 균을 죽이죠, 충치균을.
1: 네.
0: 그러니까 자일리톨은 우리 감미료를 먹으면 안 됩니다. 장에
1: 네.
0: 있는 균 다 죽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이 자일리톨을 식염수 코세척에다 한 티스푼을 섞잖아요.
1: 네.
0: 그럼 얘가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런 콧물 충농증 자주 있는 분들 있죠.
1: 네네.
0: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1: 도움이 될 수 있고
0: 일부 연구들도 나와 있는 게 있기
1: 네네.
0: 때문에 그래서 추천은 그냥 일반 식염수 만들어 놓고 자일리톨 한 티스푼을 넣거나 아니면 식염수 그거를 한 반만 넣고 소금을 자일리톨 한 스푼 넣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누런 콧물 많은 분들이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아주 좋은 정보를 오늘 질문을 해주셨네요.
0: 네.
1: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아까 그 코 세척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다. X 그러셨는데.
0: 네.
1: 네,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0: 네. 이제 대부분은 안 들어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
1: 네.
0: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할 때 무서우니까
1: 네.
0: 자꾸 이렇게 목이 넘어가니까 꿀꺽꺽 삼키거든요. 삼키는 행위가 귀를 열어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1: 아.
0: 고개, 목이 목으로 넘어가 안 되고 고개를 많이 숙여서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1: 네네.
0: 할 때 보통 아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이런 소리 있거든요. 큰 소리. 그 코맹맹이 소리로.
1: 아,
0: 이런 소리를 해서
1: 이렇게요?
0: 하면 이관을 좀 닫는 게 있어요. 아 소리를 내거나. 그렇게
1: 네.
0: 하면은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이거 할 때 주사기도 쓰면은 압력이 세기 때문에 코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 네.
0: 요즘은 주사기는 쓰지 말라 되어 있고 말랑말랑하게 누르는 좀 그 병이 있어요. 고세척
1: 네.
0: 병이. 살살 누르면서
1: 네.
0: 아 소리 하면서 고개를 많이 숙이면은 대부분 안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그렇게 짜는 거 말고 네티팟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네티팟이라는 제품을 사서 주전자거든요. 근데 코에다가 압력을 넣지 않고 그냥 줄줄 흘려보내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그러면 중력에 압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귀에 물이 들지
1: 않고도
0: 않고. 코 세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7139번님. 제 아들은 34살인데 아토피가 심한데 매일 비누 목욕합니다. 그냥 물 목욕이 좋은 건가요? 아까
0: 네.
1: 네네 이제 들으시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물 목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아, 그렇군요.
0: 비누를 쓰신다면은 어쨌든 아까는 대로 뜨거운 물 목욕하면 안 되고 약산성으로만 살짝
1: 네.
0: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1: 아.
0: 일부 이제 진물 나고 거기에 감염되고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분명히 비누칠을 해서 씻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1: 네네.
0: 그렇지만 상처 없는 데는 그냥 물로만 하고
1: 물로만
0: 보습이 중요하거든요. 하고
1: 네.
0: 나서도
1: 네.
0: 보습은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건조한 피부에다 하는데 보습은 3분 법칙이라고 있어요.
1: 네.
0: 뭐냐면은 수건으로 대충 닦으면은
1: 네.
0: 물기 있잖아요.
1: 있죠.
0: 그때 보습하면 어떻게 돼요? 미끌미끌거리잖아요.
1: 네네.
0: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 3분 법칙은 내가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면서 보습을 완료할 때까지 3분 안에 끝나는 데가 3분 법칙이거든요.
1: 아,
0: 즉
1: 그래요?
0: 피부 위에 네. 물기가 약간 있고
1: 네.
0: 그 위에 기름을 바르는 게 보습이지.
1: 아,
0: 건조한 피부 바르면 보습 물에 없죠.

0: 네네네.
1: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할 때도 얼굴에다가 뭐 하이드로 겔도 바르고 이렇게 촉촉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네. 수분크림 바르는 거는 그 안에 그 물기를 가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0: 사실은.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다 건조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0: 보통 이제 나와서 그냥 바득바득 닦잖아요.
1: 네네.
0: 아, 근데 그렇게 닦으면 안 되겠군요.
1: 안 되고 물기가 촉촉히 있을 때 물이 피부가 약간 불었을 때 그 위에다 빨리 기름을 바르는 게 보습의 법칙입니다.
0: 저는 오늘 교수님 처음 딱 뵙고 아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
1: 아 뭐가 좋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0: 그랬는데 이런 또 비법들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4891번님은 아이들은 몇 살부터 코세척을 할 수 있나요? 그러셨나요?
1: 아이들은 뭐 딱히 나이는 없습니다. 나이는 네.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부비동 우리 축농증 관련된 네, 데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아기 때는 없어요.
0: 아, 네네네.
1: 머리가 커가면서 그것도 커는 거니까.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느 나이가 들면서 하고 보통은 네.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부비동도 있고 또 실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0: 네.
1: 한 뭐 유치원 전후부터는 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유치원 전후부터.
1: 네. 네.
0: 자 그리고 3456번님 교수님 제가 살짝 비염이 있는데요. 비염은 천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두 질환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까 이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1: 네네.
0: 네네.
1: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레르기 제가 면역내과라고 말씀드렸지만 연결돼 있거든요.
0: 네.
1: 전신은. 그래서 꽃가루가 코에 들어왔을 때 그 기관지로 가서 똑같은 코 막히고 콧물 재채기 있는 게 기관지로 생기는 게 천식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비염 환자의 나중에 한 30%, 3분의 1은 천식으로 이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기침했는데 천식이 아니더라도 네. 비염이 있는 분이 내년에 기침하고 이러면은 또 천식이 새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네.
1: 항상 비염 환자분들이 기침 천식이 오래 간다. 천식 검사를 받고 그때는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면역 치료를 받잖아요. 어릴 때 비염이
0: 네.
1: 있어요.
0: 네.
1: 그러면은 그게 천식으로 되는 거를 예방도 할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저희가 면역 치료는 성인도 하지만
0: 네네.
1: 오히려 소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는
0: 아하.
1: 그 비염이 나중에 천식으로 갈 확률이 있는데
0: 네네.
1: 그때 면역 체질을 바꿔 놓으면은 천식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연결돼 있는 병이다. 그리고 예방도 가능하다.
0: 아.
1: 그렇게 보시면
0: 이게 천식으로 반드시 갑니까?
1: 3분의 1만 갑니다.
0: 아, 3분의 1 정도.
1: 네. 그리고 이제 비염이나 이런 네. 것들도 어릴 땐 심하다가 청소년 또 20대는 좋아졌다가
0: 네.
1: 천식도 마찬가지 없어졌다가
0: 없어졌다가
1: 다시 40, 50대 또 다시 또 재발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저도 아기 때 천식이 되게 심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가 이제 20대 때는 막 뭐 난리치고 술 먹고 다니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0: 네.
1: 이제 40, 50대부터 다시 또 나빠지기 시작해서 요즘도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기에 좀 이 면역 이 치료를 좀 받아 놓으시는 게
1: 맞습니다. 가지 않나. 어린애들은 그렇게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0: 네네. 자, 3188번님은 제가 집에서는 괜찮은데 회사만 가면 유독 재채기와 콧물이 심해집니다.
1: 네.
0: 혹시 사무실 환경도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나요?
1: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0: 아.
1: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집먼지 진드기라는 거는 전 여기 다 있습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천에 주로 살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회사에 특히나 좀 고급스러워서 카페트가 있다? 그럼 집먼지 소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데.
1: 네. 그리고 이제 카페트가 없더라도 이런 천 의자나 이런 데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집먼지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환풍기나 이런 네. 공조 시스템에 곰팡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곰팡이 알레르기 분들도 굉장히 나빠질 수 있죠.
0: 지금 이제 에어컨을 본격 가동할 시즌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미리 청소를 좀 깨끗이 잘하는
1: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곰팡이도 곰팡이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그 외에도 이제 이건 정확히만 알레르기는 아니지만 실내 대기 오염이 굉장히 높아요.
0: 네네.
1: 이런 온갖 가구에서 나오는 온갖 톨루엔 페놀서부터
0: 네.
1: 우리 그 복사기.
0: 복사기.
1: 프린터기.
0: 네.
1: 톤에서 엄청난 많은 바람물질, 황물질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0: 그래요?
1: 것들이 환기가 안 된 실내에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황물질이 점막을 자극해서도
0: 네네.
1: 이런 호흡기 증상을 나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프린터, 토너 이런 것들은 좀 별도의 실에
0: 네네.
1: 통풍이 잘 되는 데 놓고 같은 공간 내에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집에서 프린터를 쓰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방에 그 프린터를 좀 밖으로 빼야 되겠네요.
1: 네. 별로 그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많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
0: 네네.
1: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물질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시간이 다 이제
1: 네.
0: 됐습니다. 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1: 네, 너무 아쉽습니다.
0: 역대급으로 가장, 네, 시간이 획! 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아까 퀴즈 내드렸는데요.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B9, 비타민 B9, 초록색 공모양 채소, 네, 뭘까요? 여쭤봤는데 3번 양배추였습니다. 아, 유산균 받으실 분 7139번님, 9330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9424번님, 7128번님 이렇게 네 분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요. 문자로 한 번 더 좀 모시면 안 되냐.
1: 아, 전 TBS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0: 이야.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아, 저희가 뭐 특별 선물이라도 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몇 초 안 남았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뭐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1: 사실 알레르기가 많으신 분, 비염도 있는데요. 네. 그걸 뭐 완치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네. 관리하면 증상 없게 지낼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꼭 병원에 가셔서, 네.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코에 뿌리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매일 뿌리고,
0: 네.
1: 천식이 있다면 흡입스테롤 매일 뿌리고,
0: 네.
1: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 증상 없이 건강히 지낼 수 있어요.
0: 네.
1: 부정도 없습니다.
0: 네.
1: 꼭 치료를 제대로 받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나와주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오늘 귀한 이야기 들려주신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권혁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찾아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4: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5: 우리 집은 4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4: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6: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4: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5: 좋다!
4: 두루누리라고?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8: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9: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8: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9: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0: 운전 중 집중 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강변북로 일산 방면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동부한선도로 진입하려는 차들로 밀리다가 동부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이나 걸립니다. 가양대교 조금 묵고 있었던 고장차 방금 정리됐고요. 반대 강변북로 구리 방면도 양화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레미콘 차량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동작대교 아래 2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 구간이 아주 깁니다. 여기 통과하는 데만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한강다리 중에 청담대교 이제는 양방향 모두 다리 건너기 어렵고 반포대교 중간부터 서울성모병원 쪽이나 한강대교 중간부터 상도터널 쪽으로도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케이스 스터디 재방송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 우연히 들려오는 안내 방송이나 노래의 내레이션을 듣고 어? 이 목소리 참 따뜻하다 하고 걸음을 멈춘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한국 사회가 눈에 보이는 피부색이나 국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귓가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목소리들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K-POP 노래 속에서, 글로벌 게임 속 캐릭터로, 매일 밤 라디오에서, 그리고 낯선 도시의 시티 투어 안내 방송까지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한국 사회 전체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분이시죠. 오늘은 목소리로 한국과 세상을 잇는 특별한 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리의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죠?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목소리는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바로 그 목소리의 마법사 같은 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스토리는 TBS와 성공 21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는데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한국어 교재부터 글로벌 K-POP 아이돌 음반 그리고 인기 모바일 게임까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갔을 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0: 출신 성우이자 라디오 DJ 다나카 에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우선 먼저 정치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사실은 생방송이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너무 막 두근두근 떨리거든요, 지금.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 생활 어느덧 27년이 됐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다나카 에미라고 합니다.
0: 네. 와, 27년입니다. 네. 27년이면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데. 아니요. 어떻게 27년.
1: 감사합니다.
0: 아, 27년 동안에 라디오 DJ이고 성우이고, 아, 아이 엄마 이 얘기도 네. 하십니다. 27년 동안 한국에 계시는데 네. 혹시 이렇게 병서에 자주 쓰시구나. 내가 이 표현 하나는 한국인보다 잘 치게 잘한다. 아. 뭐 그 할 정도로 자신이 있는 한국어 표현이 있다면 하나 돌려주시겠어요?
1: 오, 글쎄요. 제가... 잘하는 말은 잘 모르겠고 네. 그 대신 자주 쓰는 말은 있어요.
0: 아 네. 어떤 말이요?
1: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직업상 프리랜서 성우다 보니까 네. 여러 이제 잘 모르는 녹음실도 찾아뵙고 해서 이제 일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 뵙는 분과 네.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외국인이 온다고 알고 계시니까 네. 네. 한국말 괜찮으신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이 말을 네, 너무 자주 아, 네. 사용합니다.
0: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네. 참, 톤이 너무 이쁘신 거예요. 아. 전화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네. 저는 잘못 걸은 줄 알았어요. 너무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1: 아, 감사합니다.
0: 이 목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목소리 아마 TBS를 많이 시청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TBS를 아, 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이 목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0년도에 TBS DMB에서 오켄키 데스카 소우루를 2시간씩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랬습니다. 네.
0: 맞습니까?
1: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섭외를 이제 네. 받았을 때, 그 TBS로 이제 네. 네, 가는구나. 네. 네, 되게 반가웠거든요.
0: 와, 거의 15년 만에 네. TBS 스튜디오에서 들어오셨는데 기분은 네. 어떠세요?
1: 우선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었죠.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조금 낯설다는 기분도 좀 있거든요.
0: 왜요? 네,
1: 제가 이제 그만뒀을 때 이 네. 사옥이 아니라 네. 네, 여기가 아니라
0: 아, 명동
1: 네, 그게 그쪽이었거든요.
0: 아,
1: 네. 네. 네.
0: 그러셨군요. 그래서 좀 약간 낯설다.
1: 네, 낯설지만
0: TBS DJ이셨다.
1: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네. 라디오 DJ를 처음 한 것이 네. TBS다 보니까 네. 네, 너무 감사한 곳입니다.
0: 그렇죠. 이제 거의 진정에 들어오신 게 그때 명동에 있는 네. 그 남산 사옥에서 계시는 거였죠.
1: 네.
0: 와, 그러면 진정에 들어오신 기분이야. 친정에 다시 환영합니다.
1: 네, 맞아요. 네, 친정이 네. 약간 좀 낯설기도 하잖아요. 네. 오랜만에 가니까. 딱 그런 그렇죠. 기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친정이 참 낯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이게 매일 목소리를 쓰시는 직업이시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병소에 이 목 관리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네. 네, 이 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한다. 아니면 이건 절대 안 먹는다 하는 에미 씨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1: 비법이요?
0: 네.
1: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0: 없어요?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 우선 찬물은 안 먹긴 합니다.
0: 아.
1: 네, 냉수는 좀 피하고 있고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도 냉방 너무 센 곳에는 잘 안 가고 잠잘 때도 냉방이 막 이렇게 틀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네. 방은. 아이들은 거기서 재우고
0: 네.
1: 저는 이제 좀 떨어져서 다른 방에서
0: 아~
1: 네, 그렇게 자고 사실 육아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아이들이 그냥 감기를 달고 살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제 스스로의 몸을 이제 관리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0: 네.
1: 네, 그래서 그렇게 조심을 해도 아이랑 같이 소아과를 갑니다.
0: 그렇죠. 같이 가게 되는 네. 거죠. 아 그래도 일단 차가운 물을 아예 가능하면 비하고 그리고
1: 네네네.
0: 에어컨 그러니까 난방을 가능하면
1: 네네네네.
0: 아 추운 데는 아주 차가운 데는 막 이렇게
1: 피하고.
0: 머물지는
1: 네.
0: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이구나.
1: 네.
0: 예 그렇게.

0: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에어컨 바람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1: 아, 그러시구나.
0: 네,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하게 되고. 네, 네. 차가운 물도 잘 안 마시는 편이기도 그죠. 합니다.
1: 네, 네, 네.
0: 아, 그게 그냥 비법.
1: 비법이긴 합니다.
0: 같지 않은 비법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네,
1: 도움이 됩니다.
0: 네. 그러면 이 목소리로 이 한국을 이제 이게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에미 씨의 본격적인 네. 이력들을 이 화려한 네. 이력들을 짚어볼 텐데요.
1: 네.
0: 자, 2014년부터 웅진의 다문화 가족 음악 방송 네. 일본어 채널 DJ로 10년 넘게 활약 중이신
1: 네, 거죠? 네, 감사하게도 하고 있습니다. 네.
0: 이렇게 오랫동안 마이크 앞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처음에는 이제 이 TBS에서 알게 된 PD님이 불러주셔서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인연이 깊습니다.
0: TBS 때문에
1: 감사합니다.
0: 웅진 다문화 음악 방송도 라디오도 할 수 있으신 거예요.
1: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게 하다가 그때쯤 제가 결혼을 하고 네. 이제 임신하고 출산을 하고 이 일도 막 일어나거든요.
0: 네.
1: 근데 여성들이 이제 경력 단절되는 제일 큰 이유가 예. 출산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저도 당연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그만둬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방송국에서 그냥 다녀와라 라고 흔쾌히 예,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대신 그 기간 동안 이제 방송해주시는 분들 이제 구해주셔서 예, 무사히 3개월 후에 네. 돌아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걸 두 번이나 했거든요.
0: 아, 네. 그렇죠. 아이가 둘이니까.
1: 네, 두 번이나 했거든요. 너무 네. 감사해서 그것만으로도 네. 네, 너무 즐겁게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3개월씩 육아 휴직을 네.
1: 받았습니다.
0: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라디오를 하면서 이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자가 이렇게 뭐 문자도 보내고 또는 네. 이렇게 좀 약간 아마 채팅장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문자를 남겨주시는 댓글을 그쵸.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으신 분이 계신가요?
1: 계시죠.
0: 오.
1: 네. 그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군인분들이 많이 주시는데요.
0: 군인이요?
1: 네, 군인분들이 많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듣고 네. 되게 다양한 그 연령대에 다양한 분이 이제 주시는데 그 정말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0: 네.
1: 이게 그분의 어머님이 저랑 목소리가 닮았다고 하시면서 우연히 TV에서 제 목소리를 이제 TV에서도 라디오가 나오니까 네. 예, 듣다가 이제 팬이 됐다고 해주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던 거예요. 그게 2024년에 8월 8일에 일본의 이제 미야자키현이라는 그 지역에서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규모가 7.1이었어요. 그때의 가족분 그리고 친척분들을 모두 잃으셨다는 사연이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할 뻔했는데 다행히 이게 제 방송이 이제 하루에 이제 네 번 나가는데 그 심야 방송을 듣다가 하고 이제 마음을 다시 잡고 그만두셨다고 네. 이제 사연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0: 네. 저도 못 잊을 것 같아요.
1: 네.
0: 와, 굉장히 엄마 목소리가 네. 방송을 통해서 돌려오면서
1: 네, 네, 네, 네.
0: 그게 다시 엄마를 나를 붙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그렇게 진짜 감동적인
1: 네,
0: 그런 네. 그런 사연이네요.
1: 네,
0: 와,
1: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네 그랬습니다.
0: 와, 그리고 저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연이 있으면.
1: 네.
0: 와, 근데 이 라디오를 수요일 코너로 딱 보니까
1: 네, 네.
0: 이게 시처럼 아름다운 케이팝을 하시더라고요.
1: 아, 네네.
0: 시처럼 아름다운 케이팝.
1: 예.
0: 예, 그래. 이 가사를 중심으로 노래를 네. 소개하고 계시는데,
1: 네.
0: 에미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예. 가사가 가장 시처럼 아름다웠던, 그리고 아름답게 느꼈던 그런 케이팝 노래가 있다면,
1: 네.
0: 무슨 노래일까요?
1: 실은,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이제 듣진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노래를 들으면 이제 멜로디가 좋다. 이분 가수 목소리가 좋다.
0: 그렇죠.
1: 이러면서 이렇게 듣잖아요.
0: 네.
1: 예.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 코너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가장 이게 기억에 남은 것은 정인님의 오르막길.

0: 이거는 딱 도입부부터가 이 네. 목소리부터가 너무 매력적이시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 이거를 또 이 노래를 이제 남편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듣다가 오, 막 이러면서 이제 감동도 하고 네. 이제 도입부 시작 부분이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왜 웃음이 사라지지? 그렇잖아요. 네. 네, 되게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이 있고 이제 마무리가 있고 또 다시 도전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이제 다 먼저 먹고 네, 도전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뭐죠? 기분이 이제 고조돼 있으니까 이제 힘이 넘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 되는 것들 이제 뭔가 부딪히고 하다 보면 이제 그 포기를 하게 되고. 근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 걸음 이제 한 걸음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너무 딱 이제 오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1: 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가사인데 그 마지막 가사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0: 이거요. 이거요.
1: 갑자기 시키게 저문데 이게 동역자가 아닌데 갑자기 이거 왜냐면 너무 이쁜 말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말인데 와 일본어로도 이게 아름답게 나오는
0: 나올까요?
1: 거예요?
0: 이제 이뻐, 뭐 이뻐다케 하루가 도이 사키와 미르나.
1: 이쁘긴 이쁘라는 말, 이쁘라는 말이 정확하게 뭐예요? 일본어에서?
0: 여기에 이쁘다면은 키레이?
1: 아니요, 한 걸음인 거죠.
0: 이뻐. 한 걸음.
1: 아, 한 걸음 한 걸음이 일본어로 이뻐.
0: 예.
1: 아. 그렇군요. 한 걸음 한 걸음.
0: 네네.
1: 예. 와. 그런 게 수많은, 저는 또 다른 면, 아마 에미 씨와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다른 부분이
0: 네.
1: 저는 가사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니까
0: 네.
1: 멜로디하고 가수보다 저는 가사를 먼저 이해하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 아, 이 노래가 좋아하는 이유가 가사가 대부분 제 이유이거든요.
0: 네.
1: 네. 원래 보통 사람들은 음악과 멜로디 그리고
0: 그거부터
1: 뭐
0: 접근을
1: 가수,
0: 하고
1: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아마 이 코너를 하시면서 라디오에
0: 네.
1: 이 시처럼 아름다운 케이팝을 하면서 가사를 집중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저처럼 되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아, 그래서 이거 이제 케이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0: 네.
1: 그룹 엔하이픈.
0: 네.
1: 오, 이 앨범이라는 The Scene Vanish이라는 일본어 버전에서
0: 네.
1: 나레이션을 맡으셨다고 이렇게 얘기가
0: 예,
1: 나왔는데.
0: 너무 감사하게도. 네. 오,
1: 글로벌 아이돌 음반에 목소리를 참여하신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혹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이전시 딱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네. 에이전시나 이제 녹음실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1: 아.
0: 네. 그러다가 어느 한 에이전시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서 이게 할 수 있냐라고 이제 조건들을 물어보시죠. 이제 그거보다는 일정을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일정이 잡혔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 소속사가 하이브이시니까 거기 사옥에서 할 거고 네,
1: 아,
0: 몇 시부터 가능하고, 예, 네. 네, 할 수 있겠냐? 가능하다라고 했더니, 먼저 이제 메일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메일이죠? 그랬더니 이제 방문 이력을 남겨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비밀 유지 계약서를 써야 한다.
1: 아, 그러셨군요.
0: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그거를 서명을 하고 이제 네. 들어갔죠. 근데 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녹음해야 되는 그 원고, 는 받았었고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그걸 받고 다른 정보 하나 없이 들어갔습니다.
1: 아 그러면 이거는 엔하이픈이라는 그룹의 아이돌 그룹의 앨범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0: 전혀 몰랐습니다.
1: 와,
0: 네
1: 언제 아셨어요? 그러면
0: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잡고 찾아가서 이제. 거기 들어갈 때도 이제 신분증 맡기고 들어가거든요.
1: 그렇죠.
0: 들어가서 올라가서 이제 엔지니어분을 기다리다가 이제 스태프분이 오시면서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게 앨범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죠. 누구라고요?

0: 그렇군요. 저도 놀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레겠어요.
1: 네. 네.
0: 이 그룹은
1: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고, 그렇죠. 게다가 여기에 지금 이제 한국어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배우 이제 박정민 씨가 나레이션을 맡으셨어요. 예. 네. 근데 여자 성우가 한 부분은 정말 짧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남자 성우가 이제 나레이션을 다 쭉 하는 스타일로 돼 있는데.
0: 예. 네.
1: 일본어도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 이거 성우로 이제 활약하시는 분이, 예, 수다 켄지로상, 예, 수다 켄지로상이라는 분이 이제 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이분의 목소리에 팬이거든요.
0: 어머.
1: 그래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듣는데 쓰러질 뻔했어요. 정말. 깜짝 놀라서, 예.
0: 와.
1: 예. 근데 그분 목소리 앞에 제 목소리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뭐,
0: 영광이죠.
1: 네, 영광이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네.
0: 진짜 그게 두고두고 간직하겠습니까?
1: 여기
0: 완전히 목소리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우의 목소리에 플러스 내 목소리 거기 들어갈 수 플러스 엔하이픈이라는 글로벌 아이들의
1: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0: 굉장한 경험인 것 같아요.
1: 네.
0: 와. 저도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두고두고 살면서 평생 나중에 애들이 컸을 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근데 이게 자, K-POP 아이들의 음반에서 목소리도 들어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다. 스매시 레전드나 뭐 서머너즈 워 등이 인기 게임 캐릭터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1: 아, 예.
0: 이 게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은 캐릭터의 감정을 오직 이 목소리로만 뭐 어떻게 설계하고 연기하시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 저희 옛날에 지금 현재 PD님이시겠지만 그때 제가 했던 방송이 같은 PD님을 하셨거든요.
1: 아, 그러셨군요.
0: 근데 PD님께서 이렇게 막 연기를 하라고 무슨 드라마 형태 공투를 만들어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절대로 못하거든요. 저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1: 네.
0: 저희 PD님 그게 굉장히 잘 시키세요. 그런 거를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세요.
1: 네.
0: 근데 그걸 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연기도 안 하고 그냥 목소리로만 다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1: 우선 이제 캐릭터라고 해서 이제 오시면은 클라이언트 분이 같이 오세요.
0: 네.
1: 네, 오시면 이제 잘 만들어져 있으면은 캐릭터 이미지나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동영상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이 캐릭터의 설정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뭐 성격이 밝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어둡다, 뭐 사이코패스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 적은 정보를 가지고 그 캐릭터 얼굴에 맞는 목소리를 몇 가지로 내보는 거죠. 네, 그 자리에서 내보면서 좀 더 낮았으면 좋겠다,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목소리를 이제 내는 거고 또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에 따라서 말투 이제 특히 끝말이 좀 달라져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뭐 뭐죠? 차분하면 나니나니 데스 마스 이렇게 끝나는데 뭐. 뭐죠? 남성스러운 캐릭터다. 뭐, 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해서 이제 뭔가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도 참 어려우실 텐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연기를 해보는 거죠. 거기서 컨택 탱글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합니다.
0: 그러셨군요.
1: 네.
0: 아니, 남자 캐릭터도 하세요?
1: 아, 여자들은 이제, 10대 남자 애들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하거든요.
0: 아, 여성 일본어에서 여성 성우들은 10대 남자 캐릭터의 나이가 10대 되는 캐릭터의 목소리도 낼 수 있는
1: 그러니까 그 목소리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이제 그거에 맞으면 하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명한 그 남성분도 이제 높은 톤이 나오셔가지고 여자 캐릭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0: 그렇군요.
1: 네, 성별의 그게 없습니다.
0: 와, 전혀 모르는데. 저는 당연히 여성 캐릭터는 여성 성우가 하실 거고 남성 캐릭터는 남성 성우. 그건 아니군요. 일단은 이 목소리 뭐라고 병성기 하기 전에 남자의 병성기 하기 전에 목소리가 여자 성우를 할 수 있으시군요.
1: 맞아요.
0: 와, 이제 딱 보니까 이력 보니까 이게 이 허러 위아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네. 헐데이에서도 연기를 하셨는데.

0: 네. 이 공포 장르나 특히나 이게 비명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1: 나오죠.
0: 지나가다가 뭔가가 이렇게 비명소리가 나왔는데 혹시 그 생생한 비명이나 호러 연기 아주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네.
1: 그게 비명소리가
0: 네.
1: 이게 마이크가 찢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0: 찢어질 것 같아요?
1: 그리고
0: 혹시,
1: 공포
0: 네.
1: 영화 그 게임이 생각보다 이제 지르는 것보다
0: 네.
1: 이제 4명 연기가 많습니다.
0: 아.
1: 예, 네,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유령인지 아닌지에 따라 또 달라지지만
0: 네.
1: 이제 그 전체를 감춘 채로 이제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0: 아, 그럼요. 유령은 어떻게 그 목소리를 낼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1: 근데 그게, 그니까 제가 예전에, 그니까 둘째를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예, 그 괜찮냐고 하시면서 제가 저 시켰었던 그 사이코패스 물이
0: 오,
1: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 그니까 그 주인공이 이게 뭐죠? 유령이 된 상태였고, 이제 뭔가 계속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는데, 그게 점점점점 커지면서, 뭐지, 이제 나중에 비명소리가 되게끔 해달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못하지만, 정말 막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울림이나 이런
0: 네.
1: 것들도 너무
0: 그러면
1: 심해가지고.
0: 비명소리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혹시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딱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라라고 했을 때 이제 생각이 안
0: 그렇죠.
1: 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딱 거기에 있는 아무 대본이나 이제 갖다가 이제 여기 뭐 엔하이픈 앨범 그게 있어서 이제 하겠지만 私が探していた声は、もしかすると、いや違う、私の中にあるのかもしれないんだけど、もっとも、違うよね。あなたがそんなこと言ったんでしょ。みたいな感じで、いろんな気持ち、
0: 너무 장인데요. 근데 갑자기 우리 PD님이 지금 공포 효과음이 준비돼 있대요. 그러면 하나 공포 효과음만 하고 곧 아까 하셨던 거
1: 아, 이거요?
0: 다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근데
0: 예, 효과음을 예. 어머. 와, 닭살 다 돋았어요, 제가. 진짜 대단한가. 너무 잘하셨다. 와, 진짜 저도 지금 온몸이 닭살이 돋았거든요, 지금. 와, 이 예지아빠님께서 저도
1: 네.
0: 일본 성우 중
1: 네.
0: 도마유미, 이노카키쿠코시 좋아했었죠. 그랬더라고요. 우리 예, 정치를 하시는 분들.
1: 네, 아유.
0: 너무 대단하신데요.
1: 아니요,
0: 진짜 이렇게 평상시 얘기를 할때이 목소리가 그게 나온다는 게 역시 성우는 다르시군요. 와, 예. 왜 갑자기 우수수.
1: 네, 기분 전환이 많이 확 됐네요. 네.
0: 그러니까요.
1: 네.
0: 우수수하네요. 진짜. 와, 어떻게 그럴게. 정말 우리 예지 아빠파님의 오 소름스거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이 소름을 정말 빨리 떨어야 될것 같아서 이제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일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예미 씨는 서울, 울산, 여수 시티 투어 버스와 이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의 안내 방송 목소리도 예미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의 목소리로 한국의 매력을 널리 알릴 때뭐 어떤 이런 자부심을 느껴지시나요? 어떤 자부심이 느끼시나요?
1: 솔직히 이게 처음에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고 막 했을 때는 되게 낯설었거든요. 이거 내 목소리인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지인들이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제 연락을 주기도 했었고요. 예. 최근에도 이제 어학원 때 친구가, 예, 이거 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제가 그러면 또 뭐, 반갑기도 하고, 이제,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제 스스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0: 그럼 버스를 직접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버스는 없어요. 예, 네, 버스는 없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쇼핑몰이나,
0: 네.
1: 예,
0: 네,
1: 아니면은 또 어디죠? 이제, 무슨 그 테마파크 같은 곳에서도 이제 나왔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에스컬레이터 막 이런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몇 번 들어봤어요. 네.
0: 왠지 갑자기 그 목소리로 이게 안내방송을 들려주시면 알아들어서 어디서 들었던 거지?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혹시라도 이 목소리 아, 근데 목소리 달라지시죠? 안내방송을 할 때.
1: 안내방송을 할 때, 그쵸.
0: 네. 안내방송 목소리도 혹시 살짝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너무 많은 거를 욕으로 나는, 왜냐면 되게 궁금하거든요.
1: 아, 네.
0: 지나갔을 때 이거, 아, MC 목소리다! 라고 하고는
1: 네,
0: 싶었습니다.
1: 뭐 계속 돌렸었지만, 이거 그러면 앨범 멘트로 네. 네, 하겠습니다.
2: 私たちが探していた声は もしかすると、すでに私たちの中に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
0: 와, 진짜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군요.
1: 네.
0: 유령이었을 때하고, 이렇게 안내방송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게임을 하다가 에스컬레이터에 들어가는데, 네. 걸어가는데, 그 목소리가 양쪽에 다 들리면은 네. 놀랄 것 같습니다.
1: 네.
0: 아유, 근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1: 네.
0: 더 많은 일을, 아,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1: 네.
0: 아, 이 이력만 따져봐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MEC.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렇게 1부가 끝났습니다.
1: 아,
0: 우리가 2부에 다시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1: 네.
0: 이 멋진 목소리 뒤에 숨겨진 MEC의 진짜 예, 한국 정착기 플러스 9천에는 아마 몇 개의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3: TBS 캠페인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아 이거 갑자기 우리가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의 목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갑자기 우리 예미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데요. 이거 바꿉시다. 그렇게 할까? 아, 죄송합니다, 피디님.
2: 안 됩니다.
1: 네. 케이스토리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일본 출신 성우이자 방송인 다나카 예미 씨와 함께 목소리로 있는 한국 사회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정치 및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TBS와 성공213이 함께 만드는 케이스토리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굉장히 많은, 뭐, 버스에다가, 엘리베이터에, 백화점에다가, 게임에서, 뭐, 케이팝 아이돌의 앨범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던 우리, 아, 에미 씨인데요. 근데, 그거, 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Talk with BTS, Blackpink in Your Korean 등 한국어 교재 음성 작업도 참여하셨습니다. 네. 이 케이팝을 통해서 전 세계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 현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면서 네. 뭐 어떤 생각이

0: 드시나요?
1: 이 교재는 제가 뭐 직접 안에서 뭐 이제 들어가서 뭘 했다기보다는
0: 네.
1: 이 교재 사용 방법, 이게 펜이 있거든요. 예,
0: 오.
1: 찍으면 이제 음성이 나오는,
0: 네.
1: 예, 그 펜의 사용 방법, 예, 그리고 뭐 교재 내용,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것이 있고 이런 사용 설명서를 제가 읽어 드린 건데, 이거를 이제 딱 받았을 때, 아, 이런 아이템도 있구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팬들은 정말 사겠다. 예, 구매를 해서 이걸로 공부를 하겠구나. 예, 그 생각을 많이 했죠.
0: 그러셨군요. 아,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거기, 항상 거기 팬들이 들었을 때마다 먼저 MC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BTS 목소리, 블랙핑크 목소리보다 먼저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 MC의 목소리 먼저 들어야 되는
1: 네,
0: 그런
1: 교재
0: 상황이
1: 사용
0: 되는
1: 방법,
0: 거군요.
1: 네.
0: 예. 이 라디오 DJ, 게임 캐릭터 연기, 성우 하면서 그리고 이 교육용 음성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을 넘나 드시는데 이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나 이 마음가짐에 차이가 있을까요?
1: 네,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DJ를 할 때는 이제 좀더 친근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뭐죠? 소통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교육용 콘텐츠가 이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유아용도 있고,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뭐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아니면 뭐 JLPT 시험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억센트, 예, 그리고 뭐 이제 속도,
0: 네.
1: 이게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고, 네.
0: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이제 일본어도 이제 살아있는 언어다 보니까 이제 억양도 자주 바뀌어요. 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마 한국어도 그랬을 거고 다른 나라 언어도 아마 그랬을 텐데, 이제 억양이 달라졌으면 그거를 좀 알아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주로 그거를 같이 하는 분들한테서 배우면서 하고 있죠. 예. 근데 캐릭터 연기를 할 때는 이제, 많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연기하기 어려운 캐릭터도 있고, 예,
0: 네,
1: 제가 이게
0: 그러셨.
1: 해석하기 힘든 캐릭터도 있지만, 이제, 워낙 연기하는 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있다, 남아있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 원래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면요, 라디오 DJ냐, 성우냐,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면 딱 하나밖에 못해. 라고 하면 어떤 게, 성우이냐, 그러니까 성우를 할 때도 이렇게 저기 뭐야, 연기를 많이 하니까
1: 네.
0: 그둘 중에 하나를 하나밖에 못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곤란하게 만든 건가요, 제가?
1: 네,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 직업도 언제까지 이제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그거 모르는 거고, 예. 물론 저는 이제 원래부터 성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된 거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하고 싶다고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지 말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0: 네.
1: 언젠가 그 길에 이제 도달해서, 예.
0: 네.
1: 그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 느끼고 있어서, 그러니까 라디오도 그 시발점이었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성우 일도 많아지고, 네. 둘다
0: 원래
1: 놓칠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성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 네. 네.
0: 5, 6학년 방송반이어서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좋아하는 성우의 목소리를 알게 됐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성우라는 직업을 알게 되면서
1: 네.
0: 성우라는 꿈을 키우게 되셨던 우리 다나카 에미씨입니다. 이제 에미님의 커리어를 쭉 이게 짚어보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 오셨는데, 다나카 에미 씨에게 목소리란 건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1: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마이크 앞에 쓰게 된 것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교감 선생님이 참 예쁘다,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이 이제 계기가 된 거라서 이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기억, 좋은 기억을 가지고 성장해 오면서 이제 내선적이었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목소리는 또 다른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예 네, 그리고 나의 다양한 면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0: 와 목소리 네. 목소리는 또 다른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하고 네. 방법 그리고 아 나를 또 뭐죠? 하나 또
1: 다양한 표현
0: 다양한 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었군요.
1: 네.
0: 아, 네. 일단 그건 성우하고 라디오 DJ의 활동이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에미님의 조금 더 깊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사실 우리 이제 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가 이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에미님의 케이스토리 즉 일본에서 한국으로 처음 오게 된 계기가
1: 네.
0: 그리고 그 인연에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선적이어서 이제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그 껍질을 깨서 이제 네.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이제 본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몰랐지만. 네.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뭐 도시로 나간다든지 뭐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네. 이런 방법이 있겠죠.
0: 네.
1: 근데 그 계기가 된 것이 그 엄친딸이라고 하죠. 엄마 네. 친구 딸.
0: 아, 네. 엄친딸. 네. 에미 씨가 엄친딸인가요?
1: 아니요. 아니요. 언니다. 네. 저희 엄마의 친구분의 딸.
0: 그렇죠.
1: 네, 그게 네. 언니인데요. 네. 그 언니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죠. 그 당시에 러시아로 유학을 가셨다가 2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언니가 너무 크게 보였죠. 와, 대단하다. 그런데 네. 언니가 또 이번에는 한국으로 간대요. 네, 가신대요. 그래서 언니, 왜? 뭐 이러면서. 나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죠. 네.
0: 그렇게 됐다가 같이 오시게 된 건가요?
1: 그렇죠.
0: 네. 와, 러시아에 갔다가 그 언니가 더 큰 세상을 봤던 것 같은 네,
1: 그렇죠.
0: 느낌인 거죠.
1: 네.
0: 그러면 이 일본과 한국은 가깝기 때문에
1: 네.
0: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1: 네.
0: 어떠세요?
1: 생각보다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0: 아, 그래요?
1: 아무 생각 없이 왔기 때문에 가나다라도 몰랐고요. 네. 네. 어떤 문화인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카오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보였지만 그리고 같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부분도 조금 있겠구나. 이 정도로 이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죠.
0: 그렇죠.
1: 아무 생각
0: 없이 따라서 그냥 네. 한국으로 갈 거야.
1: 이거였던 거죠.
0: 네. 네. 그러면 그때 도착했을 때 뭐 집이나 뭐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게 보긴 봤지만
1: 네네.
0: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전혀 많이 모르고 있었던 당시인 것 같은데
1: 네.
0: 오셨을 때 가장 큰 문화 충격이 무엇이었을까요?
1: 가장 큰 문화 충격이 너무 춥다.
0: 아니 일본도 좋은데요?
1: 저는 이제 네. 남쪽에 있다 보니까 네.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네. 너무 춥지만 집은 따뜻하다. 따뜻하다. 예, 네, 이거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온돌이 있고 이제 보일러 이런 거 이제 너무 잘 돼 있어서
0: 네. 네.
1: 제가 살고 있었던 이제 남쪽 지방은 그 기본적으로 따뜻해서 집 안은 춥거든요.
0: 아.
1: 예, 네, 이제 많이 개선됐지만 네. 이제 겨울이 되면은 너무 추워서 예. 네, 네. 돌돌돌돌.
0: 네. 밖에서 추운데 한국은 집 안 들어가면은 아주 따뜻하다. 네. 그렇게 된 거죠.
1: 네.
0: 그러면 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이 성우로서 이렇게 감정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 감정 표현 방식이나
1: 네.
0: 뭐 소통 문화에서 느낀 가장 큰 차이는 뭐였었나요?
1: 뭐 물론 이제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나라 그 각 나라마다 또 사람도 다양하다라는 거는 지금은 알지만
0: 네.
1: 처음 딱 갔을 때 이제 왔을 때 느낀 거는 너무 표현이 강렬하다.
0: 거칠어.
1: 네, 거칠다. 네. 뭐, 그냥 대화하고 계시는데 싸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안에 이제 담아들지 않고 이제 다 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다 이제 꺼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제 감추고 이렇게 자라온 사람인데 그렇게 막 표현을 하시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도 이러다가 이러고 있으면 내가 할 말을 못 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0: 대학 시절에도 고생을 하다가 그냥 뭐 직장,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면서는 아, 내가 할 말은 해야겠구나. 이렇게 바뀐 거죠.
1: 맞아요.
0: 네.
1: 지금은 훨씬 더 한국적인 말투를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반반? 아니면 일본이었을 때 일본어 말투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건가요?
0: 많이 개방적이고 뭐라고 그러죠? 표현을 많이 하게 됐는데
1: 네.
0: 그거는 있어요. 한국말을 할 때는 할수 있는데 일본어를 할 때는 조금 이제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1: 맞아요.
0: 네.
1: 그런 거
0: 네,
1: 있더라고요.
0: 있어요.
1: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0: 네.
1: 이제 모국어로 할 때는
0: 맞아요.
1: 전혀 안 되는.
0: 왜안 나오는 왜안 되지? 뭐 이런
1: 그렇죠.
0: 있습니다. 네.
1: 와, 근데 이게 화려한 활동 뒤에는 이 고충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0: 네.
1: 일본인으로서의 한국에서 타국 생활을 하면서 문득 소외감을 느끼거나 뭐 보이지 않은 그런 편견에 부딪혀 이방인이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도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1: 네.
0: 드리면 너무 오래전이라서 다 소화가 돼서 이제 별로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없는데,
1: 그렇군요. 네.
0: 그 뭐죠?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1: 네.
0: 이게 핸드폰에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가 이것저것 이제 안내 문자가 오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 안내 문자가 영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영어로 오니까, 네. 그게, 예, 조금 소외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1: 특히나 그 안내방송, 저는 진짜 영어를 하니까 편안한데, 그러면 만약에 내 휴대전화가 일본어로 돼 있어도
0: 네.
1: 영어로 오는
0: 영어로
1: 건가요?
0: 옵니다. 예, 영어로 오거나, 영어랑 이렇게 국문해가지고 네, 한국어로 오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왜냐면 제가 뭐 만약에 휴대전화가 언어의 설정에
0: 네.
1: 따라서 그 안내문들도 그렇게 나갈 거라고
0: 아니요,
1: 생각하는데
0: 그렇지
1: 영어로
0: 않습니다.
1: 나오시는 군요. 왜냐면 저는 뭐 영어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가 왔다 갔다 설정을 하거든요. 한국어하고 영어로
0: 네.
1: 하는데 근데 영어로 하면 항상 영어가 오니까 당연히 다른 언어로 설정하면은 한국어로 설정하면은 한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0: 네.
1: 당연히 다른 언어도 그렇게 설정 안돼 있는
0: 네네네,
1: 거군요.
0: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 그럼요.
0: 조금,
1: 예.
0: 네,
1: 그럼
0: 그랬습니다.
1: 소외감이 느낄 수 있는 거네요.
0: 네,
1: 그렇게
0: 그렇죠.
1: 되면은.
0: 네.
1: 아, 그러면 이게 2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저도 마찬가지 31년이거든요. 이게
0: 네.
1: 가끔씩 이렇게 까먹어요.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 이럴 때뭘 하지? 라는 그런 게가 이제 헷갈릴 정도인데.
0: 네.
1: 그래서 아마 에미씨도 이럴 거가, 순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라는 생각 또는,
0: 사람.
1: 여기가 내 삶의 도전이구나라고 깊이 소속감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0: 우선 한국어가 너무나 바로 입에서 튀어나올 때
1: 그렇죠.
0: 이거는 아 한국말이 이렇게 편해졌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할때 사람들이 다 스스로 혼잣말을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섞여 있어요. 한국어랑 일본어가 섞여 있고 뭐 그냥 어떨 때는 한국어로만 생각할 때도 있고 예 그렇고 이제 제일 조금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일본으로 가는데
1: 네.
0: 저한테 일본으로 가는 것은 해외여행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간다고 하더라도
1: 네.
0: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찾아다녀야 되고
1: 그렇죠.
0: 글을 읽을 수 있고 알아듣고 말도 할수 있지만 해외여행입니다.
1: 와, 우리한테는 해외여행이라는 이유가 일단 해외에 가는 거고, 그리고 그 말을 모르니까, 이렇게, 여기 외국이구나, 라고 하는데, 근데 에미씨 심지어 그말다 알아듣는데, 말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라고 느낄 수는 있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정말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를 하고 있지만,
0: 네.
1: 처음에 한국어를 배울 때
0: 예.
1: 유독 이게 발음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
0: 네.
1: 그리고 이게 그 정서를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단어나 표현, 아마 이게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0: 그죠.
1: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문화가 있어서
0: 예.
1: 그 번역하는 단어 걸고 쓰는 단어들이 다

0: 다르게 있어서 이게 뭐 필리핀 사람하고 뭐 몽골 사람하고 이렇게 좀 약간 이 표현이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 발음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있는데 네. 일본인들에게는 네. 이 발음 이 단어는 발음하기 어렵구나. 또는 이 정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있을까요?
1: 정서 그 예. 발음은 이음 발음?
0: 아.
1: 이음 발음.
0: 네, 이음.
1: 예, 네, 이음.
0: 아.
1: 이제 방송할 때 이음 발음. 네.
0: 이음 발음. 네. 아, 네. 지금도 많이 어려우신
1: 어려워요. 예. 네. 네. 그러니까 특히 네. 이제 제가 네. 그냥 말할 때랑 이제 네. 마이크 앞에서 얘기할 때랑 또 다르죠.
0: 예. 네. 아. 네.
1: 이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냥 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쉽게 나오는 단어도 네. 마이크 앞에서는 뭔가 약간 예. 네. 발음하기도 어렵고 억양도 약간 이상해지고
0: 아.
1: 네, 특히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한국어도 되시죠? 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 갑자기 돌아와요. 네. 참 희한하죠. 희한하죠. 정말 그래요.
0: 아, 네. 그러니까 그냥 병상시 얘기하면 네. 그냥 한국 사람 저도 착각을 할 정도의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갑자기 시키면
1: 네.
0: 한국으로 해보세요. 라고 하면
1: 네. 일본 사람. 대본 읽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0: 와. 네. 그렇게 되시는 거군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0: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 케이스토리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만나는 공론장인데
1: 네.
0: 내국인과 수많은 이주민들의 분리가 아닌 더 나은 방향으로 공존하기 네. 위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이제 맞스쳐 지나가는데요.
0: 네.
1: 짧은 단어인 네.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해.
0: 아, 네. 이해. 이해하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아, 맞아요.
1: 네.
0: 이해하고 소통.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1: 네.
0: ABC 하는 일이 다 소통을 하기 위해 하는 일이거든요.
1: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아마 양측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ABC 나름대로
1: 네.
0: 알게 모르게 하시고 이는 거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아유, 그러면 우선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는 싶은데 우리가 제가 이게 준비를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해냈던 부분이었습니다.
1: 네.
0: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1: 네.
0: 그 만약에 사실상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상
1: 네.
0: 뭐 성우로서 라디오 진행자로서 뭐 이 다이나믹한 한국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다나카 네. 에미님의 앞으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꿈을 뭐였을까요?
1: 가장 큰 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었죠.
0: 네.
1: 네, 그러면서 이제 생활의 반식, 일하는 반식, 뭐 공부하는 반식 다 다양하게 변화가 네. 있을 거고
0: 네.
1: 앞으로의 일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저는 앞으로도 이제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천지자분과 이제 소통을 하고 싶다.
0: 네.
1: 그리고 제 일에 있어서는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네 그렇게 네, 성장하고 싶고 또 우리 아이들은 넓은 시야를 가진 그런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피디님 목소리 좀 바꾸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자, MEC의 말씀을 잘 들었죠.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예,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정치자와 시청자분들께 일본어로
1: 네.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 네. 다나카 에미였습니다. 라고 일본어 성우 버전으로 아우.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 네.
0: 가능하시죠?
1: 너무 급하게 하셔서 이제 번역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0: 네.
1: 네, 우선은 네,
0: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영광입니다. 해보겠습니다.
2: 네. 한국을 다크 모노가타리 K스토리 다나카 에미でした.
0: 제 자리가 위험하군요. 우리 지금 K스토리의 DJ를 바꿀 수도 있군요. 아, 우리 PD님의 목소리도 바꿔야 될 거군요. 그렇습니다. 와, 너무 대단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자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1: 네.
0: 마지막에 인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사요?
0: 예.
1: 네, 이제 저의 커리어라고 해서 화려하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몸뚱을 바로 모르겠군요.
0: 네.
1: 네. 네, 보면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부족함이 많아서 이제 그때그때 배워가면서 열심히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로서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네, 앞으로도 네, 정말 이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제 많이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에미 씨의 목소리 듣고 싶으시면 웅진의 다문화 가족 음악 방송에서 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계신 다나평이신 고맙습니다.
1: 네.
3: 예, 에미 씨의 다채로운 목소리만큼이나 한국을 사랑하고 더 깊이 고민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아주 뭉클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본 출신 성우이자 방송인 다나카 에미 씨. 단순히 목소리 좋은 외국인 성우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한국과 세계의 마음을 잇는 단단한 가교로서 에미 씨를 만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K스토리를 검색하시거나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골뱅이 K스토리 숫자로 213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방송은 TBS와 성공 213의 공동 제작합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이재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8: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9: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1: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서울 시내 퇴근 정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산 3호 터널 끝에서 반포대교 북단 쪽으로 아주 긴 구간 밀려 있는데요. 이 반포대교 북단 진입로 2차로에서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남산 1호 터널은 터널 중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 진입하는데 움직임둔한 상태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단 방면 한강철교 지나자마자 2차로에서 사고 났고 강남순환도 금천방면 봉천터널 안에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서초터널에서 봉천터널 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악터널 통과할 때도 속도 줄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은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쭉 밀려 있는데 탄천일교 조금 지나 3차례 고장차가 어려움을 더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은 어제 이어 오늘도 한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랐고요. 오늘 밤에도 서울을 포함해서 밤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내 도로 중에 이태원 지하차도에서 반포대교 북단 쪽으로 아직 밀립니다. 반포대교 북단 진입로에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 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견인 작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방면 정체구가 많이 줄었지만 성수대교 조금부과 3차례 사고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김포방면도 도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45분 이상 걸립니다. 분당 수서로 위례나 대목에서 탄천일교 쪽으로 정체인데 탄천일교 조금 지나 1차례에서 사고 났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We're so sorry.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자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자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K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

0: 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

자네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노나

0: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라면 소비 1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라면 좋죠. 땡기네요. 이 시간 라면 한 그릇 하시죠.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레지 애플린, 이밀란트 송 들으셨습니다. 아, 라면 얘기를 이 시간에 해서 좋죠. 지금 혹시 들으시는 분들 다들 라면 한 그릇씩 하시죠.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이 시간에. 네, 아무튼 라면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연도 궁금해집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캔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너바나, Come As You Are. 이어서 우지 오스본과 리타 포드가 함께한 Close My Eye Forever 들으셨습니다. 이 너바나 노래는 3360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 Close My Eye Forever는 정확하게는 리타 포드 음반에 오지 오스본이 피처링, 이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8428번님, 인천 사는데요. 페스티벌 앞을 지날 때마다 어떤 공연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분들이 출연하시는군요. 3일 동안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인천에서 페스티벌을 앞을 지나간다고 하신 거 보면 송도 사시는 분 같네요. 맞는지 모르겠네. 네, 지금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송도에서 열립니다. 인천. 그리고 5584번님. 안녕하세요. 순우디님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일 잘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마 처음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에릭 크립튼, Tears in Heaven 신청해 주셨네요. 고마워요.

엘크립트 Tears in Heaven. 이어서 들국화 조용한 마음 들으셨습니다. 에릭크립튼 Tears in Heaven은 5584번님께서 신청해 주셨고 들국화 조용한 마음은 6648번님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누디. 저는 들국화 노래 중에 조용한 마음이 제일 좋아요. 물론 행진 그것만 예상도 좋지만 저는 이 노래가 제일 좋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쭉 써주시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8806번께서 신청해 주신 롤러코스터 어느 하루.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9652번입니다. 이직한 지 두 달이 됐는데 아직도 점심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다들 친해 보이는데 괜히 제가 끼어들면 분위기를 깰까봐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먼저 다가가는 것

뭐 정말 이성적으로 와, 내 이상형이다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원에게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 새로운 사원이 내성적인 사람일지 외향적인 사람일지 뭐 좀 지켜보지 않겠어요? 정말 호감이 가는 사람이어서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라면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좀 지나가겠지요. 어쩌면 지금 기존에 계신 사원분들도 9652번님을 그냥 지켜보는 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남에게 관심 없거든요. 안타깝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죠. 제 경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알면서도 일부러 주변 동료 교수분들께 많이 질문을 했어요. 여기 학교 근처 맛집은 어디예요? 이 자료 복사는 어디서 하죠? 또 뭐 소소한 것들이요. 이 학교는 축제를 크게 하나요? 이렇게 물론 질문의 시작은 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이렇게 시작했지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아주 사사로운 질문을 통해서 기존의 교수님들하고 소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겐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내주신 이 고민 사연은 그냥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혹시 9652님 당장 좀 불편하신 게 좀 그렇다 싶으시면 가벼운 질문으로 한번 다가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9652번님 맛있는 점심 응원합니다.

You Lie Your Hip Rain 들으셨습니다. 9652번님은 점심을 혼자 드셨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떤 그 조직이나 단체에 처음 들어가면 그 좀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시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쓸데없는 아주 가벼운 질문을 통해서 소통을 시작을 했던 경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You Lie Your Hip 노래는 3324번님께서 보내주신 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안 끝나네요 라고 해주시는 거 보니까 거의 한 일주일 정도에 보내주신, 전에 보내주신 사연 같은데,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사연, 신청곡의, 유통기한. 유통기한? 유통기한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저희 제작진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선곡표에 올리고 원고에 올리고 하는 그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신청했는데 이게 최대한 늦으면 한 11월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신청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지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천천히 여유 있게. 제 목소리가 좀 여유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사연도 신청곡도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r. Big, Just Take My Heart. 이어서 Queen's Like, Silent Lucidity. 그리고 Ten Years Pray. 세 곡 들으셨습니다. Mr. Big 노래는 7782번님께서 신청하셨고, Queen's Like 노래는 2434번님이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TBS의 정상화를 응원해 주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응원글들 너무 힘이 되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117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현식 추억 만들기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

피해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

환경형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양산의 경우에는 오늘도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극심하겠고요. 서울은 한낮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북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나 공항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상황이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 군자교에서 용비교까지도 밀립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리터널 부근 4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휴 더워.
5: 더워.
4: 아휴 왜 이렇게
5: 덥냐.
4: 너무
5: 왜 이렇게 더운 거야.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 기름램프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도로 재포장공사 앞두고 있는데요. 도로가 울퉁불퉁합니다. 감속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구간 기름램프에서 정릉터널 조금 앞둔 지점까지도 속도 줄어 있습니다. 조금 더 와서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도 시속 3, 4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부근까지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가 정체인데요. 조남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면으로는 수리터널 부근 4차로에 고장차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

0: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0: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요.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고 불가피한 야외작업이나 활동 시에는 모자와 양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요. 물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지금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시속 2, 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과 압구정 부근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재현입니다.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라는 말은 비우다, 자유로워지다 라는 뜻의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휴가라는 건 단순히 일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어깨를 짓누르던 일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고민도 잠시 비워내고 말이에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이어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멀리 떠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까운 곳에서 재충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얼마나 잘 쉬고 또 얼마나 잘 웃고 돌아오느냐가 아닐까 싶네요. 몸의 피로는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는 가득 채우시길 바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합니다.